0: 세븐스크대 잠깐 알렉스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9월이에요. 9월 벌써 9월이에요. 와 이제 9월이에요. 응? 어? 9월이라고요? 그죠? 자 바야흐로 개강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자에서도 이게 많이 보이거든요. 옥주님께서 며칠 전에 계명대 다니는 둘째 아들 자취방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해먹고 지내야 하는데 잘 지내지 걱정이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잔나비님께서 복학하는 아들이 기숙사에 당첨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자취방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아, 얘 잘 지낼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시고 어떤 분은 아들이 기숙사가 당첨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자 이런 사연들을 주셨었는데 기숙사 룸메이트를 잘 만나는 것도 그들과 잘 지내는 것도 캠퍼스 생활의 큰 복 중에 하나죠. 한 명은 올빼미파인데 다른 한 명은 얼리버드파. 새벽부터 울리는 알람 소리를 정작 본인은 못 듣고 룸메이트만 다섯 번 깨우게 되고 이러면 또 정말 그런 고역이 따로 없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냉장고에 넣어둔 바나나 우유 컵라면이 사라지는 순간 평화협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좋은 룸메이트가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이런 그 선이라는 게 확실할 텐데 이런 생활을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선이 좀 약간 흐리멍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활을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선이 확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정했던 우리가 그 선들, 네, 그런 기준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거. 그죠? 자, 학창시절 자취 경험이나 기숙사 생활 에피소드 들려주셔도 좋고요. 좋은 룸메이트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관절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9: 르노
1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Renault.

9월의 장점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군요. 가을 음악들만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놔도 사람 기분 되게 뭔가 말랑말랑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우승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이어서 멜로망스의 고백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승맘님께서 9월 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가 좋아지죠? 여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모기와의 전쟁. 쪼리 신고 남편이랑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 마시다가 발등에 모기 7방울 몰렸어요. 물파스 바르기도 가려워요. 호빵맨 모기 퇴치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 웃기네요. 모두 모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원래 뭐 원래라는 건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여름 모기가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막 괴롭혔었는데 이제 그것도 시즌이 바뀌었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도 못 살아요. 그래서 가을쯤 하니까 얘네들이 좀 다니더라고요. 가을 모기 조심해야겠습니다. 해피님, 드디어 어제 우리 딸 긴 방학을 끝내고 기숙사에 갔습니다. 다정하게 잘 도착했다고 전화해주면 안 되나요? 도착 시간 한참 지난 후에 카톡으로 딱 두 글자 보내요. 도착. 요런 걸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빨리 우리 익숙해집시다. 얘네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도착. 문자라도 한 게 어디예요. 그죠? 7892님. 저는 손주하고 같이 삽니다. 지금 말로 룸메이트인가요? 잔소리한다 하니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네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말씀하셔야죠. 그만 좀 어지럽혀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만 치우잖아 식으로 화내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요건 네가 치워야 되는 거니까는 나는 안 치울게 라고 콕콕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애들 알아들을걸요?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는 여러분 진짜 나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진짜 이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 됨됨이에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것들을 정말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자꾸 없애지 말고. 뭐 수학, 영어, 과학 뭐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도덕, 사회, 역사 이런 거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수 과목인데 필수 과목이긴 한데 약간 좀 이렇게 시제로는 이렇게 옆으로 좀 치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 0526님 늘 마지막 안녕 인사말만 듣다가 드디어 오프닝을 함께 했습니다. 매장 오픈 시간을 앞당겼더니 이제 매일 함께 할 수 있어요. 신나요 하셨습니다. 오, 아니 근데 무슨 매장이길래 저 오픈 시간을 땡기셨나요? 뭐 조금 일찍 연다고 해서 네, 피해볼 건 없겠죠.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나의 빗소리, 자전거 탄 풍경, 그리고 서영은이 함께한 그렇게 너를 사랑해까지 듣고 올게요.

세베스크 대창가의 렉스입니다. 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팅의 Fields of Gold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마녀님. 전 고양이가 룸메인데요. 조근조근 하나씩 얘기해도 알아듣는 척하며 똑같이 해요. 그런 행동을 강아지가 하면 아유 내가 얘네들한테 뭘 바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데 고양이들이 그러면 뭔가 킹받지 않아요? 너네 다 알아듣는데 이러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예 고양이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원래 강아지 처음에 키우기 전에 고양이만 키웠었거든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고양이는 되게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장모한 녀석은 제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TV 앞에 소파에 딱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왔니? 수고했다. 들어가 씻어라. 약간 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늘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또 아메리칸 숏헤어 키웠던 애는 그렇게 칭얼거려요.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빨리 와서 나 좀 만지라고, 화장실 청소해 놓으라고, 화장실 청소해 놓으라고, 뭐 하냐고. 고양이는 또 그런 게 키우는 맛이죠. 예. 매일 빛나추님, 집이 너무 싫어서 20살 되자마자 나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자취할 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밥도 나오는 고시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사는 냄새도 나고 고시원 총무가 경비처럼 지켜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고시원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만큼 더 삭막해지는 거겠죠. 다음에 여행 가면 고시원에 방 잡고 가봐야겠습니다. 고시원이 요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도 나오죠. 고시원도 고시원 나름인 것 같아요. 당연히 고시원이라는 거는 이용객들의 어떤 특정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근처, 뭐 어디 근처, 뭐 근무처 근처, 회사 근처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입주하려는 많은 손님들의 발길이 멈추질 않으니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죠? 저도 고시원 생활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생소하면서 새로운 생활이었어요. 공동에서 쓰는 냉장고에 뭐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거 밑반찬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넣어놓으면은 야금야금 없어지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 이거를 왜 훔쳐 먹지가 아니라 잘들 드시고 계시는군 네 이러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모여가지고 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치킨도 뜯고 예 점심때 모여서 이제 공동 로비에서 이제 자장면도 시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6766님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대학 기숙사 얘기 제가 빠질 수 없죠. 여대생 기숙사에서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나면 9시쯤이면 출출해서 커피포트에 라면을 끓여 먹곤 했는데요. 물이 넘쳐서 커피포트는 홀라당 다 태워 먹었고요. 나중엔 캠핑용 버너 위에 식당용 스텐국 대접을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는 신기술을 시전. 물이 넘치지 말라고 젓가락도 올려놨었는데 벼랑간 사감님의 기습 점호로 복도의 집합. 그 순간 끓이던 라면은 어찌했을까요? 2층에 사는 저는 창문을 열고 냅다 던져버려서 증거 인멸했습니다. 그 시절이 어제 같았는데 지금 어느덧 57세. 아니 그래서 저도 보면서 사감님의 기습 점호? 이런 게 아직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포트에 라면 끓여 먹는 거. 요즘은 라면 포트가 다 따로 나오죠? 네네. 스텐으로 되어 있는 라면 포트가 따로 나옵니다. 좋은 거 많아요. 창문을 열고 냅다 던져서 증거인멸. 그 냄새는 어떻게 없으셨죠?
그때 끓이던 라면은 뭐였을까요? 30년 전이니까. 아니지. 30년 35년 전이니까. 35년 전이니까 내가 13살 때 라면을 뭘 먹었더라? 해피면? 아닌가? 안성탕땡인 것 같은데. 계산 이제 저도 계산 이런 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예, 같이 곱게 늙어 갑시다.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로렌 올레드의 Never Enough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잘 그려 소우님. 좋은 룸메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친구입니다. 늘 연애하고 밤새 노는 친구 최고죠. 내가 학교 갈 때 귀가해서 자니까 동선이 안 겹쳐요. 흐흐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는데 밤새 이러고 연애하고 놀고 그러던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니까. 이런 일이 있어. 있다니까. 에이. 아 작가님 그거 아니 내가 룸메이트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 왜 내가 안방을 쓰니까 우리 똑같이 반반씩 돈을 내는데 내가 안방을 쓰니까 내가 좀 더 내고 네가 뭘 쓰니까 네가 좀 덜 내고 하는데 몇 대 몇 얼마 대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거냐. 아 나

0: 아, 이거 뭐였지?
1: 그 계산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계산법이 다르더라고. 아, 그거 좀 이따 제가 찾아볼게요. 아, 답답한데. 명사님, 예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왜 이렇게 쥐포가 먹고 싶은지. 구울 수 있는 불이 없어서 다리미로 쥐포 정말 많이 구워 먹었었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옷을 다리면 옷에서 쥐포 냄새가 나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옛날에 그건 다리미는 다리미라도 있으니까 그 구워 먹지. 옛날에 쥐포 구워 먹고 싶은데 아, 이 구워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라이터를 이렇게 참 예. 그 짓을 왜 그러고 있는지. 내 잔고를 부탁해님. 기숙사 룸메가 몽유병이 있어서 방마다 공포영화. 세상에, 진짜요? 어이구,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이 놀라셨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휴, 힘드셨겠네요. 루비아트님. 오랜만에 사연 남겨봅니다. 자주 웃고 어깨 흔들며 방송은 매일 잘 듣고 있어요. 그대창이 저의 룸메이트, 아니 랜선메이트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피해 안 주는 룸메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룸메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음악 틀어줘, 좋은 얘기해줘, 잔소리해줘, 움직여라, 살 빼라, 그만 좀 먹어라. 이런 룸메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다가 아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럼 딱 끄면은 조용히 하잖아요. 끄지 마세요. 예. 아, 아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 이거를 정리해서 와야 되는데, 정리해서 와야지 얘기를 딱 던져놓고 지금 가야지 2부에 얘기를 이어갈 텐데. 제가 이거 정리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자,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요거 오늘 1부 마지막 곡인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 네, 기다리세요. 이거 정리하고 올게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1: Fun seems to be the ideal.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예술축제.
5: 고향 등예시.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0: 로컬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대규모 홍수 발생 엿새째인 현지 시간 31일,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 6곳 정도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900여 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의 터널에서는 시신 한 구가 수습됐는데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신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CXMT는 이른바 허페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 9월까지 삼성전자의 D램 핵심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다음 달까지 8대 공정 핵심 엔지니어들을 영입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CXMT 측이 삼성 출신 직원들의 기억만으로 공정 절차서를 재현하는 데 한계를 겪자 삼성전자의 실제 공정 정보를 확보해 자체 공정 절차서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여 만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고 폭스뉴스 기자가 현지 시간 31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방공 시스템이 한 발을 빼고는 이란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 전선을 따라 서해상에서부터 강한 비구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남 태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1시간 동안 6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요. 서산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충남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에도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진 뒤에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구 한낮 기온 33도, 전주 32도, 대전 31도, 서울과 춘천 27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8: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티스트지만 과연 이 아티스트의 이름을 제가 오늘 잘 소화해낼 것인가. 이스라엘 카마카비 보올레. 자, 어떻습니까? 4년 만에 제대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DJ된 지 4년 만에. 아, 이 양반 이름 어려워. 이스라엘 카마카비 보올레. 네, 맞아요. 자,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접합곡으로 오늘 2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부터 드려야죠. 잠깐만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는 31호점 소개해드립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깨끗한 두부를 직접 만드는 별땡 두부 익산점입니다. 견과 두부, 올리브 두부, 칼슘 두부까지 색다르고 다양한 두부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맛집이고요. 10,000원 이상 구매 시 칼슘 순두부 또는 미네랄 생두유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예! 또 익산에는 또 제가 재미난 또 그 추억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자, 어쨌든 어유, 이제는 우리는 그 건강, 그렇죠? 건강한 이런 점 그 가맹점들도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둘러보는 맛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자, 많이 둘러봐 주시고요. 가맹점 다녀오실 때는 인증문자 꼭 보내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가 사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사연 얘기한 게 뭐냐면은, 6225님께서 이거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거. 친구와 동거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 방을 빌린 거예요. 근데 너가 더 큰 방을 쓰니 10만 원을 더 내. 그래, 내가 그러면 더 큰 방 쓰니까 10만 원 더 낼게 라고 하면 100만 원 기준입니다. 60만 원 대 40만 원. 그러니까 50대 기본, 기본적으로 50대 50이잖아요. 10만 원을 더 내겠다고 한 친구가 10만 원을 더 내서 60만 원을 내고 60만 원이 총 금액에서 빠지니까 그럼 나는 나머지 40을 내겠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둘이 비교군에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가 10만 원을 더 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55대 45가 맞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네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55대 45? 우리 피디님도 55대 45. 요거 여러분들, 예,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잭잭 쿠폰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이게 맞고 틀린 게 있는 건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현명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꼴게용.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아, 지금 저희 노래 두 곡 나가는 사이에 저희 PD님과 작가님과 저 사이에도 지금 균열이 일게 생겼습니다.
1: 아니지.
0: 이러면서 들어봐. 아니지. 그게 아니지. 찰리 푸스의 어텐션 그리고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잠깐만요. 이거 평당 계산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걸 또 이렇게 따지고 든다 그러면서 원래는 얼만데 뭐 원래는 이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산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60대 40이냐 아니면 55대 45냐의 차이인데 일단 저희 PD님과 작가님은 이제 55대 45셨고 저는 60대 40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00이라는 공간을 수학적 계산으로 절반으로 나눴을 때 두 매체가 가져가게 된다면은 정확히 50대 50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쪽이 10%가량의 그 사용료를 더 지불을 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50에 10%면 55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45를 부담하겠죠. 그래서 총합이 100이 되는 이건 수학적 계산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이라는 공간이 반으로 나뉘었어. 그럼 50만 원 대 50만 원이잖아요. 네. 55대 45는 나머지 45를 내시는 분이 5만 원을 더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공간은 6대 4로 나뉜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평당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6평 쓰는 사람이 60만 원을 내고 4평 쓰는 사람이 40만 원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서로의 금액을 상대적으로 계산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5대 45는 상대적인 계산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수학적인 계산이면은 10%를 더 책임지는 거면 55가 맞다가 되는 거고 요거 참 재밌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게 안 맞잖아요. 애초에 그냥 원룸 사세요. 요건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룸 사세요. 이런 거 안 정해지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했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화장실 딸려있는 안방을 쓰니까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더 낼게 라고 얘기하고 60만 원 대 40만 원으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잘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또 둘이 같이 사면 되는 거죠. 자, 계산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보헤미안님, 처음부터 1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비율로 정해야 함. 근데 저렇게 방 크기로 금액을 따질 거면 처음부터 같이 살지 말았어야지. 그럴 수 있죠. 이게 처음부터 10만 원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야 하면 계산이 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네요. 근데 또 방 크기가 이게 다 같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다 같으면 또 데카코마니처럼 나오질 않으니까. 막내님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회계사 소리 듣는 겁니다. 그냥 60대 40 내는 겁니다. 혹시 룸메이트가 회계사 하셨어요. 다손이님 이건 그냥 수학 1타 강사 정승재쌤한테 명쾌한 해답을 달라고 하는 게 좋을 듯.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정승재쌤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업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PD님 지금 표정이 아닌데 지금 표정이 지금 되게 피곤해하고 있어. 타이완이님 근데 그걸로 문제 생길 사이면은 그냥 각자 원룸에. 맞아요. 제 말이 이거잖아요. 아니 아까 우리가 오늘 룸메이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엔젤 캐츠님 냥 집사인 저에게 우리 고양이는 룸메이트가 아닙니다. 주인님을 모시고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지요. 저야 뭐 한낱 캔따개, 감자캐기, 오뎅꼬치 지휘자일 뿐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낱 집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양이들은 원래 외출했다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웬만하면 집에 사니까 모르는데 외국 애들은 나갔다 들어올 때 주인한테 쥐, 새 이런 것들을 자꾸 물고 와가지고 주인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놔요. 나 오늘 사냥했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칭찬해줘.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집에 사는 집고양이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집주인을 보면서 쟤네들이 사냥을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면은 되게 능력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한대요. 집사들을. 고양이가. 어? 너 나갔다 들어왔는데 맨손이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조금의 사료를 주던 간식을 주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저희를 무시를 안 해요. 이렇게까지 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머릿속에 월세 문제로 자꾸 골치 아프고 조이의 여우야 60을 내고 40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너는 여우야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딱깔 셋 선곡 처방전.

0: 하필 월세 얘기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알잘 닦아시는 날이네요. 아, 고민의 고민이라.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인지도 보겠습니다. 제이님,
1: 알디, 제 배우자는요 야구 경기 보면서 온갖 훈수 두는 스타일 아시죠? 어쩌다가 선수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거 아유 그럼 그렇지 아유 진짜 이러면서 혼잣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평소라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제가 실수하면 그 순간 어김없이 아이쿠 그럼 그렇지 그래야 당신답지 이러거든요. 묘하게 비난하고 무시받는 기분인데 이럴 때 뭐라고 받아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알잘 닦갈센 오늘은 제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럴 때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아니 어? 아, 나 참. 아니 당신은 뭐 어? 세상에 실수 안 하고 사람이 있나? 데려와봐 데려와봐 다 자기도 지난번에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 긁힌 겁니다. 그게 긁힌 거예요. 오히려 더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한 사람이 민망해지도록 대응해보면 어떨지. 빠른 지적 감사합니다. 차제에 이런 실수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게요 여보. 만약 여러분들이랑 뭐라고 받아치시겠어요? 자 일단 저는 제이님에게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립니다. 백아연 피처링 영케이의 아유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어?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곡인데 오늘 분위기가 예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의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아 모르겠고 스칼렛님 아 모르겠고 아침부터 계산하다 머리 썼더니 당 떨어졌어 빵 먹어야지 네 그러시고요. 봉원님 오늘 아기새님들 머리 뽀개지는 날 에이 뭐 이 정도로 희정님 원래 야구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지금 야구를 본다는 게 지금 요점이 아닌데 두 분님 그냥 정색해버리세요. 무표정으로 싸하게 5초 이상 쳐다만 보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긁힌 거라니까요. 째려보거나 화내거나 막 이렇게 삐지거나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긁힌 거라니까요. 지숙님 근데 저 소리 듣는 것도 한두 번인지 계속

들으면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은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혹시 슈퍼맨이시래요? 하나만 걸려라 아주 그냥 어? 밥 선수 차려 드세요 하세요. 로맨틱과 질투님 맞받아 치면서 찍소리 못하게 스크래치 크게 내줍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우가 없는 거예요. 하우 어떻게 받아쳐야 뭐 한 방에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을 끝나러 왔다 한 방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저 같으면 빠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청소, 요리, 빨래 직접 해서 저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를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하는 빨래가 보여주세요. 제가 하는 요리가 문제가 된다면 좀 보여주시죠.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렇게 누워만 계시지 말고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나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이긴 거예요. 오늘 약간 좀 치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쌓여서 상처된다고 아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냥 그러고 나갖고 칠렐레 팔렐레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침부터 우산 안 챙겨갖고 나가갖고 밖에 나가갖고 피 쫄딱 맞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그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밤마다 기침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 조절 못해가지고 출근하는데 늦어갖고 과장님한테 깨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대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집안에 그런 그런 안 좋은 바이브 좀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만사에 그러는 거잖아. TV 보면서 뭐 드라마에서 빌런이 막 이렇게 막 나쁜 짓을 꾸미다가 처벌을 받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거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다부터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내가. 여기 갖고, 엿듣고, 저기 갖고 말 전하고, 아이,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이게 드라마가 아니지. 내가 더 저럴 줄 알았다. 그리고 다 보고 채널을 돌렸어. 야구에서. 내가 저러고 말로 없는 내가 맞을 줄 알았다. 아이고. 그렇게 다 아셨으면, 이미 아셨으면, 거의 뭐, 노스트라다무스 정도이신데 말랑콩떡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나랑 결혼한 너는 아휴 약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탄하는 입장으로 요 위에서 아휴 불쌍한 중생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아휴 불쌍한 인간 그런 당신과 결혼한 나는 어떻겠어? 참 힘들겠지? 그만해. 나이 들어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고, 그 쉰내 풀풀 나는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입고, 안 빨고 그렇게 맨날 입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있을 때 잘해. 라고. 21의 I don't care. 듣고 옵니다. Hey, playboy.

아니 어떤 분이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간단하게 응 반사 이러래요. 응 반사. 아니 초딩도 아니고. 아니 진짜 그런 톤으로 나갈 거면 우리한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어쩌TV 저쩌TV 안물TV 안궁TV 내절TV 우짤레미 저짤레미 쿠쿠루 삥뽕 지금 화나쭈 개킹받쭈 죽이고 싶쭈 내가 어차피 사는 건 모르쭈 응 못 때리쭈 오 화나쭈 아무것도 모르쭈 아무것도 못하쭈 그냥 화나쭈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물 안궁 안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어쩌TV쭈 야구르쭈 어쩌러쩔 안물 안궁 반사. 야 음악 타이밍 기가 막혔다. 와 뭐 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희정님이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로 네네 고객님 빠른 지적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래요. 한편으로는 한 귀를 닫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자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C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현지 시간 31일 사고 지역에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팀원 일부가 육로로 도착해 하루 만에 둔체까지 이동했고 헬기 수색도 진행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0: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15개월여 만에 첫 실장급 교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오늘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7일과 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오는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 동안 이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한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현지 시간 1일 이틀째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전날 교전을 끝내고는 이날 현재까지는 새벽 시간대 충돌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통항 중 유조선을 겨냥한 포화와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공격당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언급하며 이란과 관련해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의 바가지 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집니다. 오늘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4: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갈 때 어느 자리를 고르시나요? 출입구와 가까운 쪽? 창가 쪽? 아니면 가장 구석진 자리?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빗소리 들으며 창밖을 보고 싶어서 창가를 찾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조용하고 아늑한 구석자리 좋아하는 분도

이시겠죠? 사람마다 날씨에 따라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자리가 달라지곤 해요. 랄랄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을까요? 조금 더 가까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9월의 첫날, 백원경의 랄랄라, 윤상의 노래예요. 가려진 시간 사이로.

연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오동통 너구리님께서 으잉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로그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라디오로 듣지만 항상 책방에서 함께하는 마음 알아주시길 바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인기척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다들 자리 잡으셨나요? 창가 풍경이 예쁜 자리가 제일 좋아요. 추석풍님. 저는 창 쪽으로 먼저 눈이 가죠. 오늘도 놀자님. 창가를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런가 하면 천생연분님은 구석탱이 좋아요. 한솔로님은 마음에 드는 자리 하셨네요.

0: 근데 마음에 드는 자리 잘 잡으셨어요? 9월의 첫날 비록 우리 다른 장소에 다른 곳에 자리 잡고 있더라도 같은 노래 같은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더 향긋해지는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이소라 BTS 슈가가 함께한 신청곡 들었습니다. 비오는 오전 운치 있는 음악 혼자 흥얼거리던 이소라 씨의 노래가 들리니 마음을 들킨 기분이에요. 6785번님 대박 이소라 이 노래 신청하려고 했는데 언어의 온도님 4105번님은 다리미 던지고 인사 남기신다고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방송 비오는 날 더 듣기 좋은 방송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뱃살이 뚠뚠님, 비 오는 날 카페는 무조건 빗방울 흘러내리는 창가 자리죠 하셨는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은 조금 다른데요. 9053번님, 카페를 운영 중인데 저희 손님들은 오시면 꼭 구석부터 찾으시네요. 그렇답니다.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불경기라는 걸 체감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비가 내리면 더 한가해집니다. 이 시간이면 오전 손님 다녀가시고 저도 쉬어야 해서 직원에게 맡기고 12시까지 차에서 쉬면서 랄랄라를 듣고 있습니다. 차 앞유리 창을 타고 내리는 비를 보며 듣는 음악이 힐링이고 위안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카페를 떠나서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카페에 가서 앉아서 비 내리는 풍경 보면서 차 한잔해야 힐링인 것 같은데 또 그 자리를 떠나야 힐링이신 분도 계시네요. 좋은 음악으로 충전해 드릴게요. 순진 마녀님, 원경님 비 좋아하세요? 저는 비 오는 거 좋네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랑. 네, 그리고 음악까지 함께 해야죠. 저 원래는 비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비 오는 날 차도 막히고 신발 젖고 이런 거 귀찮아서 우산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데 DJ가 되면서부터 이런 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날 음악이 그냥 착착 감기잖아요. 같이 듣는 이 시간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귀로만 듣던 1인입니다. 비도 오고 음악도 좋고 커피도 한 잔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쏘니님께도 커피 드립니다. 8855번님, 여기는요 햇볕이 쨍쨍하고요 무지 더운 대구입니다. 9월이 왔으니까 이젠 가을도 곧 오겠죠?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가 꽤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서울은 장마처럼 비가 오는데 대구는 쨍쨍하고 무지 덥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9월이 왔으니 어쩌겠어요. 여름이 이제 자리를 내줄 준비를 하겠죠. 두 분님께서 달콤한 노래 급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성시경, 눈부신 고백.

오션의 More Than Words 함께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전화기 있는 자리가 먼저죠. 그래야 삐삐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4306번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삐삐를 치고 전화를 받는다고요? 카페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카페에 전화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저는 모르는 시절이라서. 해보신 분 계세요? 삐삐치고 카페에서 전화 받기? 와, 이랬던 적이 있었군요. 아, 한국이 생각보다 꽤 넓다. 곳에 따라 지금 날씨가 많이 다르다 말씀드렸더니 정말 그렇네요. 1595번님, 부산은 햇볕이 쨍하고 덥습니다. 이제 더위 끝날 날도 얼마 안 남았겠죠. 그렇겠죠. 올여름 부산 너무너무 덥다는 사연이 참 많이 왔었는데 아직도 덥다니. 이제 9월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을에 자리를 내줘야지. 여름아, 이젠 정말 갈 때가 됐다. 2541번님도 울산도 해가 쨍쨍합니다. 빨래 널고 출근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는 좋네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는 해가 쨍쨍한 날도 좋죠. 5362번님, 화물기사예요. 화성에서 나주 내려갈 때는 추워서 히터 틀고, 내려가서는 더워서 에어컨 틀고, 올라가는 길 충청도는 비 오고, 빗길에 안전운전하세요. 와, 정말 날씨가 스펙터클하네요. 가을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커피 한잔 드리고요. 청하신 곡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5136번님 신청곡으로 비의 랩소디 최재훈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음악방송 채널입니다. 다 내 취향의 노래가 나오고 고정 채널 됐어요. 낭만 고양이님 반갑습니다. 이제 랄랄라 가족 되신 거예요? 커피 한잔 드립니다. 6785번님, 오늘 마치 제 개인 라디오, 저만을 위한 라디오 같네요. 환상적인 선곡에 소확행, 아니 이 정도면 대확행 하셨는데, 예, 매일매일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랄랄라와 함께 하신다면. 탱크보이님도 처음 출첵합니다. 비 오는 날 운치 있네요 하셨고요. 제가 삐삐 모른다고 카페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희망찬 네일님께서 90년대는 죄다 그랬어요. 카페에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있어야 가요. 삐삐치고 전화 기다리면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때가 20대였는데 지금은 50대 중반이네요. 그때 그 시절 그리우시죠?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해송은택님, 삐삐 모르시는 분들 젊은이 좋겠다. 제가 모르겠냐고요. 예, 모르겠냐고요. 모르는 척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냥 모른다고 해주세요. 근데 모른다고 좋을까요?

이때의 감성을 모르는데 그때 그 감성, 삐삐를 아는 우리들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노란구리님께서 아무 약속 없이 카페에 가서 파르페를 먹으면서 카페 테이블 위에 전화로 친구에게 삐삐해서 무작정 나오라고 하면 자다가도 나왔던 그 친구들이 그리워지네요.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예, 이 감성, 그 시절을 거쳐와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커피 한 잔 드립니다.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늦은 여름휴가 떠나는 중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강릉 오션뷰 숙소를 예약했는데 바다는커녕 해무만 보고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랑 둘이 떠나는 모녀 여행인데 싸우지 않고 즐겁게 놀다 올게요. 아빠 미안. 4478번님. 아빠에게도 달콤한 휴가일 수 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 여름이 지나간 자리 흐르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1: 고향 특례시.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3천 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평시의 1.6배 수준입니다.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1,0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3일부터 사과와 배,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는 명태와 고등어, 김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대상 정책 금융을 4,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4천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9% 정도 급증하면서 천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산업통상부가 집계했습니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가 AI 열풍에 힘입어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란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담당 경찰인 A경장의 지휘라인뿐 아니라 함께 근무한 동료와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은 이미 대기 발령된 상태로 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사건별 보고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오늘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A경장이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단독은 오늘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9도, 습도는 9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0: 앞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극한적인 폭염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드디어 물러나고 그래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개강을 맞은 캠퍼스에서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고요. 만나는 사람들과는 더욱더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9월의 첫날.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하늘은 잔뜩 흐려있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바람의 감촉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미세하게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막 가을 여행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똑같은 길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9월의 첫날,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과 분위기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여행 시작해보시죠.

메이띵님 어머 저의 최애 곡입니다 하셨는데요. 띵곡을 알아보셨네요. 9월의 첫날이고 화요일입니다. 비가 꽤 많이 오전에는 내렸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 Haven't Met You Yet이었습니다. 9월의 첫날 대학생들의 개강 시즌이죠. 이맘때는 대학교 근처에만 가봐도 활력이 느껴집니다. 비어있던 캠퍼스가 북적이는 건 기본이고요. 근처 상권도 활기를 띠는 모습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끼리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아침 저녁 팔에 감기는 선선한 바람. 이유 없이 들뜨고 설레는 기분인데요. 그 모든 게 어우러져서 짧아서 또 더 소중한 초가을의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자, 화요일에 함께하고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데일 위더스였어요. Lovely Day. 그리고 나야노스의 Upside Down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은희님이 부산은 폭염입니다. 가을이 언제 오나 싶네요. 어제 그 뉴스 끝나고 일기예보 보니까 진짜 남부지방은 폭염 막 있다는 예보가 저도 봤는데요. 좀 있으면 그래도 가을이 갈 겁니다. 저희가 잘 받아서 가을 오는 거 잘 받아서 무사하게 부산까지 남부지역까지 잘 받으실 수도 있도록 안전하게 보내보겠습니다. 빅맘님은 출석합니다. 드디어 비가 그쳐가는 것 같다고. 오, 어디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목동도 오히려 한 두어 시간 전보다 좀 밝아지는 것 같네요. 글로리아님은 우리 아들 얘기네요. 앞서서 군대 갔다가 2년 만에 학교에 갔더니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멋진 복학생 오빠시군요. 뱃살이 눈도님은 드디어 데딩 우리 아들이 개강했습니다. 야호! 근데 안타깝게 학교가 집에서 지하철로 한 30분 거리라서 기숙사에는 못 들어가고 집에서 다닙니다. 요요. 아휴, 뭐 기숙사는 공짜입니까? 자신의 일상을 충실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죠. 딸구와 앵도님은 저희 딸도 기숙사 집 넣어주고 왔는데요. 대학 생활 때가 제일 행복한 거라고 말해줬네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줄 누가 알까요? 아마 또 더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딸구와 앵도님 보고 아유 그때가 좋을 때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을 즐기며 내일을 꿈꿀 수 있을 때, 아 그걸 그 당시에 그때가 좋은 때라고 알면 얼마나 진짜 좋을까요? 그게 알기 어렵다는 게 함정이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화요일입니다.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 GET입니다. G-E-T. 오늘은 해피송의 겟날. 겟날입니다. 겟날.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겟. G-E-T, G-E-T, GET. 이게 시드라인의 노래에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제시어 GET, G-E-T가 있으면 지금 바로 해피송에 제보해 주시죠. 오늘은 해피송의 겟날. 자,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신청곡이고요. 0527님 카펜터스예요. Yesterday Once More.

6740님, ABBA, I have a dream. 또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이었습니다. 우리 코파는 곰돌이님이, 아, 오늘 해피송 개 타는 날이군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get, G-E-T. 오늘 갯날입니다. 해피송의 갯날. 5765님은 청아 크리스토퍼 When I Get Old. 하종님도 아 매일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아는 부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젠가 귀도 입도 열리겠죠? 열릴 때까지 흥얼거린다. 드베즈다님도 청아 크리스토퍼 When I Get Old 신청하셨고요. 8087님 등등등 Don't Forget to Remember 비지스의 곡. 또 보람님은 라나 델 레이 너무 매력있는 우리 여성 가수죠. Get Free. 메이플 피카님은 아 이제 품절녀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노래. 5210님은 비틀즈의 Get Back. 아, 이 곡 신청하신 분도 꽤 계셨고요. 대구는 변덕쟁이 날씨입니다. 그렇게 덥더니 또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뜬다고. 아, 대구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별빛지은님, 또 Youngbloods의 Let's Get Together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Get. 먼저 이 곡부터 들어볼게요. Boyz II Men, I Will Get There.

나른한 오후, 비도 오고 감성도 촉촉해지고 음악도 좋고. 아, 고맙습니다. 6138 또 방탄소님 이하로의 Getting to the Point였고요. Boyz II Men의 I Will Get There 되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계시죠. 8754님은 가게 이전하기 전부터 해피송 찐 애청자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 최애곡 쿨 앤더갱의 Get Down On It 좋습니다 하셨고, 미정님은 블랙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얼마나 신나게요. 해피바님들 밀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그리고 유진님, 서른초원님은 Smoke Gets In Your Eyes. 영화 보고 펑펑 오셨다고 서른초원이야. 이 영화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때 만들었던 영화라고 막 화제였었죠. 스타맨님은 롤링스톤스의 Get Off of My Clouds. 왕서방님 저스틴 비버의 Get Me 신청하셨고요. 리처드 기호님은 Seals and Crawford's의 Get Closer 등등 정말 많은 곡들을 겟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짐 크러치예요. I Got a Name.

로코 가을아침 홀릭님, 지금 자매들과 강릉 여행 왔습니다. 오늘은 단체 인사드릴게요 하셨는데 함께 또 해피송도 듣고 계신 거죠?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실까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아, 그 가운데 해피송 얘기도 살짝 건네주시고 즐겁고 강릉 하면 또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만나고 다음을 또 기약하는 멋진 여행 보내고 오시길요. 510님 바둑과 야구 해피바님 비틀스의 겟백까지 전했습니다. 잔나방님은 지나가다가 해피송이라고요 들렸는데요. 좋은 음악이 멋진 음악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제 단골 찜하고 자주 올게요. 날이 시원해져서 너무나 행복한 9월의 시작입니다. 아, 이렇게 선선한

말만 기다리셨군요. 우리 잔나방님, 우리 잔나방님의 환영하고요. 방문을 우리 뱃살이 뚠뚠님과 두 분께 커피 쿠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닫을 시간입니다. 쉐릴린이에요. Got to be real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8: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9: 고향 특례시.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네팔 홍수가 발생 일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다행히 네팔 정부에서 협력 요청을 해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차 홍수 우려와 악천후 등으로 현지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데 수색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됩니다. 외교부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견은 네팔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외긴급구호대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인사 등 44명으로 구성되며 오늘 자정 우리 군 소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네팔 측이 요청한 고해상도 드론을 비롯해 매몰자 음향 및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 펌프와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실려 네팔로 향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따로 떼어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첫 해인 내년에 최소 162조 원을 투입합니다. 세수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지출하는 대신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 자금은 필요시 신속 대응하는 데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파킹

0: 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기금을 신설해 162조 3천억 원을 적립하고 운영 첫 해인 내년에 적립기금 중 45조 4천억 원을 청년, 교육인재, 인공지능개발, 공공임대주택 등 4대 분야에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래기금 중 100조 원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둘 계획인데 정부가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현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박성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주 박 전 본부장을 소환해 지난 5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여고생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등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조사 주체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의 초동 대응 부실 탓에 장윤기의 범행이 여고생 살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입니다. 검찰은 국수본 형사국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박 전 본부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5: 1시 5분입니다.

연지혜님 2부 첫 곡 멋지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메이플피카님 또 제주 딸기산도님 등 신청하셨어요.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해피송 2부로 건너봤습니다. 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진짜 오늘 비도 오는데 50견인 것 같다고.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우리 섬마을 우럭낚시꾼님. 낚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니까 운동도 귀찮아서 안 했는데요. 이제 선선해지니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9월아 반갑다 하셨어요. 자, 9월의 첫날인 오늘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은 이것저것 할 일을 미루기도 좋았어요. 미룰 수밖에 없기도 했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하루하루 지치는데 그냥 그 날을 버티는 것만 해도 우리 에너지를 다 썼죠. 하지만 이제 9월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의 끝을 말해주는 것도 같은 9월. 올해는 추석도 9월에 있고요. 이제 9월이고 가을로 넘어가고 나면 2026년 올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햇님이들은 이 9월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어떤 바람 등등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2부 주제는 9월입니다. 아, 9월에 이거 해야지 혹은 이거 하고 싶다. 혹은 이런 일도 있다. 기념일, 생일도 좋고요. 9월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9월 하면 우리 햇님이들은 어떤 사연들이

0: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조지 해리슨이었죠. 그러니까 My My Saturn U였고요. 또 헬리님 8754님 Cool and the Gang의 Down on It, 또 해피그님 5초의 법칙, 졸리나님 문경도련님 윤진님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였습니다. 우리 마라님은 저는 자꾸 나이가 드니까 다리에서 쥐가 나는데 누가 고양이 좀 빌려주세요. 아, 좀 잘 풀어주셔야겠네요. 아, 이래서 안마의자를 다들 사시나 보다. 저도 요즘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9월입니다. 9월. 텅 빈 마음님은 9월이면 텃밭에 김장배추 심을 준비해야 돼요. 와, 김장이라고요? 3개월 잘 키워가지고 이제 9월에 우리가 김장해야 되는구나. 아우, 진짜 시간이 후딱후딱 간다 막 생각이 드네요. 오라님은 딸이 추석에 동해로 여행 가자고 숙소 예약을 했답니다. 가면서 해피송 틀어달라고 할게요. 와, 추석이라. 저희도 CBS에서도 뭐 추석 준비를 아름아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9월 24일부터 목금토일이 이제 연휴잖아요. 하루만 더 휴가 내면 4박 5일도 가능한 황금 진짜 연휴입니다. 명랑만화님은 9월 3일은 필기시험, 8일은 실기시험, 실내건축, 산업기사 시험이 있고요. 또 9월 10일은 제 생일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로 가득한 9월이었으면. 아, 그래도 생일 전에 중요한 시험이 다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생일은 마음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일보다 시험 꼭 노력한 거 이상으로 시험 잘 보셔서 합격하시길요. 예쁜 미녀님은 9월에 저 백내장 수술 예약했습니다. 내일 모레인데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영장, 에어로빅, 운동 등등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나이가 점점점점.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잘해서 새로운 일상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도 9월이라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9월에 결혼기념일이 있다는 우리 곱돌님. 9월에는 별로 안 덥겠지 하고 날을 정했더니 웬걸요? 결혼식당을 너무 덥고 주례 해주신 분 머리에서는 계란이 익을 것 같이 햇빛은 장렬하고 공항 가는 길에는 웨딩카 사고가 나고 점점점. 원래 그래야지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외 결혼식 하신 거예요? 와, 우리 그래도 곱돌님은 결혼 당사자시니까 그걸 감수해야 되지만 우리 주례 선생님께서는 웬 진짜 웬 햇빛 벼락입니까 이거. 0527님 9월하니 작년 이맘때 다녀온 몽골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비 사막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꼭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한 걸음 오르면 반 걸음 미끄러지는 모래 때문에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려오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죠. 조금만 더 가볼 걸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겠죠? 이제 1년이 지나도 9월이 오니까 그때 다 못 오른 고비 사막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다시 간다면 그때는 꼭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아, 고비 사막의 정상까지 오르는 고비는 사막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 이게 모래 언덕 같은 모래에 뭐랄까 푹푹 발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라는 곳이 막 내가 발을 디딛자마자 또 정상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실은 더 가고 싶고 오르고 싶고 그 찰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비 사막의 정상은 뭐다? 고비가 고비야. 무슨 소리야.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주제는 9월입니다. 9월 우리 햇님이들의 9월 이야기 기다립니다. 5335번 또 바둑과 야구님 데프 레퍼드예요. Let's get rocked. Do we wanna get rocked?

가을은 선물님 날씨도 꿀꿀한데 신나는 음악 좋다 좋아 하셨어요. 5였습니다. Everybody get up. 그리고 롤링스톤스의 I can get no satisfaction. 데프 레퍼드의 Let's get rocked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스 오늘 2부 주제는 9월인데요. 플루트님, 저의 9월은 결혼기념일, 두 아들의 생일에 추석까지 한 달이 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와, 결혼기념일, 생일, 추석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가정의 달 5월보다 더 무서운 9월? 5월은 가정의 달, 9월은 가불의 달? 돈 나갈 때가 엄청 많은데요. 별빛지은님은 여름도가 너무 더워서 매일 머리를 묶고만 있었는데요. 9월이 되니까 세팅 파마를 해볼까 합니다. 가을 분위기 내보려고요. 계절은 이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오죠. 이제 습도도 낮아지고 파마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8215님은 9월에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 숨만 쉬며 살았는데 이제 건강하게 운동해볼게요. 지수님 응원해주세요. 그럼 코로 숨만 쉬죠. 코로 뭐 운동을 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요? 콧구멍 운동? 코로는 원래 숨만 쉽니다. 파이팅! 해피그님은 9월에 백두산에 가신대요. 관절 팔팔할 때 가보려고요. 이번 주 주일입니다.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더 늦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찍어봅니다. 저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백두산 등반. 근데 9월 초지만 엄청 약간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산이 높을수록 날씨 변화도 많고 또 후일담 들려주세요. 우리 수미님은 9월이면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죠. 방마다 있던 선풍기, 에어컨, 청소도 하고 옷 정리도 하고 바쁜 계절입니다. 아, 9월에 추석 있고 연휴 있다고 좋아했던 그게 아니네 진짜. 할 일이 많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늘 고민이 에어컨은 그 필터 청소를

이제 마지막에 쓰고 필터 청소를 하고 에어컨을 이제 완전히 닫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년에 쓰기 전에 다시 필터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밖에 안 하고 언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늘그 다음에는 아, 내년에 하기 전에 필터 청소해야지 하다가 너무 더워져서 필터 청소를 채 못하고 에어컨을 켠다는 슬픈 사실. 1748님은 저는 이번 추석 당일에 근무입니다. 몇 년째 명절에는 근무를 뛰어넘었었는데 이번에는 딱 추석날에 근무라 어디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좀 위로해 주세요 하시면서 아 저런 저런 그래도 몇년 동안 뛰어넘으셨으면 뭐한 번은 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도 아니고 한 번은 만나야지 뭐. 근데 그렇게 명절 당일에 근무라서 앞뒤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해서 못하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어 좋네? 괜찮네? 이게 진짜 쉼이네? 하실 수도 있다는 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5765 하종님, 앤디님, 딸기님, 지배지다, 비아님, 크리스토퍼, 또 청아예요. When I get old.

준호맘님, 어머나 지금 버스에서 해피송이 나옵니다. 기사님도 햇님이신 것 같다고. 아, 럭키 빅긴 해요. 고맙습니다. 가영님, 혜숙님, 잔나방님, 다프펑크, 또 펄 윌리엄스의 Get Lucky였고요. 뉴홉클럽의 Getting Better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인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데이빗 릴로스예요. Just a gigolo, I ain't got nobody.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주경찰관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식 브리핑에서 A경장이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또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도 매우 부족한 편이며 현장에서 나오는 잘못은 업무량 과중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조 2천억 원,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에 투입되며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 공적주택 21만 8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 원에서 내년 8,801억 원으로 12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0: 예산안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2조 1,191억 원으로 의결됐으며,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 지원금으로 1,63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지원금은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 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부부당 100만 원이며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돼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하반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으며,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6명의 사단이 선임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월에서 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하며,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지만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이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9월 1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티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또 1일입니다. 야, 벌써 9월이에요. 이제 9월 추석까지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넘어가고 뭐 크리스마스 하고 나면은 2027년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가 조금 많이 내렸었는데 2차 장마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지역에 따라서도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었고요. 여기 목동 오목교도 비가 아까까지는 조금 많이 왔는데 지금은 좀 그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폭염이 찾아온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대구, 포항, 전주, 광주 뭐 이제 이쪽들은 30도가 전부 넘은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또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어가지고 산사태를 비롯한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새 비랑 홍수 좀 여러 사건 사고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좀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큽니다. 그 묵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또 어떤가요에 여기 내려놓고 개운하게 오늘 또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드핑거에 도전할 준비. 송편님들 다 되신 거죠? 광고와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2: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0: 02-4828-3222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진주 난 괜찮아 에일리 UNI까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5805번님 울산이 어제가 34도 오늘이 32도라고 합니다. 아직은 좀 덥다고 하는데요. 9월이니까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이게 진짜 9월이 돼도 서울은 지금 약간 조금 기온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또 언제 다시 우리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할 수가 없죠. 10월까지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코너로 한번 이 더위를 또 날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자, 지난주 3일간 재휴가를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어쩌다 보니 가족 행사가 상견례가 동갑이 됐고요. 송편님들의 상상의 나래가 아주 지구 성층권까지 그냥 뚫고 올라갔었는데요. 이제는 좀 잠잠해진 편인데 아 이거 오늘 다시 또 불씨를 지피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해프닝을 떠올려보면서 오늘 다수의 선택은요, 축가, 프로포즈 곡으로 많이 쓰이는 노래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선택지는 총 3번이고요.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송편님 세 분께는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0: 자, 그렇다면 가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부터 만나보시죠.
1: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0: 지난주에 제가 부른 노래 아닙니다. 청혼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불러주는 축가로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목을 살짝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냐 결혼해 줄래냐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확한 제목은 결혼해 줄래 다섯 글자가 맞고요. 지금도 식장 가면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지만 벌써 17년 된 곡입니다. 2009년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설 다음 후보곡은요?
1: 솔직히 말해 원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
0: 이승기의 결혼해줄래가 달달하고 직관적인 곡이면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약간 헌신이 담긴 그런 고백송인데요. 자, 1라운드부터 달달 치사량 한도 초과죠. 두 곡 가운데 우리 송편님들은 어떤 노래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숫자로 받아봅니다.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1번,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가 듣고 싶다 2번. 숫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승기의 결혼해줄래를 듣고 싶다면 1번,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듣고 싶다면 2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저희가 문자 받아볼게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쿨 결혼을 할 거라면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송편님들의 문자 받았습니다. 1라운드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두 곡이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기의 결혼해줄래가 조금 더 마음이 갔는데 자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딸기산도님 꽃길만 걷게 해줄게가 아니라 꽃게만 먹게 해줄게. 우리 집 양반이 꼬실 때 했던 말인데 어떻게 좀 많이 드셨나요? 꽃게도 다 이렇게 손수 발라주셨던 거죠? 1497번님 저는 1번이요 신랑이 축가로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한동안 너튜브에서 돌아다녔어요 그 영상이. 아 이렇게 또 불러주고 나면은 그 너튜브에도 많이 뜨고 그러면은 또 약간 막 그날의 추억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그리고 조이5575번님은 제 남편의 프로포즈 곡이라서 들을 때마다 손발이 오글거려요. 아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절대 오글거리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생각을 하자니 조금 오글거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결과는요 7대 3의 비율로 1번 이승기 결혼해줄래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단 1라운드 저도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에 편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어서 2라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진짜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이승철의 My Love인데요 송편님들 이 곡 뮤직비디오가 또 조금 특이합니다. 실제 연인들의 진짜 그 프로포즈 현장을 담은 뮤직비디오인데요. 또 롱테이크 기법으로 담아낸 뮤직비디오가 당시에 큰 화제였습니다. 뭐 근데 이런 뮤비 덕분도 있지만 그 가사에서 느껴지는 약간 되게 달달한 고백 수많은 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지금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포즈 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노래 실력이 이 이승철 씨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점. 아 그런 의미에서 송디는 이 곡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다음 후보곡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철의 마일러브에 대적할 곡 유리상자의 신부에게입니다. 글라스박스, 우리 이 형님들의 노래입니다. 사실 축가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CBS 라디오 가요 속으로 DJ 박승화 형님의 따뜻한 감성 보컬, 그리고 이세준님의 부드러운 미성이 환상 조화를 이루면서 발매 이후 지금까지도 축가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곡입니다. 아, 2라운드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곡이지만 둘 다 굉장히 쟁쟁한 곡인데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는 가수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승철 또는 유리상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승철 또는 유리상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송편님들이 선택해주신 이승기 결혼해줄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두 번째 후보곡은 이승철의 My Love,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이 두 곡이었는데요. 자, 2라운드 결과 발표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승철의 My Love가 조금 더 끌렸었는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704번님, 이승철 이미 결혼했지만 그 뮤비처럼 저도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최강권철님은 유리상자죠. 예식장에선 마이러브를 더 자주 듣긴 했지만 승화님과의 의리로 유리상자 갑니다. 그리고 대구갈매기님은 결혼식 때 축가 부를 때 제일 힘든 게 가사 외우는 겁니다. 2절까지 부르면 가사 잊어버릴까봐 더 걱정됐어요 라면서 유리상자 골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붙여주셨어요. 가요 속으로 화이팅! 이게 결과가 결과가 8대 2의 비율로 꽤 크게 몰렸는데요. 자, 결과는요, 우리 CBS 의리 송편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8대 2의 비율로 유리상자 신부에게.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제목의 다른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우리가 보통 고백, 프로포즈송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남자 보컬의 노래가 좀 더 많았었는데 이 곡은 여성의 시선에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지금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소라의 청혼이죠. 세련된 재즈풍 스윙 리듬과 이소라 특유의 그 음색이 더해져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이소라 씨는 당시 또 프로포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제목의 다른 노래입니다. 다음 후보곡은요, 이 곡입니다.

들어보곡 노을의 청혼. 제목만 같지만 이 두 곡 분위기가 무척 다릅니다. 이 곡은 JYP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을 모두 한 노래고요. 4인조 보컬 그룹 노을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화음 그리고 호소력 짙은 보컬 매력을 극대화시킨 노래. 보통 결혼식장에서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축가하자 하면은 이 노래를 부르곤 하죠. 아, 이 노래도 후렴구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3라운드 후보곡까지 모두 다 나왔습니다. 두 곡 가운데 지금 더 듣고 싶은 노래, 끌리는 노래 한 곡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소라 또는 노을, 이소라 또는 노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박승화 형님의 목소리가 담긴 유리상자 신부에게 함께 듣고 왔고요.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3라운드의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소라의 청혼 대 노을의 청혼 이 두 곡이었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발표하기 전에 우리 송편님들의 또 사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구코님, 이소라 선택해 주셨고요.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 때 친구들이랑 축가로 불러줬어요. 다 같이 우느라서 제대로 못 불렀지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마 이렇게 다 같이 울면은 막 신부도 울고 축가 불러주는 친구들도 울고 다 같이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오래 기억에 좀 남고 그러기도 하죠. 보헤미안님도 이소라 이소라 골라주셨고요. 여자친구와 이소라 콘서트를 같이 가서 이 노래를 들었었죠. 지금 16년째 부부의 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은 이 노래에 대한 추억이 너무 또 새록새록 있고 이 추억이 강하기 때문에 이소라를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 반면 후니흥님은 노을 골라주셨습니다. 예전에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신랑 친구분들이 축가로 이 곡을 불렀는데 후렴에서 각자 기교 욕심이 넘쳐서 난리 대참사가 났었죠. 이제 약간 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르다 보니까 몰입을 하게 되면서. 자, 1라운드, 2라운드가 조금 크게 갈라졌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이번 3라운드에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결과가 6대 4의 비율로 근소하게 갈렸습니다. 자, 3라운드 다수의 선택을 받은 노래는요, 청혼입니다. 누구의 청혼이냐? 이소라의 청혼입니다. 자, 이소라의 청혼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골드핑거와 아차상 받을 송편님 저희가 뽑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먼저 세 곡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이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입니다. 유리정은님, 잘 가고 있는데 마지막 3라운드 이소라의 청혼 갑니다. 이소라 청혼 맞추셨습니다. 스콜라님도 제발 이소라 외쳐주셨고요. 3278번님, 거래처 들어가야 되는데 3라운드 선택으로 미루고 있어요. 모두 맞추길 기도합니다. 정답 이소라! 자, 이렇게 세 분께는 저희가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또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 선정했습니다. 7415번님, 아, 2라운드 틀렸네요. 아, 속상합니다. 이번에는 맞출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요.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7415번님 아차상 축하드리고요. 5704번님, 아, 5704번님은 노을 골라주셨습니다. You don't have to cry. 이 그 후렴이 정말 강력하죠. 하하이님은, 이거 제가 지금 읽어드려도 괜찮은가요? 아, 다 틀렸어요. 아차상에 끼지도 못하겠네요. 찍기를 못해서 지금 남편을 만난 건가? 지금 안 듣고 계신 거죠? 분명히 혼자 듣고 계신 거죠? 아하, 아, 이거, 네. 그렇게 7415번님, 5704번님, 하하이님 이렇게 세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 다음 시간도 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도전 부탁드리고요. A면 끝곡입니다. BB 반면갱.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들어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0: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일과 5일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에 대비해 교통안전 편의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총 6,8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계기관과 꼼꼼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행사가 열리는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전면 통제되고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도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유관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 지역 섬의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시스템과 자체 관리 목록을 교차 분석하고 GIS 좌표를 정밀 검증해 무인도서 29개를 새로 반영했고 유인섬 40개와 무인도서 157개로 통계를 정비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정비로 섬 현황에 대한 정확성 과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섬 보전 관리와 해양 관광 자원 활용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신뢰성 높은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4대 상임이사 겸 원장에 최원영 박사를 임명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시민평생교육 강화에 나섭니다. 최원영 신임 원장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와 극단 대표 등을 역임했고 지역에서 영어교실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최 원장에게 지역인재 발굴과 시민 평생학습 복지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진흥원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중심기관이 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14일까지 도내 소와 염소 약 47만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 42만 2,807마리와 염소 4만 6,778마리로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전문 인력의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종 이후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누락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장남감 도서관 97곳의 위치와 이용 시간, 대여 반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 공유 서비스의 장남감을 실시간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조금 부정 청구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립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을 것

0: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찾아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9월 1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 O24의 첫사랑이었습니다. 5030번님 안녕하세요. 내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와 일단 진짜 축하드립니다. 5030번님 내일 수술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부터 입원 예정입니다. 아들 둘인데 막둥이 셋째 복덩이 루비가 태어납니다.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근데 내일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괜히 또 제가 괜히 또 약간 긴장되는데요. 5030번님 꼭 건강하게 출산 잘하고 오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그 루비니까 딸이죠? 네, 아들 셋 엄마는 아니신 거죠? 자, 저희 비면에서는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또 송편님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도 자유롭게 마음껏 풀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DJ DOC 미녀와 야수 그전 곡 영턱스 클럽 타인이었습니다. 아까 내일 이제 출산 예정이시라는 5030번님께 또 송편님들이 많은 응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5573번님 금방 소개해 주신 출산 예정이신 분 복덩이 셋째 순산을 기원합니다. 설마 아들 셋은 아니겠죠? 저희 집이 아들 셋입니다. 고3 첫째

사춘기 중3. 귀염둥이지만 예비 사춘기 초6. 엄마 아빠는 갱년기. 엄마는 매일 혈압이 오르네요. 갱년기 엄마와 아들들에게 화이팅 응원 주세요. 자, 5573번님 그리고 아드님들 모두 모두 파이팅! 자, 그리고 만약에 아드님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 5573번님 우리 엄마 말 잘 듣기 약속! 네, 코너 바로 이어가보죠. 슬로우 슬로우 큐큐기입니다.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한 주 한 주씩 슬로우 버전과 퀵 버전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는데요. 아, 슬쩍 보니까 다행히 오늘은 퀵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처럼 날이 흐리고 비가 올 때면 좀 퀵보다는 슬로우 문제를 냈을 때 우리 송편님들이 이거 좀 무섭게 들린다, 스산하다, 괜히 일하다가 뒤를 쳐다보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좀 피식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퀵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 우리는 빠르게 변주된 노래 한 구절을 들어볼 겁니다. 송편님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게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항상 앞부분은 뭐야 이러고 있다가 약간 뒤에서 조금씩 들리는 느낌이 있죠. 확실히 한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엔 좀 쉬워진 것 같은데요. 자, 송편님들 이 퀵을 듣고 어떤 곡인지 아시겠나요? 일단은 1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1단계 듣고 이미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1332번님 너무 쉬워서 맞추기도 귀찮네요. 이야, 그런데 정답을 보내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1332번님을 위해서 2단계 준비했으니까요. 2단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정답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정답 알겠다는 우리 송편님들 가수와 노래 제목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둘 다 보내주셔야 인정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0: 인피니트 추격 자 엠블랙 모나리 자 두고 함께하고 올 동안 또 우리 성표님들의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자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2단계 한번 듣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요?
1: JYP.
0: 정답은 2PM의 Again and Again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유독 좀 쉽다고 해주신 송피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먼저 오답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1682번님, 2PM 10점 만점에 10점! 아, 2PM까지만 딱 맞으셨습니다. 4712번님, 2PM의 니가 밉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답과 굉장히 비슷한 오답들이 많은데요. 아라리오님, 2PM의 again. 끝이죠, again. 6272번님, 2PM의 again, again. 그리고 또 많습니다. 빨래인 피고님은 2PM의 again and again. 라니님, 2PM의 again and again. 아, 제 생각에 라니님은 약간 유학파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 그리고 그 A 발음을 약간 A라고 하는 게 좀 현지 발음 아닌가요? 그래서 again and again. 아, 아쉽게. 네. 오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뱃살돈뚜님은 송디 우리를 뭘로 보시나 하고 정답을 보내주셨나요 혹시? 저 말만 하고 그냥 남기신 거 아니죠? 딱 이 말만 보내셨네요.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3419번님 2PM의 Again and Again입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잘 들리네요. 1단계에서 이미 예상 적중입니다. 3419번님 축하드리고요. 9820번님도 2PM의 Again and Again 스펠링 한땀 한땀 확실하게 적었습니다. 네, 34119번님, 9820번님, 아유, 제가 꼬이네요. 영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3419번님, 9820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이에요.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파이프라인님의 신청곡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었고요. 그 다음 곡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리브님, 인생 60일 맞아 취미로 하던 중년 밴드가 여러 지인을 모시고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곳에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요. 그곳에선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가 아니라 보컬이었답니다. 송디의 친근한 목소리로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리브님 그 공연 잘 마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말이 참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가 아니라 보컬이었다. 그래도 보컬로서 이 무대의 기운을 마음껏 만끽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27번님, 고딩 아들 방학 2주 남겨두고 운전면허 도전했는데 2주 만에 오늘 면허증 손에 쥐었습니다. 열정 민재 축하 축하해주세요. 우리 민재 드라이버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운전면허 2주 만에 딴 거면은 진짜 잘한 거 아닌가요? 저는 주행에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좀 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참고로 그래도 좀 마지막 자존심으로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일종 보통이었습니다. 일종 보통. 네. 4724번님, 송인찬 아나운서 너무 얼굴이 애기 같아요. 대학생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2시 딱 출근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4724번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사실 저 대학생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22살 되는 대학생 새내기입니다. 아, 무슨 띠냐고요? 아, 뭐 대충 뭐 용띠 아닌가요? 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대학생 송디가 들어주는, 재생해드리는 테이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첫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9: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유리정은님, 회복휴가 중입니다. 오늘은 살아나서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유리정은님, 이 행복한 날에 우리 골드핑거까지 당첨됐었잖아요. 근데 저희 제작진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샵 1212번으로

또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송편님들 혹시 레인보우 게시판 상에 있는 휴대폰 번호가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예전 번호거나 번호가 잘못 입력돼 있으면은 앞으로 또 막 선물 당첨됐는데 다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도 한 번씩 또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2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면 끝곡입니다. 신인류 날씨의 요정.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돼 부부 합계 12억 원으로 유지되고, 세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달라고 주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 공중수색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속대응팀은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드론 및 육상수색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네팔 당국 관계자와 네팔인 생존자를 추가로 면담해 한국인 실종자들의 최종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어제 헬기를 동원해 사고 현장 일대를 공중에서 수색하고 육안 수색까지 벌였지만 실종자 소재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되며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3%대 인상으로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으로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자 여권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 습도는 86%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6: CBS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9: 어디로?
10: 건축자재

0: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굴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 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떠나가는 것들 앞에서 덤덤하게 손을 흔드는 것,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좋아서 혹은 놓치기 싫어서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잔저리 잡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쿨하게 돌아서는 미덕보다 때로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일지도 몰라요. 오늘만큼은 붙잡고 싶은 마음에 솔직해져 보면 어떨까요? 야수입니다. Don't go.

Yes, don't go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첫 곡 제목이 don't go 가지마

0: 였는데 워라 독장님께서 8월 붙잡고 싶진 않은데요. 벌써 8달이나 지나버린 2026년은 제발 가지 말라고 천천히 가라고 붙잡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최강 권철님도 9월이 오고야 말았네요. 올해가 이제 120여일 정도 남았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하셨어요. 이게 우리 라이커님들 지금 보니까 9월이 와서 와 신난다 보다는 와 진짜 이제 2026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고 와 진짜 충격이다 이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뭐 2026년 그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남은 거잖아요. 와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진짜 아쉽긴 하네요. 아, 새해 올해 1월 1일에 저는 그 CBS에서 그거 하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생중계하는데 이제 저랑 그 이전 시간 어떤가요의 그 DJ인 송인찬, 송디, 그 제 동기죠. 같이 둘이 갔다 오세요 해가지고 저희 그 최정원 아나운서, 최정원 선배랑 같이 이렇게 중계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정말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빠르게 흘렀다니. 하, 그러게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달,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네 달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김형중 님이 새로운 달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라이키팝 함께해 주시는 모든 라이커님들도 이번 한 달 좋은 일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옛날에 그 학예회나 운동회 이런 거 했을 때 단골 음악이었죠. 그 여러 명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동작 맞춰가지고 그 단체 군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군무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곡이었습니다. 토니 베슬의 미키였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곡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APT 아파트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좀 구릿구릿해요. 중부지방은 진짜 비가 좀 많이 왔고, 남부지방도 소나기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구릿구릿한 하늘에 좀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보다 보면. 그래서 신나는 노래들로 분위기를 업업 시켜봤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님이 두 곡이 결이 많이 비슷해요 하셨는데, 그죠? 이 쿵쿵쿵 하는 비트가 비슷하고, 그래서 좀 이어들으면 왠지 그 곡이 주는 시너지가 두 배가 되는 느낌? 신나게 함께 들었습니다. 호레노츠 님께서, 하디, 정말이지, 어제 선빵 날리기 잘했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많이 나오더라고요. 크크크. 라이키팝의 선견지명, 입도 선매 리스펙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남들 다 똑같은 노래 들을 때, 우리도 그거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느낌이지, 이게 리드하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싸움은 선빵입니다. 싸움은 선빵이고, 선곡 역시 선빵. 먼저 선곡하는 사람이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라이키팝에서는 9월에 세템버 안 틀고 8월 31일 하루 일찍 들려드렸어요. 이게 또안 들으면 괜히 서운하거든요. 9월에 시작에 들어줘야 되는데 어제 빠르게 선빵으로 들려드렸습니다. 352 하나님, 하디, 오늘 아침에 두달 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8월을 보내면서 아쉬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난 8월을 아직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뒤끝 짱이죠? 하셨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아까 말했는데 저는 1년 중에 9, 10, 11, 12, 뭐 1, 2월까지 저는 이렇게 좀 서늘한 날씨를 정말 정말 좋아해가지고, 여름이 힘든 겨울 좋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8월이 아직도 힘들고, 보내면서 아쉬웠냐? 날씨 자체의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제 드디어 따샤의 계절이 옵니다. 따샤, 따뜻한 물 샤워. 아침에, 오늘은 비가 온 지역은 아침에 바람도 좀 불고 해가지고 따샤 충분히 할 만한 날씨였어요. 이제 정말 따샤 없이는 못 사는 날씨가 오겠죠. 또 이렇게 되면 따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또 이제 난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한겨울에도 아압합니다. 하지만 따샤는 좋아요. 따뜻한 샤워. 좀 따뜻한 음악을 들어볼까 봐요. 이게 좀 분위기 잡기 좋은 곡들 준비했어요. 비지스의 I Started a Joke, 그리고 라우브입니다. Paris in the Rain.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이김님께서 음악이 신나게 나오네요 하셨는데요. 신나는 두 곡, 에릭 클랩톤의 It's in the way that you use it 였고요. 톰 페트의 Jamming Me 까지 띄워드렸어요. 풍금새님이 역시 광부 작가님 오늘도 열일하신다는 이라고 우리 소 작가님, 우리 광부 작가님 아주 열일 하시죠. 아, 그 옆 동네에서 FM팝스도 하시고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FM팝스 생방송 하시고 얼른 그 5분 만에 일쪽 이 표준 FM으로 오셔가지고 또 라이키팝 열일해주시고 진짜 이맘 슈퍼맨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죠? 팝계의 슈퍼맨 우리 광부 작가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조윤진님께서 하디 9월의 첫날 비오는 오후 가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아까 비가 오전에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도 막 막히고 진짜 와, 너무 비가 많이 온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사러 나갔는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이 9월이구나

가을이구나 했던 기억이 나네요. 1510님, 비오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듣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올해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9월 첫날 좋은 노래와 행복한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힘든 만큼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다.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1510님께도 힘들었던 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몰려올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어요. 치키티타, 스페인어로 꼬마 소녀 혹은 귀여운 내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 노래에서는 치키티타라는 슬픔에 빠진 친구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하면서 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뮤직 차트 100위 아바의 치키티타 띄워드리고요. ELO의 Strange Music까지 함께 들어보죠.

ELO의 Strange Music, Strange Magic이었습니다. 뮤직이 아니라 매직. ELO 노래가요. 뭐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 특유의 그 느낌이 있지 않아요? 좀 세련되고 음악이 뭔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달까? 저는 개인적으로 ELO 곡 중에 Midnight Blue 좋아하는데 방금 들은 이 Strange Magic도 참 좋네요. 뭔가 어딘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런 기분을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ELO의 곡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축복복 동행님께서 하디 제 지인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신기하셨는데 정말요? 제 목소리가 좀 흔한 목소리는 아닌데 신기하네요. 여러분 왜 그 좀 이거 좀 딴소리인데 딴소리라기보다는 좀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 있죠? 도플갱어 만나면 한 사람은 사라진다고. 혹시 목소리 도플갱어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철학과 힙합, 이보다 더 힙할 수 있을까? 블랙뮤직과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입니다. 이 공연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을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말머리 공연 꼭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라이키팝 벌써 끝곡을 틀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은 이겁니다.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준비했어요. 오늘 또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길이 많이 미끄럽고 또 어디는 소나기가 내려서 너무 후텁지근해요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안전하게 지내시고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들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많이 약해졌거나 그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남부 내륙과 충청도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또 그 밖에 충청대륙과 남부 제주도에서는 저녁까지 또다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비가 내리는 동안 중부지방은 잠시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만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늦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대구, 대전 23도, 부산 25도, 광주 2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대전 29도, 광주, 대구 31도의 분포로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0: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CBS 경제 연구실
2: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략을 짜고 있는 두 IT 기업 국민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미래상과 가치에 대해서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CO
5: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5: 전문가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정보 검색할 때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이렇게 딱 보면서 경쟁력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나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했는데 이거 괜찮나? 두 개 기업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쪽 길이 맞지? 이런 게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0: 이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들 주머니에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랑 너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구글 모바일 앱이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불리더라고요. 여기서 네이버 앱을 처음으로 앞섰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뉴스였던 건가요?
11: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면은
10: 시나리오에 굉장히 강하신 편.
11: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지표에서 밀렸다라는 게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10: 맞습니다. 예. 헤드라인은 다 그렇게 뽑혔죠.
11: 맞아요. 왜냐하면 MAU든 DAU든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를 MAU, 네. M

0: 월간이고 네. DAU D는 이제 일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치들에 있어서 우리가 검색하는 사이트로서 네이버가 밀린 적이 없는데 예, 밀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죠.
1: 판도가 뒤바뀌었다는 지표일 수 있을까?
0: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DAU를 함께 봐야 되고 또 더
1: 일간 활성 사용자 수
0: 맞습니다. 네. 일간 활성 사용자 수랑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그 계산법을 생각해 보면 MAU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이용을 해도 한 명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간은 하루에 한 번 이용하면 또 한 명으로 찍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DAU가 더 우수한 지표야라고 했을 땐 그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걸 나눠서 보거든요. 이게 네. 분수로. 그래서 DAU 나누기 MAU 이런 지표도 보고 그다음에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머물렀어? 그 체류를 얼마나 했어? 그리고 반복적으로 얼마나 들어왔어? 이 지표를 계산을 할 때는 원래 중복을 다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몇 번 들어왔나 이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지표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그걸 이제 예전에 없던 것이 생겼고 그게 편하니까 많이 쓰니까는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체류를 하고 있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돼? 예, 이것까지 본다라면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은 꼭 그 제미나이 뭐 구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이버 자체로만 봤을 때도 검색 광고에서의 그 어떤 경쟁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과거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희는 많이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MAU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내 자체적으로 어떤 빠지는 지표가 있다라면은 그것부터가 네이버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또 구글의 제미나이 AI인 제미나이의 경우가 이제 워낙 요즘에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가진 자체 AI 뭐 검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인 구글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면 향후 추세적으로 검색이라는 뭔가 본연의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정체성 면에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저희가 이제 검색 역량, 검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수요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수익화인 거고 그 수익화를 결정하는 것은 광고인 거잖아요. 네. 예, 이걸 많이 써야 그 옆에다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그쵸. 어쨌든 수익화가 될 거 아닙니까?
1: 많이 써야 또 이자에 얼마나 혹하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데이터도 생길 테고요.
0: 그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많이 써야 이 사람의 이제 생활 패턴 그리고 뭐가 궁금하고 어떤 광고를 연결시켜야지 바로 이게 구매로 전환이 될까?
1: 얘는 참 우유를 좋아하네. 이러면서.
0: 네. 그게 좀 무섭죠.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제미나이 뭐 챗GPT 그리고 클로드 이 세 개를 이제 저희도 일하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쓸 때와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 이제 의도가 분명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게 한 1년 반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네. 내가 GPT로 들어갈 때는 언제고 바로 네이버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GPT만 또 쓰는 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럼 우리가 언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일이 있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럼 GPT에 묻지 않고 네이버에 묻지라고 보면은 좀 소프트한 얘기지만은 뭐 맛집 검색할 때
1: 맛집을 검색해서 내가 거기를 예약까지
0: 할 때 맞습니다.
1: 말씀하신 소비와의 연결이 그런
0: 맞아요.
1: 말씀이시겠죠?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상품 이제 내가 뭐 살지 다 결정했어. 근데 브랜드 간에 고민을 할 뿐이야. 그럴 때 이걸 진짜 써본 사람의 후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1: 커뮤니티나 리뷰가 활성화된 것도
0: 그것도
1: 상대적으로
0: 네이버죠. 맞아요. 그걸 저희가 크리에이터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1: 그래서 그렇게 네이버가 크리에이터 지원을
0: 지금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자산이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는 뭐 오픈 AI든 구글이든 그런 게 없어요. 쌓아놓은 자산, 데이터 자산이 사실은 자기들이 권한이 검색 권한이 있는 데까지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블로거들이 활동을 해줬잖아요.
2: 그러니까요. 참 네.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여행 저는, 다녀와서도 막 후기 맞아요. 써주고.
0: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까지 막 비교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거 왜 하는 거지?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 광고가 붙고 하면서 이게 수익화가 개인들에게도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터의 영역이 생긴 거고 네이버가 그게

0: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한 순간 크리에이터를 많이 지원하고
1: 적극적으로.
0: 네, 그게 또 정말 큰 디지털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이걸 1년 써보고 6개월 써보고 그 차이 뭐 장단점을 정리한다? 이건 여기까지 침투를 해서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은 아마 이게 침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잘 맞겠죠. 이런 것들 또 다 비교해서 알려주면.
1: 그렇죠. 클로드가 네. 열심히 그 리뷰 저런 리뷰에 따르면 이렇게 정됩니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참으로
0: 맞아요.
1: 고통스럽겠네요.
0: 그러면 이제 좀 고통스럽죠.
1: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에는 유튜브의 리뷰 영상 정말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그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크리에이터와 같은 자기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의지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고
0: 맞아요.
1: 제미나이는 그 유튜브 내용을 읽어서 요약해 줄 수 있는 능력을
0: 맞습니다.
1: 갖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엄청 추격을 당하거나 혹은 아예 추월을 당한 느낌은 없어요?
0: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쇼핑을 좋아하고 또 쇼핑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상품이든 어떤 뭐 어떤 사건이든 뭔가를 좀 내가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욕망이지만 여하튼
0: 네, 예,
1: 실제로 그러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0: 그런가요?
1: 여하튼
0: 이게 저 사람이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1: 예,
0: 왜냐면은 뭐 요즘 이제 이렇게 달아놓죠. 이거는 뭐
1: 내 돈 내 산.
0: 예, 내 돈 내 산이다. 네. 아니면은 광고 협찬이다. 이런 걸 이제 다 써놓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1: 맞아요.
0: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취향일 수도 있고 예,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세하게 여러 개를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보려면은 사실 뭐 자세하게 써놓은 거를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리해 준 것만으로는 정말 좀 영 별로네 라는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리해서 알려줘봐. 그러면은 틀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 그런 게 많죠. 아직까지는
1: 내가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0: 맞아요.
1: 나니까 그 판단하는 것도 나여야 해. 거기에 더 적합한 모델이 구글보다는 네이버일 수 있다.
0: 현재로서는 그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구글이나 OpenAI는 발품을 아주 적게 팔게 해주지만은 사실 정말 나의 기준에 맞는 건지는 계속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파워풀하긴 해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혼자 독주할 때랑 누군가 경쟁자가 생겨서 이제는 쟤한테 가버리면 나한테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누가 얼마나 트래픽을 나한테
1: 그쵸.
0: 유지시키냐의 문제인데 지금 거기에서 위협을 받는 건 분명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또 요즘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목표 주가를 보니까요. 신현증권이 되게 네이버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봤던데요.
0: 전에요.
1: 네. 네. 아, 그 팀장, 네. 팀장님이 하기는 다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0: 맞습니다.
1: 상승 여력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어떤 자신감,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강하게 작용을 한 건지.
0: 네. 조금 변언을 하자면.
1: 네.
0: 네. 상승 여력이 높은 게 아니고 주가 너무 안 올랐어요.
1: 아.
0: 네. 너무 빠지 계속 예, 뭔가 하여간 답답한 구간에 있어요. 네이버
1: 네네네.
0: 주가가 25만 원을 못 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걸 오래 투자하셨으면은. 근데 이제 이 40만 원 목표가를 내면서도 같이 제가 병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이제 있는데 풀스택 AI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1: 네.
0: 그리고 미래 사업인데 AIDC라고 저희 표현하는 데이터 센터. 그래서 AIDC 사업의 가치를 빼고 본다면 이제 그건 너무 우리가 미래 가치를 벌써부터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나 모르겠어. 난 그건 반영 안 할래. 라고 그걸 빼고 본다라면은 적정 목표가는 32만 원이다라고 제가 이제 가치 병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가치로 보자면은 그 미래 사업 가치를 12조나 봐준 거예요. 그래서 야, 12조나 되는 그 기업 가치를 벌써부터 목표가에 반영해도 돼? 요거는 이제 판단하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 그 SKT와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협력을 한다 어쩐다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6월 달에. 네. 그 부근에 저희가 이제 그 가치들을 저희 센터는 다 반영을 했어요. SKT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 부분을 네. 일정 부분 반영해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0: 좀 보고 나가자. 안 그러면은 계속 그쪽 꼭지를 잡고 가기가 우리도 좀 소홀할 수 있으니 대신 밴드를 보여주자. 저거를 아예 나는 인정 안 할래라는 투자자들도 계실 분명 다수예요.
1: 그렇네요.
0: 예,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주가가 갈 수 있느냐는 32만 원이다. 어허. 그래서 32만 원과 40만 원 이게 밴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떤 판단을 할지를 정확히 지시를 해 주셨네요.
0: 네네네.
1: 현재 상황만 보면은 여기까지는 확실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AI에 대한 가능성을 투영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40을 가냐 마느냐인데 그럼 AI 얘기를 바로 해보시도록 네. 그 아까 풀스택 AI 그러니까 자체 AI 모델부터 AI 데이터 센터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AI와 관련한 전방위 인프라를 갖춘 회사가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소비자와 바로바로 만나서 예약도 시켜주고 막 그런 회사인데 그냥 기업을 상대로도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고 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네이버의 계획 같아 보이거든요.
0: 네.
1: 이게 괜찮나 싶은 게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투자비가 많이 드는. 일단 GPU 그 비싸다는 GPU. 네. 물론 엔비디아 요즘 아낌없이 주는 회사인 엔비디아가 네. 네이버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KPEX 투자가 워낙 많이 돼야 되는 거라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1: 12개월 목표 주가라고 해도 12조 원 그러니까 아까 AI 사업에 먼저 반영한 그게 좀 액수가 너무 금방 된 거 아니야? 라는
0: 맞아요.
1: 생각도 좀 드는데.
0: 12개월 목표가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포인트는 네. 사실 2028년에서 2030년에 해내겠다라고 하는 숫자를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변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1년 뒤에 당장 이렇게 된다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저는 주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까를 저도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뭔가 좀 이마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아 이마트 유통업계 이마트가
0: 맞습니다.
1: 있다면
0: 서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저는
1: 누가 더 나쁠까?
0: 예, 여하튼, 누가 좀 더 네. 많이 나쁠 것 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이게 색깔 많이 다르지만은 처해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뭔가 그동안의 길과 다른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그곳으로 가자니 기존 하던 사업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은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럼 이걸 같이 잘 균형을 잡아서 끌고 가기가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 기업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1: 덩치가 크죠.
0: 덩치가 크고 제가 이제 군함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군함이 이렇게 방향을 틀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1: 항공모함은
0: 항공모함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처럼 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존에 이걸 틀어서 뭔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갈 때 조직의 어떤 문화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인재 측면에서 어느 쪽이 힘을 실어야 되는지도 티 안 나게 잘 가져가야 되죠.
2: 그거 되게 어려운데.
0: 네. 야, 나 그동안 너 광고 위주의 우리가 회사였는데 이제 아니야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닌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사실은 내가 AI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아무렴 그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면 기존 일하는 직원들은 뭐지? 나는 그러면은 캐시카우고 나는 버려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제가 추측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1: 충분히 있을 수 있죠.
0: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한 걸음 나아가려면은 오래 걸리는 거고 기존 것도 잘해야 돼. 새 것도 투자자 나서가지고 우리 사업을 투자해주는 투자자도 중요하고 시장의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설득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고 근데 또 주주 환원도 지금 자꾸 하라 그러지.
1: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다.
0: 너무 많아요. 이해 당사자. 이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또 뭐 소각해라 뭐 이런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자사주 소각.
0: 예. 네.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뚝딱 되는 거면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네이버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의 축을 좀 옮기는 과정이 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B2C 영역에 이제 고착화돼서 뭐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커머스로 좀 축을 이동하고 축을 크게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 확장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커머스 쪽으로도 발을 넓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면서 뭐 웹툰 크리에이터들도 지원하면서
1: 네.
0: 해외도 또 상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뭔가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충격을 딱 줬던 거는 딥식 마스크였죠. 2년 전에. 그래서 딥식이 딱 나오니까 중국에서 우리 왜 저걸 못했지? 빨리.

0: LLM 왜 우리 너무 그동안 정교하게 잘하려고 너무 고집부린 거 아닌가? 뭔가 경쟁의식은 좀 차치하고라도 아예 생각을 좀 전환하게 하는 내가 잘하는 걸 빨리 찾아야겠다. 네 번 선택한 것이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LLM을 개발해야겠다 하면 진짜 하이퍼클로버 X가 빨리 나오게 된 거거든요.
1: 하이퍼클로버 X.
0: 네. 더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뭐 구글 제미나이 뭐 오픈 AI 나오고 GPU가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엔비디아도 본인의 이제 살 길을 또 찾아야 되죠. 네. 결국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 파트너일까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많이 거론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네이버는 그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투자도 받고 또 GPU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난 내 갈 길을 가는. 그래서 이제 솔루션 회사로 가보겠다. 기존 사업은 사업대로 있고요. 여기에서 AITC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앞으로 한 3년 짧게는 3년을 보고 이제 완성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 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그리고 주가의 등락과 사람들의 실망과
1: 굉장히 높은 구간이겠네요.
0: 기대와 실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1: 그렇다면 그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 나는 저 빅테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AI는 AI인데 다른 방식의 AI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딥시크 쇼크와 함께 쫙 퍼졌을 때 카카오는 어떤 선택을 했고 네이버는 어떤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의 선택 결론은 뭐였던 거예요?
0: 정확하게 네. 그 연결성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카카오를 또 연이어서 이게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이제 주제인데 카카오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카카오 네이버가 서로 확연하게 다른 어떤 전략의 방향성을 딱 비교되게 설명을 저는 이제 했다고 보고 LLM 내 자체 어떤 모델을 막 개발하고 아니면 GPU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AIDC 사업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건 그냥 남의 거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1: 다들 잘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네. 내 니즈에 맞게 만들겠어.
0: 네이버든 카카오든 자본력이 혼자서 못하는 건 둘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누구의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뭔가 하려면은.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 배경에는 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행위들을 하죠. 소비자든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든. 근데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거. 그게 오랜 기간 지금 몇 년 동안 카카오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부터 더 오랜 기간 지적받는 한계거든요. 네. 카카오톡은 목적형 플랫폼이잖아. 내가 누구한테 연락할 때만 딱 들어가고 거기 체류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체류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것이 쇼폼.
1: 그러니까요. 넣고. 욕을 많이 먹었지요. 네.
0: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오프라인 대비 많이 떨어지는 플랫폼이지만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죠. 온라인은.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이 트래픽을 유지시키는 것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픈 AI와도 AI와도 협업을 해서 이제 챗 GPT 탭도 이제 넣고 하면서 수직 밸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겠다.
1: 은행도 일로 가면 되고.
0: 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AI 에이전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비서입니다.
1: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에이전트로 자리매김하여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하는 AI화 되겠다.
0: 네. 택시도 이런, 잡아주고.
1: 이런 거죠.
0: 네, 예약도 해주고 그러겠다는 거죠.
1: 그래서 보면 카카오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영업이익은 높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은 많이 안 쓸 거야. 하지만 아이디어로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비자 접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주는 안 오지만 소통할 때 무조건 내 거 쓰잖아. 이런 걸 바탕으로 강점을 찾은 건가 봐요.
0: 네. 물론 그걸 찾은 걸 가지고 실적이 지금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거 이제 여러 효율화 작업을 많이 하고 게임이나 붙어있는 이제 기업들을 좀 중단 사업으로 좀 내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1: 있었군요.
0: 네.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좀 결정이 되긴 했다.
1: 그러면 그 둘 중에 뭐 물론 두 개 중에 하나만 사겠다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두 개를 보면서 아 어떤 식의 사업 방향이 조금 더 비전이 있겠다에 근거해서 또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아니 이 정도로 소프트웨어들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데 왜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항상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라는 질문을

0: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로서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우리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하이퍼클로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라든지 다음 카카오의 카나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존재감이 아직은 솔직히 카나나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걸요?
1: 카나나가 뭐지 이러실 것 같아요. 바나나인가 뭐 이렇게.
0: 카나나
1: 바나나. 네. 그 베타 버전에서 이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모르실 분들 많을 텐데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아직은 하드웨어 시대인 것 같아요.
0: 지금은.
1: 하드웨어가 깔려줘야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잖아요.
0: 아, AI 시대와 관련해서
1: 맞습니다.
0: 이 AI 에라 가운데 정말 초반에 하드웨어가 맞습니다. 정비되는 구간이에요.
1: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죠. PC가 많이 보급이 돼야 네,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네. 시장을 평정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락인을 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나만 쓰게. 엔비디아가 CUDA라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유도 내가 하드웨어 팔고 나면 끝나면 안 되니까 딱 내 GPU는 저 시스템을 써야 돼라는 걸 자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아직까지는 그 시대가 아직 안 와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인프라가 쫙 깔리고 우리가 거부감 없이 이 서비스를 쓰면서 이게 수익화가 됐다. 아니면 혹시 그런 풀스택 AI 그 인프라를 그게 지금은 이제 사실 클라우드가 먼저인데 네. 뭐 에이전트보다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이 인프라 솔루션 전체를 중동이라던가 남미라던가 뭐 동남아라던가 이런 데로 네이버가 수출을 건수를 올렸다. 지금 이미 중동이랑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이게 물꼬를 계속 트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 소버린 AI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약간 오 이제 시작이 되네 이런 인상을 충분히 짓게 줄 것 같다.
0: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늦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1: 시작이죠.
0: 모두.
1: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꿈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들이.
0: 그 꿈이 실현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회사가 다른 나라엔 없잖아요.
1: 없어서요. 정말 없어서 특히나 네이버 같은 회사는 없거든요. 그 나라의 수많은 데이터 그 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0: 맵,
1: 네, 맵 뭐 그런 후기 이런 네. 많은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를 탐내는 외국계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많은 거죠. 손잡고 뭐 손잡을 이유가 크게 없는데 어쨌든 뭐 네이버도 혼자서 지금 뭔가를 좀 이걸 잘 활용해 보기 위해서 네.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더욱 재밌고요. 네. 지금 국민주다 네. 보니까 지금도 귀를 쫑긋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 지출 820조 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쓰임새를 짚어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정부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정부의 개각인사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각 1,000명과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합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커.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1년 2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한 동력 확보 차원의 참모진 교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첫 소식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입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 김 실장의 사임은 정책실장 임명 후 1년 2개월여 만으로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3강 정책, 3대 메가 프로젝트, 한미 관세 협상 등 현 정부의 굵직한 정책 현안을 이끌어왔습니다. 다만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탓에 책임론이 불거졌고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교체론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일 뿐 경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2년 차를 맞아 업무 방향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태가 꼬리 자르기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레버리지 사태의 몸통을 가리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4: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린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지방성장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책부 서민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7: 네, 안녕하세요.
4: 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7: 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되 일부는 미래를 위해 비축한다 이겁니다.
4: 네.
7: 네, 그 총 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났는데요. 그 정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지역성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 성장이 다시 세수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0: 투자 계획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1: 네, 지출을 93조 원이나 늘리는데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세수 증가 때문이겠죠?
2: 네, 그 내년에 정부가 예상하는 그 수입의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내년도 총 수입을 올해보다 205조 6천억 원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면서 국세 수입만 194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천억 원에서 내년 3조 1천억 원으로 크게 줄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낮아집니다. 네, 그 국가 채무 자체는 1519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기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계산인데요. 다만 이런 전망은 역시 반도체 호황이랑 세수 증가세가 정부 예상대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네, 이렇게 늘어난 돈 다 어디에 쓰입니까?
2: 네, 정부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AI와 반도체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인데요. 반도체 생산 거점과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포함한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 원, 그리고 국가 R&D 사업에는 39조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에는 4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지방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대응에는 117조 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1: 네, 집중 투자하는 곳이 있다면 현재보다 규모를 줄이는 것도 있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그 재량 지출에서 38조 6천억 원을 줄이고 전체 재정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 개의 사업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의무 지출에서도 69조 원을 조정하는데요. 다만 정부가 밝힌 107조 6천억 원이 모두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삭감해 확보한 돈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감축이랑 폐지는 재량 지출이 중심이고 의무 지출에서는 지방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지출 조정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업을 미리 감축한 것도 재정 구조 조정의 합산에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는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어떤 기금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수가 많이 거칠 때 일부를 쌓아뒀다가 세수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재정 댐입니다.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과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기금 운영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모두 내년에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45조 4천억 원이고 12조 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비축합니다. 다만 그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기금에 쌓아두는 만큼 정부가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 어느 범위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회의 심의와 결산 통제를 받는 만큼 정부의 쌈짓돈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의 의미를 강조했네요.
2: 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이라면서 성장을 통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려던 계획을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당초보다 완화했습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과 해외 체류, 가족 돌봄 등으로 집을 보유하고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란을 반영한 겁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한 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세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ISA 개편안도 수정됐습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연간 2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합니다. 논란이 됐던 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개편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번 정부 안의 결론을 담지 않았습니다. 당정 논의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번 개각에서 가장 논쟁적인 후보자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에게 승계하는 게 관례지만 용 후보자는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퇴하면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보조금과 보좌진, 사무실 등 의정 기반까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우자인 박기용 씨가 당내 핵심 당직을 맡았다는 점은 야권의 집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직 병행으로 용 후보자가 젊은 기득권 인상을 풍긴다며 반대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범여권 정의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나온 정혜영 지역위원장입니다.
3: 죄송하지만 이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래 원외정당이었어요. 근데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정당이 됐는데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2: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성 검찰개혁론자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가 장관이 될 경우 공소취소가 실제 검토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일면서 이 대통령의 2기 개각을 통한 국정쇄신 구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각 1,000명과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이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해 구조를 확대합니다. 네팔에 나가 있는 정석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석호 기자.
5: 네, 네팔 카트만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네팔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일 텐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5: CBS 취재진이 수도 카트만두 북부에서 가장 큰 병원인 트리부반대학교 교육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 시신 안치실 앞에는 큰 게시판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실종자를 애타게 찾는 전단지와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사망자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후에 있는 시신의 경우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50명이 넘는 실종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가족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1: 네,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고통일 텐데 그 가족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5: 네, 제가 만난 70살 가야트리 다칼 씨는 홍수에 휩쓸려간 아들과 며느리 가족 등 총 9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솔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홍수로 마을의 90% 이상이 사라진 곳입니다.
1: 네, 다칼 씨는 홍수에서 살아나온 겁니까?
5: 다칼 씨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카트만두 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인 일이지만 다칼 씨는 혼자 변을 피한 게 가족들의

0: 크게 못내 죄스럽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마음이 엄청 아프고 괴롭죠. 저도 그때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몸도 아프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2: 네, 이렇게 홍수가 마을을 통째로 덮치면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실종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35살 펜바청 타망 씨도 15명에 달하는 친지가 한꺼번에 실종됐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화했습니다. 그의 일가 친척이 모두 홍수 피해가 컸던 지역인 신두 팔촉에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타망 씨도 당시 물길에 휩쓸렸습니다. 유속이 워낙 빨라 대피가 아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후에 된 것은 자기 혼자라고 합니다.
2: 네, 안타깝지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상 전단지를 돌리고 주변에 소식을 묻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3살 무나라마 씨는 이번 홍수에 직격탄을 맞은 라슈와 지역에서 일가족을 잃었는데요. 이곳은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라 아직 구조팀도 닿지 못하는 곳입니다. 취업 때문에 홀로 카트만두로 내려온 무나라마 씨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상태라고 합니다. 이 다음 달 명절을 맞아 1년 만에 고향을 찾기로 했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꼭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네, 지금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시신이 늘면서 지금 장례 치르기도 쉽지 않다고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카트만두에 있는 피슈 파타니트 힌두교 사원 화장장에 다녀와 보니 홍수로 인한 시신들이 연신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이 급증하면서 사고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까지 화장이 증가하는 겁니다. 사원 가이드 프로빈 씨에 들어보시죠.
1: 하루에 30에서 35구 정도 왔습니다. 홍수 후에는 약 40에서 45구 정도입니다.
2: 네.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0: 우리 신속 대응팀이 오늘 오전 네팔 육군과 함께 합동 수색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별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UT1 발전소 터널에서 주거미 한 구 발견됐지만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육로와 공중 수색을 병행하는데요. 육로 수색팀은 사고 지점 인근인 둔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국민 10명이 구조됐던 곳 인근인 남체로 향했는데 일부 도로가 복구되면서 목적지인 위원댐에서 가까운 둔체로 진입했습니다. 수색팀은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는 헬기를 타고 사고 지점을 훑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협된 주변을 촬영하고 임시대피소와 파워하우스 지역에는 착륙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이 안전과 항공 혼잡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2: 이렇게 수색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죠?
0: 우리 정부는 오늘 밤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합니다. 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냈는데요. 이번이 12번째 파견입니다. 구호대는 우선 열흘간 네팔 정부와 소통하며 수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헬기 이륙때마다 네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구호대는 네팔 정부 요청으로 출동하는 만큼 더욱 광범위한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네. 아무쪼록 실종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 정석호 기자였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경찰관이 맡은 사건을 전수조사해보니 수십 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는데 원인은 그저 무책임한 업무 태만이었습니다. 이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제주경찰청은 오늘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과 행사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종결한 혐의입니다. 부경장은 오늘 오후 1시쯤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교도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올라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4: 살아있는 실종자도 왜 사망 처리하셨어요?
5: 유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4: 전수조사에서 허위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3: 이에 앞서 제주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부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이 추가로 부적정하게 처리됐습니다.

0: 있다고 밝혔습니다. 10건은 앞선 사건들처럼 소재 파악 없이 허위로 종결한 사례들이고 15건은 실제 확인 결과와 다른 해제 사유를 입력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또 부경장이 누적된 업무 부담과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1: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0: 경찰은 부경장이 이전 근무팀에서도 실종 업무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창준입니다.
2: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 메모리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를 겨냥한 기술 탈취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내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목표가 허페이 프로젝트란 이름의 로드맵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보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CBS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출신인 창신메모리 직원 3명의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창신메모리의 디램 개발 계획인 허페이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허페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 디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창신메모리 경영진에게도 보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9월까지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인 PRP를 확보하고 한 달 뒤 삼성전자 8대 공정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어 이듬해 7월까지 연구 개발을 마치고 2018년 8월부터 디램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도 마련했습니다. 허페이 프로젝트에 따라 창신메모리는 실제로 목표했던 2016년 9월 삼성전자 18나노 디램의 핵심 공정 기술뿐만 아니라 필요한 설비의 모델명 정보까지 빼돌렸습니다. 이 내용은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에게 배포됐고 창신메모리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공판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5: 책이 빵이 됐어요입니다. 그 출시 열흘 만에 무려 35만 개가 팔려나간 이른바 민음사, 유명한 출판사죠. 민음사 네. 빵 이야기인데요. 안톤 체호프의 작품 제목을 딴 사랑에 대하여 모카번 커스터드 맛, 그리고 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우유 크림 맛, 그리고 이제 문정희 시집에서 이름을 가져온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깨찰빵까지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2: 네.
5: 이름뿐만 아니라 이 포장 역시 그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 표지를 그대로 연상시키게 만들었고 여기 귀여운 캐릭터까지 더해서 마치 그 책을 사러 아니 그 빵을 사러 가면 책 한 권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2: 네네.
5: 인기 배경에는 빵보다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그 과거에 포켓몬 빵에 그 띠부실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그 스티커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이 책갈피가 그 빵 안에 들어있는데 2030 세대의 수집 욕구를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3,000원대 빵 안에 세계문학 전집과 이 시집 문구가 적힌 투명 책갈피가 20종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 방식으로 들어있는데 여기에 한정판까지 더해지면서 그 3,000원 정도의 빵에서 나온 책갈피가 중고장터에서는 5,000원 안팎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이 사랑에 대하여 책갈피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중고장터에서 무려 12,000원 그러니까 빵은 3,000원인데 이 책 안에 든 책갈피가 12,000원까지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 치솟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네.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편의점 상품의 새로운 진화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2: 네, 재밌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5: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문을 닫아건 한 카페 이야기입니다. 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등 남학생 무리는 출입 금지.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들어오는 건 금지한다 이런 안내문이 걸린 그 사진이 크게 화제였는데요. 한 카페 유리문에 실제로 붙은 공지입니다. 업주는 이제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남학생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오면서 대화할 때 욕설을 남발하거나 매장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득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했고요.
2: 예.
5: 여기 이제 그 업주의 심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0: 있는 반면에 또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를 묶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른바 노학생존이죠. 이런 것은 차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공공장소인 만큼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문화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를 내렸는데요. 현재는 이 비구름들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동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당분간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내일도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원주 청주 23도, 광주 부산 26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29도, 광주와 부산 대구 32도의 분포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열대야 하와 한낮 무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선선해지겠고요. 한낮 늦더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1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어제 청와대의 중폭 개각에 이어 오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실장급 인사가 사퇴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민티 07 첫 방송을 내보냈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사고 당협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용혜인, 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까지 오늘은 한판 브리핑을 1시간 확장판으로 준비했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외교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3: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3, 2, 1 파이어.
7: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8: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1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13: 경복.
12: 4호선 캠퍼스
1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한판 브리핑 특별히 오늘은 1시간 확장판으로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정옥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 예,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김수민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7: 예, 다들 눈에 익은 얼굴을 여기서 보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네.
7: 자, 오늘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인사교체에 포함된

0: 되지 않았던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네요.
1: 네, 청와대는 오늘 어제 8월 31일 김영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급 인사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청와대는 대미 투자 협상 등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교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8월 30일 발표된 개각 및 청와대 인사 교체에도 김 실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김 실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0: 예, 어제 오늘 매체마다 이 얘기인데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컸던 데다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어쨌든 교체가 된 것은 아무래도 최근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이 크겠죠?
1: 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조사를 실시했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40% 이하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8.7%였습니다. 긍정평가율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계층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대전, 세종, 충청, 전주보다 8.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연령별로는 50대 3.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층에서 9.1%포인트 긍정평가가 하락했습니다.
0: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도 지지율 가지고 한마디 하시겠다고요.
2: 금태섭이 그 오랜만이구만. 근데 요즘 왜 인사하러 안 와?
0: 오늘 통화했잖아요.
2: 맞지? 나 이준석인 줄 알았어. 우선 그 청와대가 민심을 못 잊고 있다고 봐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서 가면은 낭떨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정신 차려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걸 나는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예. 오늘 통화할 때도 하도 오랜만에
2: 전화 좀 자주 해.
0: 두 번씩 온다네.
2: 두 번씩 해.
0: 자, 개각 인사 하루 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김영범 실장이 교체가 안 돼서 사실상 개각에 아무 의미가 없다. 막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사태 배경 어떻게 보셨나요?
3: 지지율이죠, 뭐.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예. 그 평론가들이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 듣고선 그대로 하겠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0: 예.
3: 예. 김영범 실장이 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0: 그랬죠. 예.
3: 근데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고, 예. 그러니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이건 김영범이 한 게 아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0: 장 대변인님 어때요? 왜 그리고 저 개각 때 같이 했으면은 이번에 좀 바꾸나 보다 할 텐데 네. 욕은 욕대로 먹고 뒤에 한 겁니까?
4: 그래서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추정하기로는 예? 정질성의 그런 인사였으면 같이 중폭 개각을 했을 때 넣어서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신호로 일으키도록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지나서 한 거는 아마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 걸 좀 예. 수리하는 형식으로 간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각 발표가 됐을 때 야당에서 제일 반발했던 건 오히려 개각 내용 자체보다는 예. 왜 김영범 실장이 이 교체 대상에서 빠졌냐 이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단일 종목 ETF 관련해가지고 이걸 뭐 국정감사 나아가서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예. 이 좀 사의 표명을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한 수용을 안 할 도리가 없었다. 또 하나는 이 오늘도 이제 그 여러 기자들 뭐 보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이제 당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다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지금 정책을 가장 앞에서 대변하고 했던 분이 이제 그 김영범 실장이었는데 정책실장 바뀌고 경제부총리도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특히 경제정책,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게 다 바뀐다고 보시나요? 좀 변화 메시지로 보실까요?
3: 아니요.
0: 아니다.
3: 예. 아니, 그럴 거면 김영범 실장을 다른 교체 대상과 함께 했겠죠. 예. 그리고 굉장히 당당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 민심이 심각하구나라고 예, 예. 생각해서 교체.

0: 한 것이고요.
1: 예, 예.
0: 그다음에 경제 부총리도 굉장히 능력 있는
1: 예.
0: 젊은 새로운 부총리 지명자이긴 하지만
1: 예.
0: 다 그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책 변화 메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그 민심의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1: 예.
0: 그 뭐 약간의 조정도 있죠. ISA도 그냥 놔두고
1: 예.
0: 뭐 하면서
1: 예.
0: 그런데 아마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1: 예.
0: 자신의 정책 기조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인가 또 SNS에 썼잖아요. 그 집값이 뭐 떨어질 것처럼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난리들인데
1: 예, 예.
0: 제가 볼 때 이건 김용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 아,
0: 제가 그래서 처음에 김용범이 경질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1: 예.
0: 아 김용범 정책실장이 뭘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윗선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대변인님 그 저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여권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인사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개각을 되면은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도 좀 바랬을 텐데 반등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돼야만
1: 예.
2: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1: 한다 돼야만 하는 거가 되는 건 좀
2: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저희가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도 이유 조사는 따로 안 하지만 그 평가를 내부적으로 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장 민심 위반의 큰 원인으로 진단되는 건 부동산 정책이고
1: 예.
2: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신호로 내걸 것인가. 물론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나 후보자 모두 차관에서 승진 발탁을 한 부분이지만 젊은 피로 대체를 했고 김용범 실장까지 교체됐고 또 오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이제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을 국회로 넘겼는데 이게 정부에서 낸 게 만능이 아니다. 언제든지 수용 가능하고 수정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옥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지지율에 대한 고심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고집하고 우리가 뭐 뭔가를 일관하게 하겠다라기보단 야당 입장도 듣고 여당도 민심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다 수용하겠다. 그 하나의 지표가 세제 개편하는 일가구 일주 주택자는 사실상 원래대로 다 복귀가 됐거든요. 복원이 됐고 그런 거에서 하나의 좀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반등에 이런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개강 얘기도 나중에 뒤에 다 나오니까 조금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공채를 선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했죠.
3: 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는 오늘 아침 7시 프로그램으로 민티 공치를 선보였습니다. 민주당은 2주간 화, 목 이렇게 화, 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내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 5일 정규 편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출신 박영식 앵커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의 첫 게스트는 김민석 대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취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시작했 다면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 짧게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4: 예. 사실은 아주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당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기조를
5: 네.
4: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가 책임 있게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5: 네.
4: 이제 여러 가지 해설도 하시는데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정보나 소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 네, 방송 이후에 김민석 대표는 X에 글을 올려 합계 5만 8천 명 동접, 동시 접속자를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대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최대 21만 8천 명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김민석 대표님 오늘 첫 방송 대결해 보셨는데 소감이?
6: 예. 민티 유튜버 김민석입니다. 민티는 교과서, 다른 방송은 학습지죠. 그런데 제가 나와서 재미없다. 좀 빨리 좀 빠져라 이런 댓글도 많이 받아 상처받았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이었습니다.
1: 예, 오늘 첫 방송인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당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네, 최민희 네. 의원님이 그때는 원외셨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할 텐데 금의원 꼭 부탁이 있어 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하고 저 이 팟캐스트 좀 해줘서 제가 6개월 이상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만큼 각광을 받지는 못해서 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가 없다는 평이 많던데 총평한 말씀.
0: 네,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5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1: 예.
0: 거기 관계자들이

0: 뭐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랬다는 전언을 들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아마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1: 예.
0: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게시빨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제 게시 방송을 시작하니까
2: 오픈빨,
3: 개혁빨,
0: 아, 오픈빨, 개혁빨. 네, 네, 네. 어, 그래가지고선 어, 아마 그 뉴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데 오히려 지금 그 김어준 뉴스 공장이
1: 예.
0: 평소보다 동접도 많았고
1: 예.
0: 뭐 슈퍼챗이 많았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들 사이에는 그 경쟁심이 장난이 아닌가 보다
1: 예.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대표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1: 예.
3: 7시 전에. 그런데 막 수천 명이 해서 이거 시작했나? 나한테 영상이 이게 재생이 안 되는데 시작 전부터 엄청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1: 예.
3: 제가 보는 중에도 5만 5천까지 찍고 해서 댓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 생방송은. 그런데 제가 제작진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아니라 시사 제작진분들
1: 네.
3: 엄청 모니터링을 이제 다들 하시는데
1: 맞겠죠.
3: 네. 예, 약간 이제 재미 요소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1: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을 부르라고 하세요.
0: 네, 그러게요.
2: 아, 김민석 대표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아, 시간이 아, 정말 대기되어 있습니다. 뿌잉 뿌잉. 고맙습니다.
1: 아니 당에 가서 그 좀 건의 좀 하세요.
3: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이 이렇게 아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은
2: 있습니다.
3: 분들이 좀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을 견제한다. 근데 7시 때 너무 많은 이 시사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3: 꼭 김어준만을 견제하는 걸까?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건 직격용이다라고 하니까 더 대결 구도가 펼쳐지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 방송 뭐 여기저기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2: 아닙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저 민주당 TV 네. 김어준 겸공을 꺾고 더 많은 이제
2: 네.
1: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그러니까 오늘도 뭐 재미 얘기가 나왔는데
1: 예.
4: 그 부분을 보강하려면은 좀 의외성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오, 그 내용과 출연자들이 민주당 공식 TV 프로그램이었던 것인가
1: 아.
4: 이런 것을 좀 줄 필요가 있거든요.
1: 예.
4: 근데 좀 시작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게 김민석 대표가 대놓고 홍보본부에
1: 예.
4: 민주당 TV 확대 개편을 지시를 하면서
1: 예.
4: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 너무 좀 빨리 이거를 공식적으로 띄우게 된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일단은 김어준 씨 프로그램이나 이쪽하고 동시 접속자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
1: 아.
4: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 예. 예.
4: 아마 여기서 좀 어떤 흥행성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1: 예.
4: 힘을 빼는 방송이랄까 이런 것들의 기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1: 예.
4: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의외적인 패널을 포함해서
1: 있습니다.
4: 근데 문제는 이제 한편으로 불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의 기조 방송인데
1: 예.
4: 잘못 튀게 되면
1: 너무 가벼우면 안 되죠. 또.
4: 그렇죠.
1: 예.
4: 그래서 이게 기조는 튀면 안 되는 것이고
1: 예.
4: 재미는 있어야 되는
1: 예.
4: 요게 이제 민주당 TV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기조 방송이 어떻게 재미가 있어요?
1: 어, 어제는 기조 방송은 점잖은 표현이고 어제는 관제 방송이라는
3: 아,
1: 대한 뉴스 얘기도 나. 자 개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각이 정말 화제인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정말 화제의 중심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죠.
4: 네,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처음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나왔지만 정작 여성운동 쪽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안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데도
1: 예.
4: 용 후보자가 완전 폐지에 앞장섰다고 비판했고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1: 네, 특히 야권의 비판이 거센데요. 저와 정말 정이 깊은 안철수 의원도 한 말씀하셨네요.
5: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우선 금태서 맥커님의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용퇴하십시오. 사퇴하라는 말입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민주당을 이용해서 두 번이나 두 차례 그 비례대표 배치를 단 허니스푼 말 그대로 꿀수저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펑!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포카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자, 김세인 평론가님, 여권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4: 네, 여권에서도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예.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도한 특혜와 욕심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청년 세대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취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도 비례대표직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요.

0: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예. 반면에 옹호하는 민주당 인사도 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사항이 아니라고 했고요.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에 대해서도 실력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1: 예, 실력이 있으니까 두 번 했다 이런 말씀 보고 네. 저도 정말 아,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된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자, 다들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는 그 장관직을 안 하든지 예.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예.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예. 보니까 의원직 내려놓기도 쉽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때문에. 아. 왜냐하면 예. 11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아 의원직이 아니라 장관직. 예. 그러면은 아 11억이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그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예. 근데 본인이 이거 처음부터 결단을 내렸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당을 보고 예. 비례대표로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비례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내 개인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예. 내가 기본소득당이라는 원내 정당으로서 그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된다. 양해해 주길 바란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SNS 글 내용이었어요.
1: 예.
3: 이게 그러면 양해가 될 것인가. 이제 국민 민심 거스르는 정치인은 이길 수가 없고 특히 청문회 국면에선 더 그게 극대화되는데
1: 예.
3: 이게 국민들이 양해해달라고 하면 양해가 되는 수준인 것인지 일단 본인이 이 직을 내려놓으면 민주당 승계를 받는단 네,
1: 그렇죠.
3: 말이에요.
1: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원외 정당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이 용인함으로써 기본소득당에 이 세금 11억 원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 것인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라는 그리고 왜 발탁된 그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2030 이 표심을 어떻게든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3: 이거를 2030이 반길 것인가?
1: 예.
3: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마 구성원들은 예. 아 이쯤에서 그러면 용혜인 의원이 조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고
1: 예.
3: 아마 비례대표를 두 번 왔다는 것도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죠.
1: 법으로는 문제될 겁니다.
3: 그런데 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왜 두 번씩 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여기에선 직능 대표성, 정치적 상징성과 관련해서 이게 재탕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부분이라서 정치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뭐 지역구를 찾아가든지 이런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이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만약에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꼬리는 잘라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아, 꼬리를 잘라줘야 된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청와대는 오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서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도 굉장히 빨리 나온 건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발표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은 뭐 꼴패미 운운하는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박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비례대표직은 적어도 사퇴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장미 대변인이 얘기한 데도 그런 얘기가 좀 있지만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장관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로 해결이 될지.
2: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는데
1: 예.
2: 소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 예.
2: 장관을 맡을 수 없는 그러한 결격 사유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1: 예, 예.
2: 두 개를 쥐고 계속 욕을 먹든지
1: 예.
2: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1: 예.
2: 그것도 두 가지가 있죠.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1: 의원직을
2: 내려놓을 것인가. 예. 근데 진짜 기본소득당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장관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예. 지금 만약에 장관직을 위해서
1: 예.
2: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전혀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다.
1: 예.
2: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1: 예, 예, 예.
2: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아마 모르겠어요.
1: 예.
2: 이 청문회라는 게
1: 예.
2: 생각지도 본인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래서
1: 청문회까지는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2: 아니요. 지금 그 청와대가
1: 예, 예.
2: 강선우,
1: 예.
2: 이해운 다
1: 예.
2: 청문회 했어요. 그 소명 기회를 준다 그러잖아요.
1: 예.
2: 그거는 결국은 그냥 하던 대로.

0: 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 그 기본 소득당도 그렇고 예. 그 기억나세요? 과거에 그 단식으로 쓰러져 누워 있을 때 이 다른 당인데 용혜인이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1: 아 그때 강선 의원도 찾아갔었죠.
0: 강선은 네. 자기 당이니까 아. 이불도 뭐 이렇게 왜
1: 아니 그때 장윤미 대변인 가셨어요?
2: 어머 제가 못 그 좀 갔어요.
1: 아
2: 제가 사회생활이 문제가 있나요?
0: 내가 아니 내가 그래서 장윤미를 좋아하는 거야. 고지식에서.
1: 아니 근데 그 같은 질문 던질 텐데 어떠세요? 그 장미 대변인 보실 때는 이제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30이고 가장 최연소 만약에 임명이 되면 최연소 장관이 되는 건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차라리 늙은 일을 시켜놓으면 관심도 아. 없을 텐데 이게 이 자기들 나이 또래를 시켜놓으니까 더 관심 있고 더 싫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례의원을 사퇴하겠다 그러면. 임명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장관직과 의원직이 있는데 본인이 한번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인사 그 조회를 하고 평판 예. 같은 거 다 엄청나게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2: 그러면 예. 그걸 수용하겠다는 의지는 한번 보여준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아, 저 보니까 뭐 이게 원외 정당 되면 뭐 이러저러한 문제 있으니까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관직에 충실하게 인사청문을 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러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장관이 된다면 네. 비례대표 의원직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례대로 강은희 의원님이라고 이제 국민 힘 있어서 예. 그때도 비례 의원이신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예. 이제 안 내려놓겠다고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예. 뭐 보좌관들 뭐 이런 예. 문제 때문에
1: 예. 보좌관들 문제가 있죠.
2: 예. 예.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려놓으셨으니까 아마 장관이 되면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그때는 제가 비례 대표 의원직은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김수민 평론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마도 저 이번 개각을 하신 면서 청와대에서 신경을 쓴 거는 그동안 너무 이제 뉴이재명 한다고 보수 인사 뭐 중도 인사 하니까 왜 우리 편 안 챙기냐? 약간 조국 혁신당에서도 한 분 하고 이러면서 용혜인을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용혜인을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예측을 못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어떤 누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을 것 같고 지금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3: 네, 일단 30대 여성을 전격 발탁을 한 거는 예. 그 나이 또래의 여성을 포함한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판단에 대해서 결국에 청와대나 대통령도 같이 시험대에 서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 겸직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원래 여러 정당이 같은 내각에 들어가는 걸 연정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예. 보통 외국의 연정을 하는 걸 사례를 보면 당대 당으로 협상을 해서 예. 정책도 조율하고 어느 자리를 나눠 맡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용 의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임명되는지 지명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그럼 말도 사실 안 되는 얘기야.
3: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 겸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 연정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1: 나왔겠죠.
3: 논의를 예.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후에 이렇게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좀 이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0: 2030 세대는 예. 공정의 문제.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용혜인 의원의 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 등극에 대해서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용혜인 후보가 능력이 있다고 최민희 사실은 저는 용혜인 의원보다 이 비례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건 구속사항이 아니고 실력 있다라고 평가한 최민희 최고위원이 훨씬 놀라워요. 최민희의 재발견이라고 할까? 지금 오히려 그 저기 뭐야 신현영 예. 또 박선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1: 조심하는데
0: 조심할 예. 뿐만 예. 아니라 예. 지금 그 내재된 비판 예. 의식이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예. 지금 옹호하고 방어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재발견까지 하고 이제 중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자, 용해인 후보자 얘기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죠.
6: 네,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입장문으로 2015년에 남욱 변호사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한 차례 접견했을 뿐 2021년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변호인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승원 후보자 인선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연결짓는 비판에 대해 정쟁이자 논쟁용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5: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내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들 많이 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6: 네, 앞서 말씀드린 최대 쟁점,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월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할 당시에 공동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조사하는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쟁점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당내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강경파로 꼽힙니다.
5: 자, 무엇보다도 공소취소가 제일 관심인데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 뭐 공소 취소 뭐를 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장 대변인? 그 이 제가 저도 이제 토론 프로 나가가지고 네. 김승원 후보자랑 이제 반대쪽에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그 토론 프로 나올 때 굉장히 강경하게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못하게 왜 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포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7: 저는 하고 보여지진 않는데 이제 예.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고 그게 뭐 부인할 순 없지만 그때 의원으로서 개별 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이었고 의회 안에서
5: 예.
7: 그리고 아마 공소취소 대표라는 것도 본인이 이제 법원 출신이시고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설명도 더 이제 언론에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의지가 더 다른 의원보다 뭐 강력하달지 이런 부분보단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란 건 의원과는 완전히 서 있는 지형과 여건과 하는 업무와 여러 부분이 다 다른 거잖아요. 달라야만 하고요.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법무부 가서도 할 거다. 여기에는 너무 생략된 맥락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를테면 공소취소를 진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예. 트랙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조국 이제 전 장관이 올리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하는 거고 이게 1심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는 선거가 일단 1년 남짓 남았는데 그거를 던졌을 때 의원들이 힘을 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어떤 정무적인 부분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의 어떤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0: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구나라는 인식을 줬어요. 여러 가지 행태로. 예, 예.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균택 의원에 대한 하마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1: 많았죠.
0: 그게 예. 너무 많이 언급돼서 안 됐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도 공소취소 뭐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잖아요.
1: 예, 예.
0: 저는 그래서 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그런 적극적인 입장이 예. 그 대통령의 초이스의 중요한 변수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와 예. 예. 이분이 법무장관으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1: 다르다.
0: 문제예요.
1: 예, 예.
0: 못할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렇게 인식되고 자기도 총선도 나가야 되고
1: 예, 예.
0: 그리고 공소취소와 지지율의 묘한 관계가 있어요.
1: 예.
0: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데 공소취소라면 지지율이 뚝 떨어져요.
1: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공소취소라는 거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시도할 수가 없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분은 못해요. 공소취소. 법무장관이 되더라고요.
1: 양측의 입장에서 전부 좀 그 공소취소는 무리고 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2: 네.
1: 평론가님.
2: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예. 김성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예. 공소취소 시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보다는
1: 예.
2: 객관적 여건에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로
1: 거냐.
2: 봐야 될 것 같은데
1: 예.
2: 근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소취소 얘기가 나왔었다가 민주당 스스로 특히 영남권의 후보들이 상당히 좀 당의 항의도 하고 했었고
1: 했죠.
2: 민주당 스스로도 철회를 했었잖아요.
1: 예, 예.
2: 그때 이미 사실 좀 기세가 꺾였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1: 예.
2: 이걸 했을 때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다라는 걸 자인을 한 격이기 때문에
1: 예.
2: 이거를 도로 다시 추진하는 건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 정도를 추진해서 뭐 불씨를 살려놓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1: 예.
2: 좀 직접적으로 공소취소를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기에는 현재 여건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야당에서 그 공소취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슈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지방선거 때도
0: 네.
1: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슈가 됐고 이번에도 또 공소취소 모임 대표하는 사람을 김승원 의원을 그 후보자로 지명하는 순간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참 저는 아까 이거 참 약간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제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지는 연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번 개각을 계기로 김민석 대표는 범여권 연대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국혁신당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네 김민석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등의 범여권 정당들을 두고 이번 개각을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연대의 그 방침을 밝혔습니다.
1: 예.
2: 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이미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 최종 결과는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자신이 출범시킨 대통합 추진단과 소통할 공식 대화 창구를 지정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러나 조국혁신당 측은 민주당과의 실질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박병원 대변인은 대통령 인식에 민주당이 화답 할 때라면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고요. 한 당의 관계자는 한겨레에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겠는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어제 그저께 이제 개각 발표에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평택에서 조국 전 대표와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정책위 부의장이 됐습니다.
2: 네, 조국혁신당은 이혜민 의원의 청와대 발탁이 양당 간 신뢰 회복의 계기로 꼽고 있지만
1: 예.
2: 한편으로 또 조국혁신당의 반감을 살만한 그런 인사 사안이 또 터졌습니다. 김민석
1: 예.
2: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을 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김 전 의원은 지난 6월 평택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맞붙었던 정치인입니다.
1: 자, 정 대표님 어떠세요? 그 저기 지금 뭐 김민석 대표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그 이 김용남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정책이 상임 부의장이죠. 그냥 부의장은 많은데
0: 네,
1: 상임 부의장으로
0: 네.
1: 임명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전 대표는 오늘 SNS에다가 갑자기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가 날 거다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 뭐 두 당 사이가 안 좋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조국 이제 원장이
1: 예,
3: 이
1: 원장이죠.
3: 부분을
1: 예, 예.
3: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이 뭐지? 이거
1: 예.
3: 좀 뜬금없고 왜 이런 걸 올리지?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1: 예.
3: 이제 이 평가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1: 예.
3: 저희가 김용남 전 의원은 어쨌든 뭐 금융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인사 하마평에도 올랐었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롤과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아 조국 전 대표.

0: 표와 겨뤘으니까 우리가 인사에서도 배제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 예.
0: 이것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과 어떤 뭐 유기적인 결합 이런 게 장애가 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요.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이 뭐 제비 한 마리 이러지만 사실상 더 급한 건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고, 합당이나 선거연대들 어떤 형식이 됐든, 왜냐하면 이 12분의 의원들이 어떻게 정치권에 안착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부분은 민주당과의 민주당을 빼고는, 민주당을 상수로 두지 않고는 사실 대안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상 지금 지금부터, 그치, 우리 빨리 합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데도 전략상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요런 입장을 내시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최민희 의원이 지적했듯이, 조국 혁신당이 계속 이 후보를 낸다면, 뭐, 낼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표가 갈라집니다. 저희가 평택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합당까지도.
1: 예, 전 조국 전 대표가 제 지도 교수였고 또 김영남 전 의원은 제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아는 게 굉장히 많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2: 지인이군요.
0: 알려주세요.
3: 아니 앵커의 권한으로 한 말씀 하세요.
1: 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당의 관계에 대해서.
3: 아니 우선 이게 궁금했어요. 이혜민 의원이
1: 예.
3: 이제 수석으로 발탁이 될
1: 됐죠.
3: 때
1: 예.
3: 실제로 청와대에서
1: 예.
3: 조국 당의 실질적 당주인 조국 전 대표와 대화를
1: 했을까? 예.
3: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결국은 그들도 12명의 비례대표들도 정치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혜민 의원도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계산을 안 했겠어요? 저는 아니 의원직을 어쨌든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청와대 수석직이 의원직 하는 기간 동안 꼭할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1: 아니지만
3: 않겠어요?
1: 예.
3: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레버리지? 총선에서
1: 예.
3: 1,000표 차이로 떨어지게 할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는
1: 그렇죠.
3: 거는
1: 경제 후보를 내서.
3: 분명해요.
1: 예.
3: 분명한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나 청와대나 조국 혁신당 자체를 지금 신경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그 지지자들에게 뭔가 맞아주는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절실히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용남 전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겠죠, 물론. 근데 상임 의장도 아닌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두 양자 간의 관계는 되게 복잡한데, 다윗과 골리앗처럼 나는 천표 차이로 너를 좌지우지 할수 있다라는 결의를 오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주가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공소 취소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니, 두 당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 선거 때는 뭐죠? 지민 비조.
0: 있었죠.
1: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당 찍어 이러면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 소수 정당도 저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는 양쪽에 이제 많이 갈라져 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그 땅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1,000표라도 얻어서 이게 승부를 바꾸게 하기보다는 니네 때문에 잘못하면 국민의 힘이 이긴다. 이렇게 욕만 먹고 오히려 찌그러들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하여튼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재선 출과 관련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단 사고 당연만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네요.
2: 네, 국민의힘은 어제 3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이 없는 30여 곳에 소위 사고 당연만 당원 투표로 신임 당협위원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의 위원장으로 있는 당협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전국 254곳의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직선제로 뽑자고 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거쳐서 이렇게 절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 정기 당무 감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지역도 당원 투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당무 감사에서 다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네요.
1: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의 역할보다 원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더 크다. 거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끝까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국민을 보고 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지 나흘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인데요.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0: 자,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직접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까꿍! 반갑습니다. 이명박입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점식이가 내게 연락을 줬습니다. 그 오시장도 그렇고 나를 많이 쳤더라고. 그렇습니다. 내 말을 많이 해줬어요.
0: 어떤 말씀 해주셨습니까?
2: 국민을 힘입어서 그렇게 신뢰를 얻어 나가야 된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오토바이도 타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이겠다.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0: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야겠네요.
2: 그렇습니다.
0: 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개각에서도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데 또 그러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내 반발에 일단은 한 발 물러섰는데요. 그러나 올해 말 당무감사 시즌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거다. 어떻습니까? 그 당내 좀
3: 아니 일단 예. 전체 당협 위원장 재선출 한다 그래갖고 시끄러웠다가 예. 결국은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데 도로 칼집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타협 안처럼 사고 당협 그다음에 하위 평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예. 당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하위 평가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 제가 이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 하위 평가 받았다라고 하는 지역의 당협 위원장들이 또 반발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상당히 뼈 때리는 지적인데 민주당이 이 정도 되고 대통령 지지도의 앞자가 3자면은 예. 대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예. 그야말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뭐 애벌레에서 꼬치가 돼서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예.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보니까는 당협위원장 재선출로 또 손모전을 버릴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면서 장동혁 지도체제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그걸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0: 예. 네. 장 대표님, 국민의힘도 여전히 그냥 그 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여당에 계신 입장에서 야당 지금 모습에 대해서.
4: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을 접촉하고 모셔오고자 노력하고 이런 분은 정점식 원내대표잖아요. 예, 정점식 예. 원내대표의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견제하지 못해서 두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게 맞나?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쓰이는 정치 카드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쪼그라드는 걸 이렇게 용인할 정도로까지 왔나? 이걸 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옥이 뭐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지만 정치력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그러면서 버틸 근기가 점점 쌓이는 느낌이에요. 징계 정치한다라고 그 국면이 장기화되면 또 어렵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딱 이슈 전환하면서 이 당협위원장 이거 당원들 의사 반영해서 해야지 당원당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연임하는 게 맞아? 명분도 있고 근거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아 그래 전체는 안 돼? 그럼 사고 당협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손질해 나가자. 이슈도 전환하고 자기 원하는 바도 관철하고 이러면서 또 정치적인 분위기나 이 여건도 나쁘지 않고 이분 버티겠구나 끝까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3: 저도 버티는 거는 맞는데 네. 이 사람의 정치력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고요. 중진의 무기력함. 그다음에 네. 그 당 정치인들의 무역량. 그다음에 정점식 대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뭐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4: 좀 어? 네.
3: 아저씨 아줌마 저 사람 좀 혼내줘요.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0: 요거 하나만 좀 방향 바꿔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0: 측에서는 당원들의 손으로 이제 당협위원장을 뽑는다.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하게 되면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하위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교체 내지는 경선에 나서도 엄청난 감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난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총선 때 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서 경선을 네. 여러 차례 치르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 당의 평가가 맞느냐. 지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예, 예. 그 의구심이 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당원들이 뽑아야지 뭐 당 지도부에서 내리꽂는 게 맞냐 하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 그 공천에서 경선에서 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당원이고 국민 뜻인가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승복하고 제가 다 부족해서 했습니다 하면서도 진짜 억울한.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역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원 직선제 뭐 당협위원장 뽑고 하는 거에 대해서.
1: 그러니까 그게 허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당원들 중에 사이비 이단 종교재단에서도 막 들어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 당원이라는 게 자기 조직의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뭐 미국식의 코커스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이 당원 선거라는 거는 보기에는 당원 민주주의 정청래 전 대표가 말하기 좋아하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당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정치 체제 중에 왜 전체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히틀러도 민주주의 외쳤어요.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국민 전체의 뜻을 받아서 해가면서 자기가 총통이 되고서 얼마나 그 독일 역사만 그 망친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0: 예, 저는 잘 되면 좋은데 네, 부작용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서 저 김수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상의 방송이 많은데 아침에 그 장동혁 대표 얘기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게 양쪽 다 좀 잘해야 국민들이 좋을 텐데 보수 정당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평론가 입장에서
2: 갑자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근데 일단 저는 뭐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민들이 그 당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도저히 찍어줄 수 없다라고 밝히는 이유들이 사실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0: 아, 예, 예.
2: 그걸 안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 양당 다 지금 당원 직선제부터 해서 당원 주권론 이런 게
0: 그렇죠.
2: 나오는데 근데 그게 사실 당원들이 지지층 일반이라도 두루 대변할 때는 민주적인 성과를 내지만 예, 예. 근데 지지층 중에 극히 일부만 대변할 때는 예. 다른 지지층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이 일단 1차적으로 지지층이 사실 선거할 때 되면 거대 정당은 40-50% 지지율이 나오는데 예. 과연 40-50%를 대변하고 있는가 예. 예, 이것부터 자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0: 예예. 예. 네. 그 저 장윤미 대변인은 그 민주당에서 대변인 하시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 지켜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저 개강 얘기 이재명 정부 민주당 얘기 많이 했는데 좀 지내보면서 왜 남의 잘못은 더 잘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충고 좀 해주신다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 해주실
3: 저는 정치적 용기를 내고 본인의 정치적인 주판알만 생각하지 마시길. 왜냐하면 왜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용인했습니까?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싶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네. 중진들이 나서봤어요. 나서보면 지금 이 사태가 왔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를 하시고 선당우사 자세가 부족한 그 결과물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3: 민주당 그러니까 보수 쪽까지 저희가 그 파이를 넓혀가겠다고 하는 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쓰고 정책도 더 오른쪽으로 가고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가 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발판을 국민의힘이 마련해주고 있다.
0: 알겠습니다.
4: 제가 정말 다음 연찬에 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양쪽 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CBS
5: 짧은 기상정보입니다. 이제 정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들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지금 남부 일부 지역에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되면

0: 중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안팎, 그리고 내일도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각각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동안 중부지방은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만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 속에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원주, 청주 23도, 광주, 부산 26도, 한낮 기온 서울, 대전 29도, 광주, 부산,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2부에서는 외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 만남의 과정이 만남과 또 그 과정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또 양측의 입장을 해석을 해야 할 텐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이자 한반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0: 예, 의원님은 저기 외교부 계실 때도 아주 에이스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국회에서도 외교 전문가인데 고등학교도 좋은 데를 나오셨죠, 여의도 고등학교.
1: 예, 우리 저 금태섭 전 의원님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0: 저희 1년 선배십니다. 예. 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공동으로 현지 미군

0: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미군은 이 미군 유해 굉장히 중시하는데 국방부 산하 담당 기관에 관련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물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0: 예.
1: 그 유해를 유해 발굴이라는 게 예. 북한한테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한 구당 갈 때마다 뭐 한 7, 8만 부씩 이렇게 가니까.
0: 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그 성과죠, 어떤 인도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예, 예.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0: 예.
1: 그런 거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고 보면 되는데
0: 예.
1: 근데 과연 뭐 지금 북한이 북한이 지금 경제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0: 괜찮아졌다고.
1: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0: 예.
1: 북한이 지금 뭐 크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래서 뭐 우리를 핵보유국 인정해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0: 예.
1: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일단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미국도
0: 예.
1: 어떻게든 미북 대화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0: 예.
1: 뭐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도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이 팩트가 확인된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면서 어느 때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1: 우리 정부의 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 평가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0: 예.
1: 2017년 이후에
0: 예.
1: 언제라도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예. 평가를
0: 예.
1: 보고
0: 예.
1: 저게 상당히 그 안전한 평가죠. 저렇게 얘기하면
0: 해도 그만 거고
1: 예. 안 해도 괜찮고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그래서 별로 어떤 정보 평가라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저기 이 대화의 움직임을 포착한 건 없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미국
0: 예,
1: 자체도
0: 예.
1: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안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1: 저는 뭐 지금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10% 이하라고 보거든요.
0: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러브콜을 소위 러브콜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라고 평가를 받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1: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필요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예.
1: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란전의 실패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막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
0: 예.
1: 사실 그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릴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한 이틀 동안에 계속 뉴스 사이클을 탔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일단 이란이 있고 지금은 또 캐나다하고 관세 전쟁 하느라고
0: 예.
1: 또 그게 뉴스를 뒤엎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란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확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0: 예, 예.
1: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소개 목적은 달성한 거죠. 달성했지만
0: 예.
1: 이미 이제 미국 대통령 입에서
0: 예.
1: 올해 안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관료 기구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노력을 해야죠.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이게 진짜 재선 국회 저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겨야 이제 또 마지막까지 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중간 선거인 11월 3일 전에 뭔가 좀 또 내놔야 된다. 아까 국내 정치 의식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1: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런데
0: 예.
1: 이제 다만 11월 3일 이전에 뭐가 일어나긴 좀 힘들고.
0: 예. 예.
1: 뭐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아시아로 날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통 이제 얘기는 아마 APEC 때 어차피 와야 되니까.
0: 예.
1: 그때가 기회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0: 예.
1: 제가 봤을 때는 APEC 때도 별로 뭐 찬스가 없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저기 왜냐하면 이 다자 정상회담 때
0: 예.
1: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게 있게 되면
0: 예.
1: 다자 회담의 모든 그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0: 북미 정상회담.
1: 북미 정상회담. 예. 그럼 뭐 그건 이제 주최국인 중국이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올해 안에 힘들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관심 끄는데 굉장히 좋아 관심 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1: 네.
0: 그 APEC을 주최하는 중국을 좀 뭐랄까 도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를 통해서
1: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0: 예.
1: 이거는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0: 예.
1: 북한 입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근데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0: 예.
1: 지금 딱히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0: 예.
1: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0: 예.
1: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하노이에서 헤어졌을 때랑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0: 지금 그때보다는 또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야 되는데 예. 미국이 그런 과연 그런 양보를 해주느냐
1: 해줄까?
0: 예. 그게 확신이 아직 안 쓰는 것이고
1: 예.
0: 그래서 확신이 안 쓴 상태에서 나왔다가
1: 예.
0: 이번에 또 그렇게 가면 아, 한 번은 뭐 실수라 그러지만 두 번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1: 북한 입장에서도 예, 북한 국내 입장에서. 정치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네요.
0: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평화회담 체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0: 예.
1: 미국이 북한은 뭐 트럼프도 이제 뭐 핵무기 몇 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뭐 군축 거래나 이런 거를 하자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진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걸 밝혔죠. 그러니까 네. 북한은 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 추후의 변화도 없다라고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또 굉장히 파격이 심하신 분이라 북한이 핵무기 있잖아. 그러고 넘어가서 이렇게 북한 뜻을 들어주는 건 아닐까요?
0: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1: 예, 예.
0: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고 예. 지지율이란 게 있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또 파퓰리스트지 않습니까? 어떤
1: 예,
0: 의미에서는.
1: 예, 예.
0: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어떤 것이 미국 국민의 지지를 결국 받아야 되는 것이고
1: 예.
0: 더구나 지금 중간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을 핵보고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1: 예.
0: 지금 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자기는 그렇게 했죠. 기자들이 물었을 때
1: 예.
0: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지만 국무부나 이렇게
1: 예.
0: 정부 부서에 물어보면 미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1: 안 할 수도 없죠. 예.
0: 이게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1: 예.
0: 아 이거 나가도 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예.
0: 좀 그 올해 안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1: 그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제 핵 가지고 그런 것도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있을 텐데요.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도 저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비해서 뭐랄까 여유롭다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걸까요?
0: 그 지금 2017년에
1: 예.
0: 이제 나왔을 때는
1: 예.
0: 2018년에 나왔죠 초에
1: 예.
0: 그때는 북한이 몰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엔에서
1: 예.
0: 강력한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1: 예.
0: 중국이 찬성해서
1: 예.
0: 그러고 나서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1: 예.
0: 그때 통남통미를 한 거잖아요.
1: 예.
0: 평창 올림픽 오기 시작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추구해서 이제 한 거니까
1: 예.
0: 급해서 나온 거였고
1: 예.
0: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일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1: 예.
0: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예. 사실은 여유가 있죠.
1: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이 그때는 어려웠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떻게 보면 절박했기 때문에 평창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했는데 하노이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0: 네.
1: 목적한 걸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책도 저도 몇 권 읽어봤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때 북한하고 어떤 타협을 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심해서 나온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0: 네.
1: 또 이게 어차피 북한에서 더 양보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은 러시아 그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와 협조가 되고 있고 중국과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 대화에 나서거나 혹은 남한과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럴 유인이 없어진 상태인가요?
0: 그렇죠. 지금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1: 예, 예.
0: 아마 이제 북한이 이제 종국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미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거죠.
1: 예.
0: 미국이 이제 대북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는 것.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 미국이 이제 적대적 관계가 아니니까
1: 예.
0: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1: 예.
0: 미북 간의 평화 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 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1: 예.
0: 더 이상 그러면 미국은
1: 예.
0: 북한을 적대하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주한 미군을 가질 필요가 없고
1: 철수해라. 예.
0: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할 필요가 없고
1: 예.
0: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최종 목표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 건데.
1: 예.
0: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1: 예.
0: 거고. 그런데 이제

0: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기에는 북한으로서는 카드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1: 아,
0: 2000년, 예. 2018년보다 예. 더 나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카드는 없으니까.
1: 비핵화할 것도 아니고.
0: 예.
1: 예.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희망적인 표현을 많이 하던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로 지금 만날 만한 조건이 서로 안 맞는 상황이고
0: 네.
1: 또 만나서 정말 뭐 적대시가 다 없어져서 미군 철수가 되고 진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0: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 네.
0: 요번에 이제 이란전을 한번 보면 됩니다.
1: 예.
0: 이란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 착오를 했거든요. 잘못된
1: 예.
0: 판단을 했거든요.
1: 예.
0: 첫째가 뭐냐면 그 참수작전을 해서 예.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이 무너질 거라는 무너질 생각을
1: 거다.
0: 했고
1: 예.
0: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1: 예.
0: 뭘 안 할 거라고 생각했고
1: 감히 못 할
0: 예.
1: 거다.
0: 그다음에 예. 세 번째는 뭐 공군력과 해군력만으로
1: 예.
0: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1: 예.
0: 거다. 이렇게
1: 예.
0: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1: 예.
0: 그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왜 했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1: 예.
0: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1: 예.
0: 좀 잘못 리드한 측면이 많잖아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을
1: 예.
0: 그 뭐 뉴욕타임스 보던 앵글 보게 되면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1: 예.
0: 트럼프 우리가 동맹국이니까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1: 않도록.
0: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가
1: 예.
0: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그다음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 정세에 대해 잘 모르니까
1: 예.
0: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잘 해서
1: 예.
0: 그 이 조율 양국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을 잘 해서 하나처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회사에서는 아니 외교부에서는 옛날부터 예. 이제 예인선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 아.
0: 우리가 예. 뭐 국력이 미국보다 못하지만
1: 예.
0: 그래도 이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1: 예.
0: 끌고 올 수 있다. 대북 정책하고
1: 예.
0: 그런 예인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로 그런 걸 해야 될 때죠.
1: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주한 이제 우리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 우리도 당연히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만 미국의 이제 전 세계적인 안보 전략 면에서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계속 우리가 니네 지켜주는데 돈도 니네가 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인선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어렵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대미 외교의 난도가 뭐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1: 예.
0: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걸렸으니까 무조건 잘해내야죠.
1: 어.
0: 네, 정부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사실 비단 우리만의 도전은 아니거든요.
1: 예.
0: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1: 예.
0: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잘해내야죠.
1: 예. 뭐
0: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예. 더 실수할 여지가 적은 거거든요. 우리는
1: 예.
0: 지금 당장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이 지역의 안보 정세라는 게 뭐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고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외교는 뭐 그걸 해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그 저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틀이 남북 관계는 남북이 당사자다.
0: 네.
1: 북한은 무슨 말이냐? 6.25 때 휴전 협정을 북한하고 유엔군 미국하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직접 미국하고 북한이 마주 앉아서 협상하는 거를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커다란 성과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와서 김정은 만나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말 애써서 끼인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의 운명이 걸린 건데 자칫하면 북한은 미국하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는 남한하고는 안 해.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참여하는
1: 예.
0: 그 형식이 제일 좋죠. 그게
1: 예.
0: 사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1: 예.
0: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1: 예.
0: 그럼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란 말을 어떻게
1: 예.
0: 해석하냐 하면
1: 예.
0: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그 자기가 직접 뛰진 않아도
1: 예, 예.
0: 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거는 자기가 다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거니까
1: 예.
0: 페이스메이커를 정말 해야죠.
1: 예.
0: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자꾸 패싱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도록
1: 예.
0: 일단 미국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 물론 다루기 어렵고

0: 있고 예. 하지만 예. 그 트럼프 행정부를 잘 다뤄서 예.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과제가 예. 있다고 생각하고
1: 예.
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 다룰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거든요.
1: 누구라고 보죠?
0: 이재명 대통령이죠.
1: 이재명 대통령. 예.
0: 그래서 마치 그 트럼프 일기 때
1: 예.
0: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예. 트럼프 대통령을 다뤘던 것처럼
1: 예.
0: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승부를 봐서
1: 예.
0: 그래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국민들도
1: 예.
0: 기대하고
1: 예.
0: 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거니까
1: 예. 예.
0: 여야가 다 기대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외통위 때도 저도
1: 예.
0: 국민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1: 예.
0: 그다음에 우리는 뭐 실패가 용납 안 된다. 우리는 예.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여유가 없다.
1: 예.
0: 그래서 뭐 와서 미국 정부 인사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는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
1: 아.
0: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한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 미국을 우리가 예인선처럼 끌고 가는 그런 역할도 참 필요할 텐데요.
0: 네.
1: 미국과는 그래도 뭐 교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레버리지가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은 자주 만나는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제 남북정상회담도 많았는데 그 이후로 하노이 이후로는 아주 우리를 적대시하고 최근에는 뭐 헌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딴 나라다 우리한테 참견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0: 남북관계는 네. 지금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우리가 뭐 약간 긴 호흡을 갖고
1: 예.
0: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두 가지거든요.
1: 예.
0: 하나는 김정은의 그 국내 정치적 권력 확보죠.
1: 예.
0: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1: 예.
0: 북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한류를 보는 거 보니까 이게 자꾸 사상이 약해지니까
1: 예.
0: 북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 예.
0: 계란에 사상을 주입하면 바위도 깬다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상만
1: 예.
0: 있으면 우리 체제를 국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1: 예.
0: 그 사상이 약해진 게 보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1: 예.
0: 뭐 무슨 반동 사상 문화 백약법부터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1: 예.
0: 그것도 백약이 무효하니까
1: 예.
0: 아예 그냥 아니 저기는 이제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고 쟤네들은 그냥 적대적인 우리 두 국가일 뿐이야 하고
1: 예.
0: 나온 거거든요.
1: 예.
0: 국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1: 예.
0: 북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안보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1: 예.
0: 전술핵 무기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1: 예예.
0: 전선에 배치해놓고
1: 예.
0: 우리한테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예. 근데 그게 예. 북한 주민들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동족인데.
1: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그전까지 예.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1: 예.
0: 아, 우리가 가지는 핵무기는
1: 예.
0: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복음이야. 그랬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우리가 이거 갖고 있어. 이거는 미국을 겨냥하는 무기인데
1: 예.
0: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족한테 이런 무기 쓰겠어.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공격 못하니까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민족의 복음이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무기를 지금 같은 민족한테 쓰겠다고 전선에 배치를 하고 만들고 하니까
1: 예.
0: 그게 정당 그 사상 이제 정당화가 안 되잖아요.
1: 예.
0: 자기 주민들한테도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거든요.
1: 예.
0: 아 이거 우린 같은 민족 아니야. 저희 적대적인 국가일 뿐이야.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핵 무기해서 핵선제 타격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1: 예.
0: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도.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제 뭐 어떤 필요가 안 생겼기 때문에
1: 예.
0: 남북 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이 적지요.
1: 예.
0: 지금은 우리가 막 너무 제스처 보이면
1: 예.
0: 그 저는 북한은 예. 그 전성기 때 타이거 우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 아.
0: 그 전성기 때 타이거 우즈가
1: 예.
0: 그 우승 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1: 출전하는
0: 것만으로도.
1: 예.
0: 근데 이제 그 북한도
1: 예.
0: 대화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챙기고 나오려고 하는
1: 아, 예.
0: 게 그 전성기 타이거즈랑 비슷한데
1: 예.
0: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상대방이 얼마나 내 출전료를 줄 건지.
1: 예.
0: 그래서 이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러면
1: 예.
0: 출전료만 자꾸 올려주는 거거든요.
1: 올리게 된다.
0: 지금
1: 예.
0: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긴 호흡을 갖고 그다음에 차라리 좀 북한이
1: 예.
0: 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 예.
0: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1: 예.
0: 그다음에 그런 환경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예.
0: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100년 만년 갈 거 아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만 종전이 돼도
1: 예.
0: 기본적인 정세가 확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근차근
1: 예.
0: 좀 기다리면서
1: 예.
0: 북한을 유도하는 노력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김주애, 그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가 이제 그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아 그냥

0: 데리고 나온 거다.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최근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서 국정원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평가는.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그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어린 딸을 후계자로 한다는 게그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0: 건강이 안 좋다는 설도
1: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기엔 너무 젊잖아요. 40살, 40대
0: 그렇죠.
1: 초반이면.
0: 네, 사실.
1: 예. 그래서 아직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렇게 후계자 비슷하게 해봤자 나중에 정말 후계자가 될수 있냐 그건 또딴 문제라서. 그래서 여기 너무 뭐 이렇게 후계자로 내정이 돼서 꼭 후계자가 될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법석을 떨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요.
0: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 북한도 지금 딴 나라다. 막 이렇게 뭐 남의 나라다. 이러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를 부르고 했지만 특히 젊은 세대로 오면서 특히 만약에 김주의 4가 세습하면 정말 4대 세습이 되는 건데 이러니까 관심도 없고 좀 그냥 별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고만 안 치면 그런 인식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과?
1: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안 보고 서로 말안 하고 안 섞고 살면은 좋겠지만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북한의 체제가 뭐 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지역 정세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다가는 결국은 그게 다 우리한테 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은 또 이게 우리의 오랜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단일 민족으로서 한 국가를 이뤄서 부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꿨던 꿈이니까 그 이런 꿈과 비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그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결국은 화해와 협력해서 통일로 가는 것그 비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외교 얘기에 그만하고 잠깐 몇 가지 한두 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1: 뭐 특별히 관심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이 혁신 아니면 이제까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0: 많이
1: 있는
0: 떨어졌죠.
1: 그러니까 정책적인 전환 뭐 이런 거를 좀 바랬었는데 그런 거는 좀 보이지가 않고 차라리 이제 뭐 자기 그쪽 진영 내에서의 어떤 공고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뽑으신 분들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 좀 납득이 안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공소 취소 뭐 모임에 회장을 하신 분을 법무부 장관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좀 별로 좋은 개각이었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뭐저그 전직 대통령님들 모시고 만나고 하던데 국민의힘은 좀 나아질까요? 국민들이 뭐 기댈 때가 있어야죠.
1: 그렇죠. 나아져야죠. 나아져야죠. 저는 하여튼 저희 그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고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0: 야상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메뉴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자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인데요. 본방송 후에는 조갑재 대표와 신지호 전 의원의 라커룸 연장방송이 이어집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 호 첫 페이지, 역사 속 보물 이야기를 발굴해 주시는, 오늘은 또 특별히 수중 발굴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저희가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문화유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이 이어서 오늘 또 특별한 곳을 가볼 텐데요. 바로 대왕암이라고도 하는 문무대왕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박광일 선생님께 문무대왕릉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졸라댔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2: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제가 저곳을 진짜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거든요.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그 그렇죠. 사방에 일단 바위들이 있고 네. 거기 이제 십자 형태로 물길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고
1: 맞습니다.
0: 또 그 십자 형태 가운데에는
1: 약간의 둥그런 거북이 등처럼 생긴 돌이 있어가지고
0: 뚜껑돌이라고 하는
1: 뚜껑돌 또는 뭐 거북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0: 그렇죠. 뭘 덮어놓은 것처럼
1: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심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그 뚜껑돌이 있는 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제 연못이 되니까 그 바닷물이 파도가 칠 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데 그 들락날락하기 편하도록 약간의 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공으로 손을 댄 것이 아닐까
0: 아, 그렇죠.
1: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0: 자연 형태로 저 너무 절묘하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가면은 이제 그 가문사지를 가고 가문사지 앞에 있는 이제 봉길해수욕장인데 그 앞에 있는 대왕암을 보면서 아 저기에 진짜 무덤이 있다면 대단한 일인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0: 문무대왕릉의 진실과 또 거기 깃든 또 멋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대왕릉을 알려면 일단 문무왕을 알아야 할 텐데 사실 네. 뭐 김춘추나 김유신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문무왕 역시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면서요.
1: 그렇죠. 우리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신라의 통일 전쟁. 처음에 신라는 아마 백제와 전쟁, 그 다음에 고구려와의 전쟁, 특히 백제와의 전쟁에서는 세 나라를 모두 통합한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요.
0: 아, 예.
1: 백제가 이제 침략을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든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좀 끌어들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고구려 멸망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이념, 어떻게 보면은 기치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한반도에 삼한이 있었는데
0: 네.
1: 마한 지난 변한이
0: 그렇죠,
1: 있었는데
0: 그렇죠. 예.
1: 그 삼한을 우리가 다시 하나로 묶는다. 일통 삼한. 그런데
0: 고구려는 해당 안
1: 그렇죠.
0: 되고.
1: 예. 그렇지만 이제 고구려까지를 아울러서 약간 개념을 뭉뚱그린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세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친다. 이렇게 해서 일통 삼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0: 그러니까 삼한이 마한 지난 변한에서 고구려, 백제,
1: 신라로
0: 개념을 좀 의미가
1: 그렇죠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는
0: 예,
1: 거고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통일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 일통삼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주역으로 방금 얘기하셨던 김춘추,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그의 그 친구 버시였던 김유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그렇지만. 이 전쟁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한 게 660년인데
0: 네.
1: 이 전쟁이 끝난 게 676년이에요. 16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역이라고 했던 김춘추가 661년 즉 네. 백제 멸망 다음에 죽습니다.
0: 김춘추가요?
1: 그렇죠. 네. 태종무열왕이.
0: 네.
1: 그러니까 그 나머지 15년 이상의 전쟁은
0: 네.
1: 그 다음 왕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김춘추의 아들, 큰아들이었던 김범민.
0: 김범민.
1: 문무왕이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0: 네.
1: 한 8,90년대 갑자기 문무왕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요. 위대한,
0: 8,90년대.
1: 위대한 왕이다.
0: 왜요? 갑자기?
1: 위대한 왕이다. 자신이 몸을 바쳐서 동해 바다의 용이 돼가지고.
0: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요.
1: 동해 바다의 용이 돼서 나는 내 조국 신라를 지키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증거로서 세계 유일의 해중릉, 그러니까 바다 안에 왕릉이 있다. 우리 느낌의 해중릉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 가운데 중자니까 이게 근데 위로 올라와 있는 바위인 거예요.
0: 아, 네.
1: 그러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막 잠수부가
0: 그러니까
1: 타고
0: 해저까지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1: 타이타닉
0: 사람입니다.
1: 이렇게 검색하듯이
0: 예.
1: 거기 뭐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뭐가 이렇게 쫙 피라미드 같은 게 나오고 그런 느낌인데 멀리서 보니까 바위 덩어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실망. 첫 번째.
0: 멀리서 보면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죠.
1: 네,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저거는 해상능이지 어떻게 저게 해중능이냐.
0: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네,
0: 아.
1: 이제 이런 이제 약간의 실망감 있지만 그래도 그 호국불교 그래도
0: 예.
1: 바다에 왕릉이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90년대 널리 알려진 답사기에서 그 답사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 저거는 왕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화장을 하고 났는데 거기에 재를 뿌린 것이지 저게 담았다는 증거는 없다.
0: 어허.
1: 이러면서 또 왕릉이라는 가설도 무너져버렸어요.
0: 아, 화장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1: 네.
0: 재를 뿌린 곳이지.
1: 네.
0: 재를 거기다 보관해 놓지 않았다.
1: 그렇죠.
0: 아, 그건 또 다른 개념이니까.
1: 이제 그러니까 예, 예,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무왕에 대한 그 뭔가 그 기대

0: 그다음에 그들의 명성 이런 것들이 푹 가라앉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문무왕에 대한 관심, 대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1: 저는 그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의 잡지

0: 김춘추가 왕이 되니까 왕비가 되죠. 그 아이에서 아들만 7명, 그러니까 딸도 있는데 아들만 7명을 낳습니다. 그중에 이제 장남이 김범민.
1: 아.
0: 흥미로운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라의 통일 전쟁기의 두 왕,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이 네. 둘 다 중국에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두 왕이 모두 바다를 건너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당나라 갔다 왔으니까 아. 바다의 중요성을 하나를 알고 있었고 아, 네. 또 하나는 당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넓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661년 그 다음에 백제 멸망 직후에 태종 무열왕도 죽으면서 네.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아들인 문무왕이 이제 이어나가야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통일 전쟁의 시작은 무열왕이 했지만 그거를 마무리한 거는 문무왕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그 마무리까지 한 왕으로서 이제 그 어떤 활동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예. 정확히 뭐 통일 전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문무왕이?
0: 보통 우리는 통일 전쟁 하면은 세 개의 연표를 기억을 합니다.
1: 네.
0: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하고 전쟁 당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매소성 기벌포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서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1: 예, 예.
0: 이게 8년 단위라서 또 기억하기 쉬워요.
1: 아,
0: 660, 668, 676.
1: 등차수열이네요.
0: 네. 예,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기 쉬운데
1: 네.
0: 문제는 그 과정에 굉장히 진한, 어려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그때 이제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죠. 우리는 신라를 도와주는 척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다. 거기에 대하니까 이제 신라가 신라마저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문무왕이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우리
1: 예.
0: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저기서 고구려 반란군이 그다음에 백제 반란군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1: 측면에서 위협을 받는 거죠.
0: 그렇죠. 내부에서도 일어나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옛 귀족 왕족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1: 네.
0: 고구려 왕으로 만들었었는데
1: 네.
0: 너 여기 익산에 와서 왕국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게 하고요.
1: 익산에요?
0: 네. 그다음에 백제의 그 태자였던 그 융을 만나가지고
1: 부여융.
0: 예, 취리산이라는 곳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가는 거야.
1: 와.
0: 라고 하면서 옛 백제의 왕족과 옛 고구려의 왕족을 포섭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당에 싸우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1: 대단한
0: 거죠.
1: 것 같습니다. 안승이나 부여융 입장에서는 신라도 어쨌든 자기네 나라 멸망시킨 주체인데
0: 네.
1: 그럼 뭐 또 김범민의 어떤 외교력이나 정치력을 또 평가해야 될 부분인가요?
0: 그렇죠. 이 그러니까 전략은 당나라를 몰아내는 건데 거기서 어떤 전술을 쓸 거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능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670년 신라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1: 나당 전쟁이죠.
0: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에서 나당 전쟁으로 바뀌는데
1: 네.
0: 신라가 당이 점령하고 있었던 공주 웅진 도독부를 공격해버립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당나라도 여기에 반격을 하게 되죠.
1: 예, 예.
0: 그래서 말갈군이라든지 이런 전력을 모아서 다시 신라를 공격하는데
1: 네.
0: 675년에 지금의 임진각 영역으로 추정되는 매소성에서
1: 네.
0: 일단 당나라 군을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1: 네.
0: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1: 네.
0: 이제 우리는 역사를 뒤에서 바라보니까 676년에 끝났지만
1: 네.
0: 당나라는 신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1: 네, 당이 멸망한 게 아니니까.
0: 그러니까 예, 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신라로 볼 때는 쟤네들이 지금 물러났지만
1: 끝이 아니다.
0: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문무왕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이러한 불안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눌러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1: 그러네요.
0: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전쟁이 당장 끝났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뭐 재위 기간에 정말 시기적으로나 뭐 역량적으로나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문무왕은 정말로 대왕함에 잠이 든 것인지 문무대왕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 문무왕이 이제 죽기 전에 동해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 얘기가 너무 참 멋지게 들렸는데
0: 네.
1: 정확히 문무왕이 어떤 유언을 남겼던 겁니까?
0: 이제 문무왕의 유언은 삼국사기에 전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유사에는 약간 흩어져 나와 있고 이 유언을 그냥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무왕이 재위 21년만 그러니까 그 삼국통합전쟁이 끝난 676년에서 5년이 지난 681년에
1: 네.
0: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1: 예.
0: 이때 태자하고 신하들에게 유조 그러니까 유언 더하기

0: 명령입니다. 너네들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단락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자랑. 태자 시절부터 진짜 여기저기 동분서주했고 이 어려운 통일전쟁을 내가 가까스로
1: 사실이죠 뭐.
0: 가까스로 끝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죽은 뒤에는 나라 그러니까 종묘의 주인을 함시라도 비워둘 수 없으니까 태자 정명은 바로 즉위해라 신문왕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0: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세 개 내용들이 막 진행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제 뜻밖의 다른 내용들이 무덤의 방식과 장례의 방식까지를 거기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중국의 황제들 왕릉을 봐라.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꾼 목동이 쉬러 오고 토끼랑 여우가 굴을 판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지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그 이제 궁궐의 바깥 문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그 고문 바깥에서 서국의 방식, 그러니까 서국은 서쪽 나라니까 아마 인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1: 인도 아무래도 불교 영향을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의식에 따라서 화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왜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뭐 크게 비용 들이고 관심 들이고 할 필요 없다. 빨리 끝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박하게 장례를 치러라.
1: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보이네요.
0: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그런데 이제 결국 화장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바다에 묻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근데 대왕함이 어떻게 왕릉이 될 수가 있나요?
0: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문무왕의 유언이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장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뭔가 바다에 나중에 그 무덤을 만들거나 거기에 뼈가루를 뿌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은 이 화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장을 하게 되지만 왕이니까 아마 불교 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러면 절이 필요하고요.
1: 아, 절에서.
0: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다른 왕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절 바깥에서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절에서 의식을 치르고 절 바깥에 조그만 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화장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뼈가루를 어디에 뿌렸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를 가지고 문무대왕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례 의식을 치른 곳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1: 동절에서 한다고 하셨죠.
0: 절에서 나오죠. 그런데 문무왕릉지비라고 하는 비석이 사천왕사라고 한 절터에서 발견됐고 이 사천왕사가 나중에 그 역사 기록에 굉장히 많이 대서 특필되는데 의상대사가 지금 당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명랑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문무왕이 얘기를 해서 여기서 비법을 써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서 그 당나라군을 모두 물리쳤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절이 사천왕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천왕사에서 아마 의식을 치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 그 사천왕사 터에 문무대왕릉 비가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예예.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장터가 어디였을까를 봐야 되는데 저 사천왕사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독특한 모양과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뭡니까 그게?
0: 이름이 능지탑이에요.
1: 능지탑?
0: 네.
1: 능이자 탑이다 이런 뜻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물이 있어 하고 사진을 딱 보고 그 제가 답사가 딱 보는 순간 여기는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넓적하게 2층으로 되어 있는 석탑의 유물은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능지탑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옛날부터 능지탑이라고 했던 거죠.
0: 그렇죠.
1: 그럼 이상한데.
0: 동네도 능지 마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왕릉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그러면 그 문무왕을 화장을 했다는 건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뭐 효소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덕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화장을 하는 사례가 이 문무왕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아까 그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셨던 화장을 하고 그 남은 유골을 그거를 이제 대왕함에 뿌렸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왕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유골을 어떤 이제 그 보관함 같은 데도 넣어서
0: 그렇죠.
1: 모시면은 왕릉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러니까 이제 뿌리면은
0: 그러면 기념 공간만 되는 거죠.
1: 아, 그 차이가 있구나.
0: 그러니까 뿌리면은 그 공간은 기념 공간. 여기 뿌렸습니다. 아, 이 일대에

0: 그래서 문무왕의 흔적을 자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지만 네. 거기에 유골을 묻는 순간 네. 그건 왕릉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죠.
1: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
0: 그럼 이제
1: 유골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모셨습니까?
0: 이제 예. 그러려면 기록을 봐야 돼요. 일단 그 효성왕과 선덕왕이 자신의 유골을 동해 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문무왕 말고 후대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우리도 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1: 뿌리는 게 이상하진 않네요.
0: 그렇죠. 예. 실제로 문무왕 능비에 보면은 이제 고래 경자를 써서 경진, 고래가 사는 큰 바다에 뼈가루를 뿌렸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대왕암은 왕릉이 아니라 문무왕의 유골을 뿌린 산골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의견 속에서 세계 유일의 해중릉이라는 신화가
1: 좀 약해지네요.
0: 깨지게 되었다라고 예, 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한동안은 왕릉이었으면 좋겠지만 왕릉은 아니겠구나, 산골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옛 자료하고 이제 논문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됐는데,
1: 왕릉설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국유사 기록이에요. 예, 예. 삼국유사 일연 스님이 이 삼국유사 기록을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릉은 감은사 동해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 왕릉은
0: 능이라고 감은사.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1: 아, 능이란 표현 일단 중요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일연 스님 정도가 산골처하고 장골처, 그다음에 기념공간과 능을 헷갈릴 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문무왕 때 기록은 뚜렷하지가 않은데, 나중에 만파식적이라고 해서
1: 피리.
0: 피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나무가 바다에서 솟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왕이 뭔 얘기지 하고 가서 봐요. 그랬더니 바다에 그 문무왕 대왕암 있는 근처에서 피리가 솟고 하늘의 천신이 김유신의 목소리가 나와서 너에게 보물을 내려주마. 근데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피리니까 그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피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없애는 만파식적이거든요.
1: 아, 그게 대왕암에서 솟아오른 거예요?
0: 그 근처에서 이제 솟아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긴 한데 대왕암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견대가 대왕암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만파식적 얘기에 뼈를 보관한 장골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 장골처.
0: 그러면 능이 되는 거잖아요.
1: 보관함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시기에 문무왕 관련 기사에서도 능이라고 표현을 했던 배경은 그 만파식적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장골처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또 왕릉설에 좀 힘이 실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왕암에서 전에 이제 한 방송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뭐 수중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
0: 그것만 특별로 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1: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대왕암에서 결국에 어떤 무덤 형태의 시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1년경으로 알려진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대왕암을 조사를 세밀하게 했는데 인공 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장골처가 아니라 산골처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1: 것이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왕릉이라고 생각한 거를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13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는 거북 등처럼 생긴 돌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혹시 놓진 않았을까?
1: 그 보관함을, 유골함을
0: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무조건 훼손되죠. 위에 놨으면.
0: 그러면 그 1300년 왔다 갔다 파도가 치면서 폭풍과 치는 과정 속에서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눈에는 발견되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앞에 일연 스님의 장골 또는 왕릉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예만 나오고 다른 기록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독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낱말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떤 낱말?
0: 아까 제가 사천왕사터에서 계속 문무왕릉비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무왕릉비를 세운 거는 신문왕 즉위 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산고를 했던 장고를 했던 장례식을 치르고 그 내력을 거기다가 적은 거거든요.
1: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이 신문왕이 이 비석을 세울 때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로 시작을 하냐면 신라 문무왕릉비입니다.
1: 아, 그래요? 능이네요.
0: 능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0: 러브. 만약에 여기서 산고를 했다면 네. 능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볼 때도 여기다 뼈를 뿌렸다면은 능이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죠. 그러니까 능은 저쪽 동해바다에 있지만 여기서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석을 세운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왕암을 왕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왕암 근처에 네. 성황들을 가지고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1: 대왕암 근처의 성황들이라 함은 아까 그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이었나요?
0: 만파식적 더하기 네. 거기에 중요한 절 하나가 있습니다.
1: 감은사?
0: 맞습니다. 예.
1: 아까 네. 왕릉은 감은사 동해 가운데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었는데요.
0: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감은사는 처음에 짓기 시작했던 건 문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호국의 의미를 담아서 이 절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호국의 뜻을 담아서 문무왕이 완성을 못하고 그 다음 왕이 신문왕이 완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왕이 볼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절 이름이 바뀌어요.
1: 감은.
0: 아. 네. 감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감은으로 바뀌는데 이 감은사를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하는데 감은사 금당 그러니까 그 중앙 중심에 있는 큰 법당인데요. 네. 그 밑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단순하게 습기가 많아서 그랬을까가 아니라 거기에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동해바다의 용이 된 네. 문무왕이 네. 여기 와서 쉬시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동해바다에 있는 용이 여태까지 집이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본집이 있는데 네,
1: 별채
0: 조금 와서 여기 쉬어라. 그러니까 집도 없다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을 만들어줄 분들이 동해바다에는 집을 안 만들었겠냐고요.
1: 만들었죠.
0: 그렇죠. 그러면 대왕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뼈를 묻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문무왕의 장골처로 보는 게 거기다 뼈만 뿌렸으면 아니 용은 하늘로 가셨어.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예, 해야 될 텐데. 예,
1: 예, 맞아요.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1: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왕릉 쪽으로 기우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0: 네. 문무대왕 능비와 삼국유사 기록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여러 정황을 보면은 적어도 신라 때는 여기를 장골처 왕릉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렇다면은 설사 그 의미가 좀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1: 어떤 형태였는지는 지금 상상의 영역이죠.
0: 그렇죠. 예, 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대왕암을 문무대왕릉으로 기억을 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왕릉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국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기, 저는 이제 역사에서 가장 위기를 이 나당 전쟁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졌으면
1: 역사가 그냥 끊어지겠죠.
0: 우리 역사는 역사. 단절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은데 물론 곳곳에서 부흥군이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찾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당의 지배력을 본다면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위기였을 텐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비록 당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고구려 북쪽의 영토는 상실을 했지만 이후 고려 조선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국가의 기틀을 만든 문무왕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죽어서조차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뜻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특별한 공간입니다. 자, 거대한 무덤은 필요 없다고 했던 왕이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로 남게 된 공간. 단순히 바다에 놓인 바위가 아니라 문무왕과 당시 역사까지 함께 놓고 바라본다면 이 대왕암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문무대왕릉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1: 유네스코에서는 지질학적으로 특별히 보존이 요구되는 곳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 241곳만 지정됐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지질유산인데 우리나라에만 7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꽤 많죠?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 서해안, 단양지질공원에 이어서 작년에는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이 등재가 됐는데요. 바로 이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에 툼 오브 킹 문무, 문무대왕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이 세계지질공원을 또 테마 삼아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SBS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4: 고향 등예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닷새째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광주 영광 579.5mm, 전북 군산 358.6, 충남 서천 312.5mm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창고 등 202동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에 더해 6개 시도 12개 시군구에선 61세대 84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30일 호우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15개월여 만에 첫 실장급 교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

0: 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새로운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것을 번복한 데 대해 조세 설계가 미숙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9달 만에 7개 항목을 고쳤다며 ISA라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고 종부세도 물러섰다,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남았다.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해도 과세 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준숙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섭니다. 양기남 5.18 민주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다음 주쯤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과거 김만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90%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문화예술이 주는 일상의 위로와 힐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나를 회복하고 세상과 만나게 하는 삶의 리허설. 극단 북새통의 상임연출가 남인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남인우 씨는 사춘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연극과 같은 예술 활동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술은 정답이 없는 유일한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나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리허설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광고 듣고 남인우 씨의 강연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안녕하세요. 네, 장르의 경계를 넘고 다양한 공연을 만들고요. 어린이, 청소년, 또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양한 사람들을 관객이나 혹은 예술 교육으로 만나서 예술을 함께 나누는 남인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다 아시죠? 네,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대사입니다. 바로 햄릿의 말인데요. 여러분, 햄릿이 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인지 아세요? 또 판소리의 유명한 주인공들이죠. 심청이나 성춘향,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춘기입니다. 네,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저항하고 흔들거리는 나이, 바로 사춘기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저의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그 나이에 제 이름이 아닌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제가 마침 또 아버님이 근무하시던 학교에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그 뒤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잘한 것도 또 못한 것도 별일 아닌 것도 다 아버지의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귀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전 남인우가 아니라 어이 거기 남 누구누구 딸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요. 그때 반 학생들이 한 63명쯤 됐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맥주캔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건 돌리기 할 때 수건 돌리듯이 맥주캔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좀 했어요.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시 또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뭐 뻔히 아시겠죠?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 냄새만 맡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막 화를 막 내시고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시기부터 먼저 할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요. 사춘기니까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가족 사진 중에 아버지 사진만 눈 있죠? 눈을 이렇게 오려내서 저희 아버님이 그걸 지갑에 한동안 갖고 다녔었어요. 일기장에는 온통 우리 부모는 다 가짜야, 내 부모가 아니야, 난 정말 죽고 싶어, 살기 싫다, 이런 말들이 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고 막 탈출하고 싶고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는 존재, 이해받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못난 생각으로 가득 찬 나 자신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로지 이 집을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요, 당장 제일 못하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점으로 달려가요. 그때 마침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문고가 있었는데요, 제일 쉬운 영어를 제가 딱 골랐어요.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고고, 그런 소리 말게. 내일이면 다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왜? 자네 그 꼬마가 하는 얘기 못 들었나? 못 들었는데? 그놈이 말하길 내일이면 고도가 온다는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겠지 뭐. 샤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오지도 않은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의 정말 무의미한 대사들 속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다는 거 뭐지? 나한테 고도가 뭘까? 고도는 정말 오기는 하는 걸까? 나한테 희망이 있나? 근데 이게 희곡이라면, 이게 연극을 위한 거라면 내가 연극을 해야겠다. 그 순간 저는 서점에서 결심합니다. 그때 학교 친구들과 연극반을 만들기로 딱 결심하고요, 지구과학, 갓 부임한 지구과학 선생님을 화장실로 불렀어요. 이 동아리를 만들려면 지도교사 사인이 있어야 되니 사인을 해달라. 저는 단지 사인만 필요했는데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어찌나 열성적으로 저희 연극반을 지지해 주셨는지 정말 참 지금도 늘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하고요 한 번은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이제 연극반이니까 서울로 연극을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 사실을 또 귀신같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날 밤 풍경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엄청 진노하셨고요, 우리 집안에 딴 딸아는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꼭 연극을 하고 말 테야. 제가 아버지와의 오랜 대치 끝에 도저히 이제 저희 뜻을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점술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점을 보시고 딱 오시고는, 얘는 서울에 저기 집을 기준으로 동북쪽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면 똑 떨어지니 거기를 지원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지도를 딱 펼쳐놓고요, 딱 거기를 가리키면서 여기를 가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준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네. 드디어 저는 고도를 기다리지 않고 제 발로 고도를 찾아서 서울로 입성했건만, 그때 마침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가면 가방하고 모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딱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 동부지청 보호감찰을 받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박 3일 캠프였습니다. 저는 청소년들하고 왜 여기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짧게 연극을 만드는 활동을 했고 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친 몸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제 옆에 와서는,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도 좀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어린 시절과 또 제 친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탈출하고 싶고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 같고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막 치밀어오르고 어디서든 분풀이를 하고 싶어하던 그 시절. 그런데 속으로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나와 그랬던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들이 막 겹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겉모습에 감춰져 있던 그 이면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야, 이 이틀 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를 계기로 저는 막연하게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떠올리고요. 인간과 사회, 또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이면 등의 다양한 질문들이 막 떠올랐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결정했죠. 그래, 이걸 공부하자. 그래서 전 아동 청소년 연극 전공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폭망합니다. 첫 학기 첫 수업이었는데요. 정말 부푼 기대를 안고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놀이들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이거를 좀 해야 되나? 난 지금 그거 말고 예술이 갖고 있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그리고 막 괴물 막 술래잡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 이거 참. 아, 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 하고 있을 때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신문지로 돌돌 말은 막대기잖아요. 이거를 딱 주면서 이거를 막대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사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이거 막대기지, 이걸 뭘 어떡하라는 거지? 그런데 옆에 있는 동기들은요, 이걸 갖고 주의봉도 하고 막 등도 긁고 막 마스카라도 하고 마이크도 하고 망원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재밌긴 했지만 막상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은커녕 막 내적 짜증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수업이 학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즈음에 이번에는 빈 의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의자를 이렇게 밀면서 슈퍼카트로 쓰는 거예요. 빈 의자를. 근데 제 눈에 갑자기 이 공간이, 강의실 공간이 슈퍼마켓으로 보이는 거예요. 슈퍼마켓의 진열장에 막 물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와!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보이지 않던 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선생님, 내가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창의적이라는 게 뭔가 생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더 개발되겠느냐. 그때 우리 선생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 인우야, 미안해. 상상력은 개발되지 않아. 회복되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네 안에 다 있어. 저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유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늘 패배감에 쩔어서 늘 화가 나서 있었던 나에게 왠지 그 말이 굉장히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네 안에, 너 안에 다 있다. 제 안에 다 있다니요.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예술 그 자체가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고립된 느낌, 탈출하고 싶은 일상, 단전부터 치밀어 오는 분노가 아니라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즐거움, 또 보이게 하는 경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재밌다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진지한 몰두가 존중받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이 안전한 분위기, 야, 이게 연극이라면, 이게 예술이라면 저를 둘러싼 단단했던 벽돌들이 무장해제되면서 저는 드디어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눈물나게 살아있다는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예술성과 연극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요, 저는 예술가로서의 성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대학 때 한 번도 연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두 번째 연출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어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제주도 신화로 만든 가문장 아기요. 또 저희 네 번째 연출작은 이자람 씨와 판소리 브레이트 사천가를 만들었는데요. 역시 판소리의 문법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네.

여러분 전부 훌륭한 동료 예술가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패배감에 쩔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인우가 아니라, 세상에 화가 나 있던 남인우가 아니라, 동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창의력 가득한 공연을 제가 만들다뇨.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만약 모모라면 바로 연극이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만약 햄릿이라면 햄릿은 어떻게 걸을까?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 유령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 순간순간 내 마음은, 내 마음이 햄릿처럼 막 달라져도 실제로 햄릿처럼 내 삶이 피폐해지진 않습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내가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모라면이라는 허구의 세계에서는요. 이 허구의 세계에서는 나는 안전하게 타인을 경험하고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느껴보면서 삶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본을 외워서 몸짓을 따라하고 또 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근본적인 경험이 잘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술교육이 아니라 보편적 예술교육은 바로 이렇게 예술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그 본질, 또 혹은 예술의 창조 과정 속에서 예술이 다루고 있는 감각과 감정을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술교육은 나는 연기할 테니까 너는 봐,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안내자와 참여자가 그 순간 함께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예술의 본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서로를 만나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 그때 만들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의 예술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해외 ODA 사업으로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늑대와 양이 나오는 필리핀의 옛 이야기를 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이야기에는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무슨 저명한 작가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바로 보편적 예술교육은 이렇게 예술 참여 과정을 통해 장르의 본질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를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곁에 어린이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우울한 통계를 직접 대지 않더라도 그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평가에 시달리고 또 무기력해지는지, 스스로 타인도 다 존중받지 못해서 엄청난 비행을,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거, 저는 바로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술은 정답이 없는 유일한 활동이니까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니까요. 다양하고 다면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이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경험을 안전하게 제공해 주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재밌어요. 왜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그죠? 다양하잖아요. 다른 건 재밌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동료 예술가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워크샵에서 한 학생이 참가 후기를 보내왔는데요. 그 글을 짧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17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것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 나도 모르던 나만 있는 것이 아닌 너가 들어왔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찾아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너, 너의 몸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기뻐요. 이걸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저는 지하철 타기 전에 확신했어요. 살아있구나. 감정을 느끼는구나.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어요.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게. 저의 곁에 있었던 예술, 저의 곁에 있었던 좋은 선생님들처럼 나의 존재를 회복하고 타인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이해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운 경험, 삶을 위한 리허설,
저도 예술교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문화예술이 주는 일상의 위로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나를 회복하고 세상과 만나게 하는 삶의 리허설. 극단 북새통의 상임 연출가 남인우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솔게 트리오가 부른 연극 중에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발레리나 김조원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어린 시절 누구보다 예민하고 날카로운 아이였던 김조원 씨에게 발레는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발레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 근육을 키울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조원 씨는 이런 문화예술 교육은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만 멈추고 예술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김조원 씨는 묻고 싶다는데요. 일상의 여유와 문화예술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2: 예, 우리 또 세바시 팬들을 또 만나시길 직접 나와주셨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관객으로 이제 자신을 마주하며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1: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나를 마주하며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시죠? 저도 매일매일 무대에서 또는 공연장에서

제 자신을 마주보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뭐 제 몸의 라인, 부족한 저의 몸의 라인을 가다듬는 것부터 제 내면에 있는 너무 아름답지 않은 어떤 제 감정들, 제 상황들, 저의 어떤 마음

0: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레라는 예술, 특히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의 삶을 춤에 담아야 하고 작품에 담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거짓된 제가 들어가져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너무나 보고 싶지 않은 저의 내면까지 들여다봐야 하다 보니 좀 여러 행복하지 않은 상황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엄청 이상한 아이였어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엄청나게 예민하고 좀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아이였는데 발레를 만나면서 저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무척 감정 근육이 약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을 이겨내고 또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력을 키우시잖아요. 근데 감정 근육 또한 저는 키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음 근육, 감성 근육, 감정 근육 제가 이런 말들을 쓰는데 감정 근육이 약할 경우 저의 템포를 의식하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기준이나 평가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감정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술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작업이 있을까? 연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뭐 웃어보기도 하고 슬퍼해보기도 하고 제 몸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행복한지 또 내 목소리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음을 낼 수 있는지 또 내 손으로 무언가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찾아나가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만이 내가 누구인지 또 내 감정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근육을 또 키우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0: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은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발레를 만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지 몸소 제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의 아이들이 영 유아기 시절에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한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서 이 문화예술 교육에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아직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무대에 서고 있는 사람인데 언제나 저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니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눈다라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작년에 제가 제 인생의 어떤 변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꿈의 댄스팀이라는 프로젝트에 제가 홍보대사로 참여하면서부터 제가 아, 예술의 힘이 이런 거구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저한테는 거의 충격처럼 강한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아, 나는 앞으로 내 춤도 추고 후배들을 위해 뭐 발레계를 위해 노력도 하겠지만 내 인생에 꼭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저랑 발레라는 예술을 통해서 함께 연습도 하고 저희가 공연도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제 눈도 잘 마주보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몇 달 동안 같이 땀도 흘리고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면서 어느 생각 서서히 눈을 마주보기 시작했고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꿈을

0: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연습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동선 체크를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 자주적인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하루에 꿈이 100개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건강하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과의 작업을 예로 들었지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좀 삶이 좀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예술의 힘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뭐 작게는 누군가가 잠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예술을 통해 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건 그거거든요. 저는 무척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을 많이 꾼다라는 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도 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힘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다름을 마주하고 세상을 마주하시면서 저는 꿈을 계속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너무나 이 각박하게 너무 무서운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계화되고 엄청나게 스피디한 빠른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잃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의 도덕성, 서로를 배려하고 뭐 사랑하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서로 배려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뭐 그런 건가요?
0: 정말 간단하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을 열고 그림 같은 거를 좀 감상해 보실 수도 있고 뭐 공연 같은 걸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직접 전시장이나 공연장에도 가보실 수 있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서 직접 몸으로 악기를 연주해 보시거나 노래나 춤을 배워보거나 요즘은 일반인들도 공연을 만드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직접 참여해 보기도 하고 저는 지금 당장 누구나 그 쉽게 그렇게 예술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움직여라. 그리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손을 뻗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네요.
0: 사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우리 댄스의 날을 하루라도 만들면 좋겠다. 전 국민이 단 3초, 3minutes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 음악 뭐 느려도 되고 빨라도 되고 댄스도 되고 클래식도 되고 트로트도 되고 슬픈 음악이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음악에 맞춰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잠시 3분만 멈춰서 그 시간 안에 춤을 추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무조건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꿈을 꿔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되니까 원하는 음악 틀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구애받지 말고 혼자서 그 음악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 자, 우리 김주원 선생님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선생님의 뭐 다큐멘터리나 여러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 뭐 구도자의 느낌으로 작품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0: 발레가 저한테 어떤 거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요. 예. 저는 발레는 리허설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어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다 보니까 발레가 제 삶의 리허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서는 제 삶이 발레를 위한 리허설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이 춤에 녹아나고. 그래서 현대 철학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미추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모두가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무대를 만드는 책임이나 어떤 제 진짜를 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무대라는 것에는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현실과 환상이 정말 같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거나 완성된 작품을 보여드릴 땐 너무나 환상적이고 경이롭기까지 하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들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많은 예술가들 또 많은 창작자들, 스태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현실과 환상을 함께 조합해서 만들어낸 이 예술이 아마 그래서 관객분들이나 그런 예술 작품을 접하시는 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않나. 아, 그래서 저는 이 춤,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 뭐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물론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발레를 어릴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정말 100% 200% 그 순간에 저의 모든 걸 쏟아부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니면 아,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근데 이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발레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250% 달려가 보는 그런 에너지가 그래도 저한테는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에도 도전을 또 하고 뭐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짠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너무나 꾸준히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삶을 걸어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응원해드리고 싶고 저는 언제까지나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춤으로 예술로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문화예술이 주는 일상의 위로와 힐링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나를 회복하고 세상과 만나게 하는 삶의 리허설, 연출가 남인우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 발레리나 김주원 씨의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였습니다. 이어서 아바가 부른 니나 프리디 발레리나, 데이빗 리 로스가 부른 저스터 지골로 I ain't got nobody까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는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를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어들자 검찰에 남기로 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태극 문양이 잘못 그려진 태극기 삽화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비상교육이 펴낸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태극기의 태극 무늬가 잘못 그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판사도 문제지만 검정도서로 승인한 교육부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즉시 발행사에 수정을 요구했고 태극기 문양을 바르게 수정한 정호표를 검토해

0: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태극기 사파를 수정한 교과서를 재인쇄해 일주일 이내에 전량 교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한다면 이란 역시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종전 협상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침략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방어했을 뿐이라면서 신의와 약속 이행이 결여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외교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앞서 언급한 양해각서상의 의무로 복귀한다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즉각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3%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약 4.3%가 오른 2023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에너지 가격이 14%나 뛴 것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2도, 습도는 93%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휴식 같은 라디오.
2: Oh, the good life.
1: 여기는 CBS입니다.
2: Fun seems to be the ideal.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입양아에서 든든한 입양 부모로 카일 윌슨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근데 이렇게 해병대도 갔다 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은 다 거치신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날 버린 부모님이 한번 생각도 나고 찾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2: 일단 연락이 되잖아요. 고모가 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고모랑 아니, 통하면
3: 고모님은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를 안 하세요.
2: 아, 이걸 끊었어요? 네.
1: 야, 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네요.
3: 그, 저희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이제 아마 아버님하고 이혼하실 때부터 거진 연락을 안 하고 미국 가셔서도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해병대 있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연락처를 찾게 돼서 한국에 훈련 나왔다가 이제 팀 스피릿 훈련 나왔다가 네네. 이제 아버님을 찾게 되었어요. 네. 네. 연락을 드려서 이 고아라는 아이들 저도 네네. 이제 생각에 미국에서 자라나면서 참 인생이 안 풀리니까 앤이라는 영화처럼 정말 정말 어디 바깥에 나를 버리고 후회하는 아버지가 있겠지 네네. 하는 그런 노래를

0: When I grow up 이거잖아요. 네.
1: 잘하죠.
2: Maybe far away, maybe real nearby. 예.
3: 그래서 꿈을 꿨어요. 정말 아버님을 만나면은 나의 뿌리와 이제 회복되고 예. 정말 다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꿈. 네. 많은 고아들이 그래도 잘 살고 있어도 참 자기 부모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0: 많은 봐요. 이베마들이 다 그렇죠. 네. 네.
3: 그래서 찾게 되었는데 네. 제 기대의 아버님은 이제 한국 문화로서 예. 그 아픔도 있었고 예. 하니까 만나서 아이고, 제가 새끼. 생각했던 네. 그런 것으로 풀리진 않잖아요. 미국에 생각했던 아버님과 네. 한국의 아버님이 예. 저는 만나서 정말 미안해 아들 너무 사랑해 그때 상황이 이랬어 그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국 아버지들이 거진 없죠, 없죠. 제가 없죠.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네. 체면 문화와 이렇게 네. 한국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없어. 분들이 없어. 없으니까 저는 거기서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기대했던 아버님이 있는데 아버님은 한국에서 회사 다니시고 이렇게 술집에 가서 이제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문화에 뭐 매일 그런 거를 보니까 제가 참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0: 아니 내가 어린 시절에 입양 보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술집을 가요?
3: 그런 장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아버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부대에 가서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죠.
0: 그때. 아버지 모습 보고 실망하셨어요?
3: 네, 그때 저의 아버님이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수면제와 이제 이제 약을 한 180알 먹고 이제 맥주를 한 12캔 먹고 했는데 누누가 발견했는지 이제 병원에서 이제
2: 살려냈고
3: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한 3일 있다
2: 어머님은 안 찾으셨어요? 네.
0: 보통 이제 어머니를 네. 엄마를 찾잖아요. 네.
3: 엄마도 나중에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도 만나게 되고
2: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거를 느끼게 해주셨네요.
3: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만날 때도 늘 내가 그때만 참았으면은 그리고 한국 어머님들이 저는 이제 어머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조금 그 그림이 달라요. 네. 아버님은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만났으니까 네. 정말 상처를 받고 했지만 어머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만났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너무 미안하시니까 나는 너 애미 자격도 없다 하시면서 술을 늘 마시고 후회하시면서 살았으니까 엄청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우리 외할머님은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연변에 간호학교도 세우시고 평양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서울 간호학교 총무도 하셨고 예. 한국의 간호협회 총무도 하셨던 분인데 믿음이 아주 강하신 윤권성 권사님 그래서 네. 매일 기도도 하시고 이제 제가 입양돼서 했을 네. 때 매일 두 시간씩 정말 요셉처럼 되라는 기도를 하셨대요.
0: 그러니까. 뭐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 엄마가 내 새끼를 그 살붙이를 띄워서 그래. 입양을 보낼 때 그 할머님도 얼마나 속이 네. 상하셨겠어요. 네. 아이고 참 보통 내 새끼인데 네. 아이고 참 그럼 그 후로 이제 아버님 때문에 충격 받으시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셨으니까 정말 뭐 정말 막 사셨겠네요.
3: 그 뒤로는 사실 자살에 실패했지만 네. 이제는 그냥 나는 죽은 사람이고 숨 쉬고는 있지만 죽었다라고 생각.

0: 생각하고 빨리 죽고 싶어서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냥 예. 어디 가나 예. 정말 뭐 깽단이랑 뭐 붙어 싸워도 조국니까 저는 주말마다 가서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것이 저의 삶에 정말 소망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1: 아이고. 그 후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0: 네.
1: 얼마 있다가 결혼하셨어요? 그.
0: 네, 그렇게 이렇게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네. 어떻게 저희가 어떤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를 네. 볼 때마다 우리 아내의 얼굴이 생각나신다고 해서 네. 소개를 받았습니다.
2: 그때도 깡패 시절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막 살던 시절인데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만나셨어요? 여기서
0: 네, 어디서? 깡패보다 더한 시절이었죠.
1: 저는 뭐 자세히 말씀 못하지만 깡패보다 더했다니까 뭐.
0: 네, 저는 그때 거진 막 총알을 갖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술 마시고 정말 뭐 그냥
1: 그러니까 화약통이네요. 그냥 누가 네. 건들면 터질 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불만 붙이면 터질 준비가 돼 있는
0: 네.
1: 폭탄과 같은
0: 정말 죽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1: 네, 네.
0: 하나님께서 정말 외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1: 예. 그러다가 누가 어디서 소개받으신가? 네. 미국에서?
0: 미국에서 이제 네.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자매를 만나게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1: 네.
0: 그래도 한번 사장님 소리 듣고 죽을까 해서 네. 제가 소개팅으로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selfish한
1: 네, 네.
0: 마음으로 한번 네. 내려왔어요.
1: 네, 네. 근데
0: 소개팅을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 만나서는 이상형이 아니고
1: 네.
0: 굉장히 시골적인 분위기. 노스캐롤라이나. 네. 저는 뉴욕에서 자랐기 네. 때문에
1: 뉴욕 사람들이 저 밑으로 가면 되게 시골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0: 네.
1: 네, 굉장히 시골.
0: 네.
1: 뉴욕에 있는 사람이 버지니아 되게 시골이라고 그러고
0: 네, 엄청 시골.
1: 버지니아 사람들은 저 또 노스캐롤라이나 되게 시골이라고 그러고
0: 그렇죠.
1: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근데 저희 자존감을 건드렸어요. 우리 와이프가
1: 네, 네.
0: 첫 만남에서 네. 이렇게 네. 얘기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시고 선교도 같이 나갈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네. 얘기를 해서
1: 그런 남자를 원한다?
0: 네.
1: 예.
0: 제가 딱 봐서 저 이상형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예. 본조도 못 찾고 올라 예. 담배를 딱 꺼내서 딱 붙이고 예.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래도 소개팅을 받았으니까 그분한테 신뢰를
1: 그렇죠. 이렇게
0: 걸쳐서 예. 끝까지는 그냥 오늘 저녁은 예. 사드리고 간다라고 예.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근데 몇 년생이세요? 해서 저는 68년생인데요
1: 예.
0: 근데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예. 반말로 뭐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 안 만나요.
2: 누나였구나.
1: 아, 연상이셨어요? 아, 네네.
0: 1년
1: 누나인데 네.
0: 6, 7년생인데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 여자가 뉴욕에서 온 나를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두고 봐라. 딱 꼬셔서 내가 너를 그냥 버릴 것이니.
2: 나쁘다.
0: 그래서 그날서부터 2시간 거리에 살았거든요. 네. 매일 일 끝나고 2시간 운전해 와서 전화해서 나오십시오 했는데 정말 한국의 속담처럼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거.
1: 네.
0: 딱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마음을 뺏은 거죠.
0: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작전에 넘어갔는지 네. 정이 들었어요.
2: 아, 버려야 되는데,
0: 네.
1: 사실은.
0: 버려야 되는데.
1: 사실은 10번 찍은 건 저쪽이었는데.
0: 네.
1: 본인이 찍은 줄 알고.
0: 네, 정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1: 네.
0: 제가 한국교회에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1: 오야.
0: 이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네. 차별이 최고 센 것 같아요.
1: 제일 세요.
0: 네.
1: 저는 한국 사람들이 늘 입에 인종차별 하는 게 저는 좀 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0: 사실 예수님 대해서 조금 그래도 배우고 컸는데 그 사랑을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받을까 해서 간 적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네네. 때부터. 근데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딱 물어보거든요. 너 아빠 누구니? 너 이름 누구니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냥 What's your name?
1: 뭐?
0: 이렇게 나를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집안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1: 맞아요.
0: 저는

0: adopted. Oh, 네. My name is Wilson. 이렇게 네. 하면은 어른들이 할 말이 없고 저를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니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근데 저희 장모님과 아내는 기도하는 정말 기도를 네. 열심히 하는 정말 사람
1: 집안이었군요.
0: 제가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도 처음에 저희가 계속 데이트하는 거 알고 장모님이 기도 모임을 먼저 친구들이랑 금식기도 3일 작정기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아줘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1: 그런 마음을 주네
0: 그렇게 해서 말씀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예. 제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장모님이 이렇게 받아주기로 해서 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0: 아주 짧은 시간 1년 안에
1: 아, 1년
0: 안에 예, 저희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1: 네네.
0: 한 6개월 만나고 나니까 네. 또 형이 이제 우리 와이프 오빠가 예.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스테이크를 하나 구워주면서 예. 그러니까 미스터 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동생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흘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배운 것은 해병대에서 형님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네,
1: 네, 네.
0: 결혼할 거야 네 해서 일단은 그날 찍혔습니다
1: 네.
0: 사실은 그때만 해도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결혼한 날까지 우리 와이프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죠. 네. 그래서 결혼하는 날도 결혼식에 30분 늦게 나갔습니다.
2: 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1: 신랑이?
3: 네. 일부러요? 일부러?
0: 네, 제가 아침에 고프 27번 돌고 술을 마시면서
1: 우와.
0: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우와. 마음으로 4시가 지나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친구도 미국 친구니까 네. 그때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안 가도 돼
2: 나쁜 친구 또 만났네 나쁜 친구 또 만났어
0: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그래도 해병대에서 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가자
1: 약속을 지켜야지
0: 30분 늦게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정재훈 목사님의 첫 번째 교회에서 주례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죄송합니다 목사님
2: 야, 우리나라는 야, 애초에 결혼식장 갈 때 같은 차를 타고 신랑 신부 같이 가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평생 그거를 왜 한이 되는 얘기 아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네. 계속 안 하십니까?
0: 저는 와이프한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는데
3: 우리는
0: 자기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내가 죄를 그렇게 지어서 지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처음에
2: 그렇구나.
0: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는 결혼이 더 좋지 않는가 와이프한테 제가 살살 늘 미안한 좋으셨네요. 마음으로
2: 말은 잘하시네
1: 결혼식부터 벌써 이렇게 속을 썩이면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인데 신랑이 30분 동안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3: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1: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3: 아니, 말도 안 된다
2: 그냥 가지 난 안 할래
1: 아 그리고 뭐 손님들도 있을 텐데
0: 그럼요
1: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게 해서 식을 올리고 이제 결혼생활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사시던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술도 그렇죠. 드셨을 테고 흡연도 하셨을 테고 또 생활 패턴이 있을 텐데 네.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그대로고
0: 네.
1: 사모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0: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근데 재밌는 게 노스캐롤라이나는 남자가 가서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골입니다.
1: 재미없는 천국.
0: 네, 정말.
1: 재미없는 천국.
0: 근데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1: 네.
0: 저는 얘기하셨지만 남이 생각하는 거 상관은 안 했어요.
1: 네.
0: 제가 아까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으니까
1: 네.
0: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교회 가서 그냥 뒤에서 장로님 보는 데서 담배 피고요
2: 막 나가셨네요
0: 그리고 집사님들 꼬셔서 술 마시고 학생들까지 저희가 사랑하는 정말 제자가 지금 YMN 박선호 선교사가 있는데 16살 때 만나게 됐는데요 당구 치는 친구를 야 너 맥주 한 잔 할래? 그러니까 형 저 16이에요 그러니까 나 서른이야 괜찮아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저도 성격이 있어서 정말

0: 술 마시고 싸우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정말 성격이 나쁘니까 막 그냥 해병대에서 배운 욕은 다 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장모님이 거기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장모님이 나는 태어나서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처음 듣는다. 그래서 너의 집에 다시 안 온다라고 이렇게 결심까지 하시고
1: 장모님이 계신 데서 막
0: 제가 네 예? 던지고 부시고 뭐 욕하고 하던 사람이었어서 정말 장모님한테 너무 미안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감사하게 장모님이 최고 좋아하는 그렇게 됐지만
1: 해병대에서 욕을 배웠다면 미국 욕일 거 아니에요?
0: 제가 미국 해병대에 있었지만 일본에 와서 선배님 그 추천으로
1: 한국으로 가셨어요?
0: 일사단에서
1: 미국 해병대인데 한국에 주둔할 때 한국 욕을 배우셨구나.
0: 네.
1: 왜냐면 욕이 한국에 훨씬 다양한
2: 맞아.
1: 욕은 한국이 제일 많아요.
0: 제가 그때
1: 미국은 몇 개 없어요.
0: 한국말을 못하니까 선배님이 한국은 가고 싶은데 훈련 나올 때 장교가 분명히 이제 통역병을 찾는데 얼굴 보고 물어볼 거다. 네. 그래서 제 얼굴 보고 장교님이 Are you Korean? 그래서 Yes, of course.
1: 네.
0: 그러니까 Do you speak Korean? Of course.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범으로 저기 훈련을 나오게 됐는데
1: 네.
0: 그 한국에 오니까 포항에서 이제 한국 해병들 사이 뭐 이렇게
1: 예.
0: 정말 똥차 아저씨들 사이에서 정말 정말 처먹었냐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배워서 정말 우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1: 그러니까
0: 우리 와이프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정말 그 고생을
2: 정도면,
0: 했죠.
2: 그 정도면 이혼하시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는 정말 이혼할까 말까 하는 그냥 거짓 소문에 부부가 됐고
1: 예.
0: 했는데 1년이 끝난 때 돼서 저도 힘들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꿈꾸는 그러한 이제 와이프의 상대가 있잖아요.
1: 예.
0: 저는 늘 바라는 거 제가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여자 정말 집에 오면 따뜻한 밥 근데 밥은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는 청소 잘해주는 사람 뭐 저가 부족한 거를 다 해주길 원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 기대가 안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고 해서 1년쯤 돼서 서로 9일 동안 헤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다시 이제 도망가고 그냥 또 막 살면 되니까 하는 곳에서 비행기표 살라고 하는 순간에 딱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의 기도, 교회의 사랑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은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근데 참 뭔가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정말 컴퓨터를 끄고 밤 거진 12시쯤에 차 타고 우리 장모님 집으로 갔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가 몰랐는데 9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1: 남편 위해서.
0: 네. 그래도 9일 지나고 나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날로 이제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거 괜찮으니까 오늘로 끝이겠습니다 했는데 금식 기도 끝나는 순간에 제가 노크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장모님하고 아내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첫 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 장모님하고 아내의 기도의 힘이네요.
0: 네, 정말 감사하죠.
1: 그럼 그 이후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장모님께도 매달리고
0: 뭐 변하는 과정은 있었겠죠.
1: 예, 예.
0: 그렇게
1: 한 번에
0: 하루에는
1: 안 변했겠지만
0: 네. 그래도 그날부터는 뒷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 예.
0: 교회 나가면서
1: 예.
0: 정말 변화가 시작된 것

0: 같습니다.
1: 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5: 얼마 전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인지 우측 기어가 고장이 나서 헛돌았습니다. 오래된 자전거라 수리점에 가면 본체값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어 한 짝에 1,700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구조를 보니 간단해 보여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가 도착하고 나서 막상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안 빠지니까 나중에는 망치로 깰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쉬려고 바닥에 앉았다가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기어 아래쪽에 작은 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나사였습니다. 그거 풀었더니 별로 힘줄 것도 없이 간단하게 쑥 빠졌습니다. 종종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여서 힘들어하다가 어느 한 가지를 해결했더니 줄줄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별것도 아닌 간단한 일인데 대충 일을 시작했다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일을 우선하느냐가 일 해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요단강 건너편에 기름진 땅을 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요단강에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들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들은 무장을 하고 즉시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은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적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최고조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수아가 전쟁 명령을 내려야 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도 마치 활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모닥불에 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아주 차가운 명령을 내리시며 진격을 막으십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진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으면 마음 놓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리고와 불과 3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도 알아낼 정도로 일말의 틈도 보이지 않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

0: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입성 후 첫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전쟁의 준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세상 모든 일들이 함께 풀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요즘 몸무게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셔서 배를 힘껏 집어넣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숫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체중계는 정직합니다. 우리의 집에 그와 같은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아부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정직합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 거울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히 닦고 닦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이 맑아질수록 우리의 민낯이 선명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성경에도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울은 거기까지입니다. 거울은 얼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얼룩을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그 거울을 손에 들고 그리고 그 거울로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손에 쥐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으나 바울은 동족의 열심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침에 담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달리기의 결승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승선은 달리기가 끝나는 지점이며 동시에 이 달리기의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달려온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켜온 목적지이시며 동시에 율법의 정죄가 완전히 끝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슨 일을 할까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대체로 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해야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100% 완전 무결한 의의입니다. 만약 한 가지 잘못이라도 있다면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의 계명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거룩의 깊이와 높이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비추어 나를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율법이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방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커튼을 걷는 순간, 햇살이 창문을 통하여 비추는 순간 방 안에 가득 먼지가 보입니다. 그 먼지는 빛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빛은 다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를 비추는 그 순간 우린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은혜의 문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 그 세 가지를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함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에서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 초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시절 존 웨슬리는 규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규칙주의자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규칙적이었던지 사람들은 그를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규칙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조지아로 선교를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영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는 배 안에서 그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러 갔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회심시켜 줄 것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 한 작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존 웨슬리의 회심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가 실패한 것은 규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가장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칙이 그를 데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절벽 앞이었습니다. 그는 그 절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율법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손가락을 들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벌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마땅한 죄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저주와 형벌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으며 감옥에 투옥되었고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총독의 마당에서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였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본래 그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본래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도, 그가 뉘우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그의 형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우리 자신입니다. 골고다 가운데 십자가, 그 자리는 본래 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셨다 하는 말씀은 옮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어깨에 있던 것을 그분의 어깨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이십니다.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갚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날린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장 한번 잘못 찍어주었다가 집이 넘어간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도망간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고 남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남아서 다 갚으셨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신자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주님을 통하여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신자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폐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오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히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공의롭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점도 흠도 하자도 결함도 없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전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바울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산처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이든 경건이든 재물이든 명예이든, 그러나 그곳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두려워 떨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용하여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회심 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질 것입니다. 회심 전에 싫어하던 것을 이제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

0: 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은 더 이상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거울을 건강검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며칠 뒤에 검사지가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종이 한 장에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혈당은 어떻고 혈압은 어떻고 간 수치는 어떻고 그중 몇 개 빨간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 재검 요망.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지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혈압이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오가는 길마다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결과지는 더할 수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결과지는 치료가 아닙니다. 율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수치를 오차 없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다. 광야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구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한 주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0: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아이큐가 중요한 시대에서 EQ의 시대가 되고 이제는 AQ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변화지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달라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 과거의 경험에만 기대기보다 조금 낯설어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도 필요한데 자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그런 용기를 오늘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오늘, 꿈을 펼친다는 이 표현만큼 딱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물론 어떤 시기에 따라서 꿈의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10대이신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또 60대, 70대, 80대, 90대도 계시겠죠. 정말 최장수 분이 누구실지 가끔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때에 따라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오늘도 허락해 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용기 내어서 CCN 캠프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쓸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축복하는 그런 찬양들을 듣고 싶은데 프롬갓의 당신 걸음마다, 그 다음에 골든 슈즈, 그 발에 황금 신발을 신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어봤는데 런런런 너무 신나서 이렇게 황금 슈즈를 신고 춤추는 여러분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신나게 춤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곳곳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뉴스를 우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또 너무나 또 큰 자연재해, 또 환경과 관련한 또 아픔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기다리며 지금 여전히 우리는 무사 생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네팔에 정말 그 많은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잘 빨리 복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기분도 조금은 축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조세핀 님께서 조수아 씨의 성령이 오셨네를 남겨주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 찬양이 신청곡으로 8183님 벌써 9월이네요. 보고 싶은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라고 하셨어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릅니다. 거기 있었다. 또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디사이플스의 찬양 빗소리도 없고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매우 조용한 밤 CCN 캠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해주셨네요.

비사이플스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해드렸고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조수와 성령이 오셨네. 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이 요즘 워낙 또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푸른 동사님도 그러셨나 봐요. 오랜만에 듣네요. 아, 그런데 딸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열이 나서 이상해서 거울을 봤더니 두드러기가 심해서 중단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니 조금 가라앉았다고 운동 중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네요. 걱정했는데 아, 그렇군요. 체온 상승과 함께 얼굴에서 이렇게 약간 그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다. 그 요즘에 또 워낙 러닝 열풍이 불다 보니까 운동도 또 새롭게 건강 생각하시면서 아마 9월 첫날이라 뭔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좋은데 또 이런 혹시라도 부작용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희님께서는 그 지난번에 영화로 신의학단 상영이 됐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보시고 OST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또 이런 기독교 영화가 100만이 넘는 관객수를 기록한다는 거 너무 또 뜻깊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사연 주셨는데 넷플릭스에 지금 OTT에 올라왔군요. 그래서 다 보고 왔다고 다시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좋은 영화는 뭐 세네 번 보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음악은 뭐 계속 계속 듣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시 듣게 하면서 더 깊어지는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림자님께서

드리기를 비롯해서 요즘에 저도 주변에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으시는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위로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이디 8529님께서 오랜만에 퇴근의 동반자 인사드려요. 출근할 때 들으면 마음 차분해지고 너무 좋은데 오늘은 또 퇴근의 동반자로 고맙습니다. 정승아님 여호와의 유월절 또 여정 신청하신 주님의 공주님 어서 오세요. 2598님께서는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이 가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혈우병 여인의 마음으로 삶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0051님 정은의 너에게 또 브라운워십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는 성희님 신청곡이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는 5297님 비롯해서 천년이 두번 지나도 예수랑지기님 굉장히 많은 오늘 제가 신청곡 용기를 내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신청곡을 보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님도 교구 식구 한 분이 너무 이른 나이에 주님 품으로 떠나셔서 남겨진 가족 보니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찬송이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위로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정은의 너에게 먼저 전해드리고요.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여라도 찬양 준비해 보고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릴게요.

지현과 구현화가 부른 위로하여라, 또 소리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도 함께 하셨고요. 정은의 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 1부 끝곡은 해외 CCM으로 한 곡 준비했어요. 매트 레드먼의 Unbroken Phrase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릴게요. 위로하여라 이 곡 생각났는데 주니비님 우리 통한 거였죠. 여름 성경학교 주제송도 신청곡으로 써주신 러달키님, 펠리스님 12시까지 매일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름을 또 불러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비가일님은 얼른 잠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4시에 일어나서 내일 새벽 5시 순장반 교육이 있는데 오히려 잠 못 들고 지금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신청곡은 제가 2부에 준비하고 있는데. 자, 보내주신 신청곡이 굉장히 많아서 2부로 넘겨두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0: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0: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총회 창립 제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승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이라며 교단 소속 모든 직분자가 연합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시상식에선 장로회 신학대 설립 당시 기본 재산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의 땅 30만 평을 기증한 고 신용우 장로를 비롯해 총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총회장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111회 총회에서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수급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은퇴사역 목사제도 신설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는 65세부터 80세까지의 은퇴 목회자가 노예의 관리와 파송을 거쳐 필요한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교단 재정 자립과 미래 선교 토대 마련을 위한 서대문 교육원 부지 개발 사업 계획도 구체화됩니다. 약 1130평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6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교단 재정 재순환 구조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장총회는 이 밖에도 AI 목회윤리 기준 마련과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대응, 기후위기 극복 방안 등도 총회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장로교총회 설립 114주년을 맞아 코람데오 부흥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한장총은 오늘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코람데오 부흥협의회는 한국 장로교의 영적 회복과 연합을 위한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회복적 정의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교육현장의 갈등과 사법화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학교폭력 기록의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이 자녀의 미래를 건 맞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학폭 전문 로펌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가 교육과 조정보다 법적 다툼이 우선되는 사법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벌주의의 반대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을 중심에 둔 회복적 정의라며 학교 분쟁 해결센터 설치 등 점진적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기운실 교사 모임, 한국 기독교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운동은 오는 12월 1일까지 격주로 8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제처가 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교계 생명보호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오늘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낙태 관련 법률과 안전관리 체계부터 먼저 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와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선물 받으셨다는 여러분들의 그 인증 문자가 많이 도착했어요. 곰취차 이게 참 구수하고 맛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네, 영육구원님, 연탄주주님 잘 받으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닭갈비도 잘 도착했나요? 원성남님은 도착했다고 인증해 주셨는데 선물이 잘 도착하면은 이렇게 잘 받았다고 해 주시면 저희 너무 좋아요. 제주까지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했어요 하시며 특히 아들 시험 보는데 힘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아들 예준 힘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사연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자녀들 특히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는 대학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었던 모든 과정들 귀한 열매로 다시금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는 사연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나형의 여정으로 주님의 공주님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함께 할게요. 브라운워십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성희님 신청곡 이어가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저는 들려주세요. 1773님께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셨어요. 김승희 조주영의 음성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는 스티븐님께서 9월의 첫날 찬양에 힘이 넘치는 CCN 캠프가 은혜롭습니다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나무인의 쉼 신청하신 신혜숙님 비롯해서 또 2부에서도 출석 체크해 주신 최여사님 감사드려요. 2부에서 뵈요 하시며 창수님도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나팔소리 등등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워십의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도 한나영의 여정도 이렇게 가을밤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신청곡, 선곡이 이렇게 릴레이로 쭉 전해졌는데 러브레터를 듣는 중에 러브레터님이 오셨어요. 9월의 첫날밤 비가 그치고 지구는 식고 본격적인 가을이라 성경 통독하다가 이제 출석합니다 하셔서 찬양을 전해드리는데 이 이름으로 또 바로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5297님께서는 드디어 2학기 시작 퇴근 후 강의도 듣고 성경 낭독 녹음을 한 후에 산책 1시간 정도 운동하고 갓난애기도 기저귀 차고 어린이집 가는 바쁜 요즘 시대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은영님의 CCN 캠프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1058님께서는 9월과 함께 가을의 문턱이 활짝 열렸는데 아침 일찍 7시에 미국으로 출장 가는 딸 공항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또 건강검진 결과 재검 통보까지 받아서 이렇게 안 좋은데 불구하고 45일이나 걸리는 출장이라 많이 걱정이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티라고 말해주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었어요. 조금 전 미국 공항에 도착했다고 톡이 오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장한 우리 딸 훌륭한 연구원이 될 거라 믿으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어서 이 곡과 함께 자녀를 위해서 아까 기도 제목 나눠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잖아요. 조찬미가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에도 신청곡 써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두 곡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찬미 요괴배 새 노래. 마커스 워십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참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또 미리암님께서 군에 있는 아들 1호가 말벌했어요.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다행히 잘 치료받았어요. GOP에서 근무하다 보니 새벽 소등과 철책 근무 등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아들이 먼저 다시 주일 성수 잘 해볼게 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군 장병들 전방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장병들 늘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4913님도 자녀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위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 면접 중인 아들 재우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남겨주셨어요. 자, 금주 엄마님께서는 23년 된 풋풋했던 병원 2년차 간호사 동기 모임이 있는데 10명 정도 되는데 3개월마다 만나는 모임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뿌듯합니다.

합니다 하셨어요. 자, 누군가를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스캇 웨슬리 브라운의 He Will Carry You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앞에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텍쥐 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치 본능처럼 품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는 기다림에 인내 없이 때를 쓰기도 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표현하지 못할 뿐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 다시 또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붙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기다림의 끝 만남이 있고 또 기다림의 기쁨이 있는 9월이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9월을 기다렸고 선선함을 기다렸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길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기다리고 또 내 소원이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기다림의 끝이 있고 기다림의 기쁨이 있는 9월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앨범에서 기다림 속에 꽃 피운 사랑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아, 전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긍휼하심님께서 신청하신 곡 지선이 부릅니다. 충만.

더불어 함께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는 이 곡은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이 새벽부터 기다렸죠. 아 그렇게 일찍요? 그렇게 일찍 기다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성희님 요즘 필사하면서 느낀 점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고 나서

신약을 필사 중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오? 이 장면이 여기에 있었네.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반복할수록 와 닿는 깊이와 또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매번 또 매일 접해야 하나 봅니다.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신청하신 곡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촉촉히 내리고 있는 가을비처럼 우리네 삶과 또 믿음 속에 행복과 감사할 일들 가득한 9월이 되길 기도하면서 신청합니다 하신 바람내음님의 신청곡 한이가 부른 행복이었고요. 지금 들으신 곡 이번 주는 오늘부터 충전의 시간 가지려고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거든요. 말씀과 찬양 충전으로 에너지 채울게요. 네, 스모프님과 함께 한웅재 목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들었습니다. 여기 베트남은 독립기념일이라 내일까지 휴무입니다. 오랜만에 평안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멀리서도 찾아오셔서 예, 더 반갑습니다. 춘발님 계시고요. 살랑살랑님 내일부터 출근이시군요. 그래서 오늘 당양노와 함께해서 좋습니다. 편안하게 이 시간 그리고 충전의 시간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조은영 매일 주와 함께 신청하신 곡 들을까요? 살랑살랑님을 응원하며 선희가 함께 부르는 매일 주와 함께

가 부른 매일 주와 함께 김명선 내 하나님은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비가 와서 텃밭에 잡초도 부추도 잘 자랐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잡초 뽑아봅니다. 1172번님 이렇게 좀 신나는 곡도 들으면 뽑으실 때 속력

감사한 하루님, 이 아이디처럼 오늘 결과를 듣고 감사한 하루로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김석준 고백 신청해도 될까요? 하신 7682번님 준비했습니다. 민경대가 부르는 고백.

힘들었던 2018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이 평안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 세 가지를 약속드렸고요. 8년 동안 그 약속 지키며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하고 또 귀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기대합니다. 아멘. 5297번님과 함께 오 주님 내가 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 예수님 이 곡 맞죠? 곽재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블루 딱따구리님께서 9월이 이렇게 와있네요. 밀어내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자연의 섭리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왠지 올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요. 9월이 더 반갑고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되는 것 같죠. 1부 끝곡 예수 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하게 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이 곡은 봄에 들으면 봄에 또 어울리고요. 여름에 들어도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가을에 들으니까 또 가을에 잘 맞네요. 홍승관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신영균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에베네셀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수일아님 구월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숙제는 기도.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보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보내세요. 아멘. 민들레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9월 첫날 뭐 새로운 다짐은 없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감사히 듣고 있어요. 이걸 꼭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나는 게 살아내는 게 또 우리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민들레님의 9월을 응원합니다. 마미님 이제 대학생들도 개강을 했어요. 조금 아이들이 학교로 가면은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로 보내시고요. 현아 임마음님께서 따라 부르다가 집중이 안 돼서 일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칭찬같이 들리죠? 0953번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전선아 그 이름 부를 때 때론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름 기도하며 부르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봅니다. 아멘.

아멘. 찬사나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부를 때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스티브님의 신청곡 워시플로잉 앨범에 있는 곡 채움입니다.

태음 워시플로잉 앨범에서 들었고요. 6067번님 지금 카페에서 찬양 들으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 이쁜 며느리 오늘 생일입니다. 이젠 엄마가 돼서 이달에 예쁜 손녀까지 안겨줄 이쁜 진선이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쁜 하루로 보내렴. 우린 목요일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이쁜 진선이에게 야곱의 축복 들려주고 싶어요. 축복하고 사랑한다 하셨어요.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글 안에 보내주신 글 안에 이쁘다는 말이 몇 번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만큼 예뻐하시고 사랑하는 진선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예쁜 따님의 엄마가 되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요일에 두 분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축복의 곡 전합니다. 야곱의 축복 소리엘이 불러요.

범사의 감사님께서 육아 휴직 끝내고 출근한 딸 응원하며 신청합니다 하신 거 함께 응원하며 감사 위에 감사 지선 고정민 민호기가 함께한 곡 들었고요. 장지영님도 야곱의 축복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는데 아니 이런 일도 있는데요. 지갑을 주우셨대요. 주인이 고맙다고 차 한잔 합시다 해서 차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날 또 한잔 합시다 또 만납시다 이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쭐을 내줬죠. 주님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아니 지갑을 일부러 흘린 거 아닐까요? 이래서 요즘에는 뭐 얘기를 걸어봤자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려서 좋은 사람이 그거를 주어서 이제 전해주면은 아유 고마우니까 차 한잔 해요 하면서 이제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포교를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주변에도 좀 알려야겠어. 이런 거 조심하라고. 아, 정말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미아님, 산책 중에 출첵하네요 하셨어요. 비 내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멜리사님께서 탁탁 창문을 치는 빗소리와 음악 들으면서 신재웅 목사님의 그냥 살면 된다 읽고 있다가 믿음과 삶 신청해 봅니다. 자, 그럼 빗소리와 함께

마커스 워신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예소랑지기님, 8월 교회 사역자들에게 열심히 초대를 했거든요. 9명이 초대에 응해줘서 2등을 했습니다. 어? 이 등수는 어떻게 매겨지는 거죠? 어쨌든 몇몇은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의 사연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고 방송의 동역자가 될게요. 축복의 찬양 들려주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어, 모든 곡이 다 추천인데. 그나저나 예수랑지기님, 어이, 감사해서 어째요.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귀한 말씀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예, 동참하길 원합니다. 뭘 알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을 알기에 그 번거로움을 알기에 예수랑 지기님께 더 감사하게 돼요. 축복이 할미님께서 새 하루 세 달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넘치길 항상 은혜의 찬양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819번 쓰시는 뿡뿡이의 꿈님, 재활용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도 하고 손발을 허리를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까 하루 12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제 정형외과에서 신경주사를 허리에 맞았는데 후유증으로 지금 거의 강제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덕분에 온전히 당향로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3819번님의 허리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강찬이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오늘부터 근무 시간이 1시간 줄어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라고. 아유, 잘 됐어요. 나의 하나님 신청하신 곡을 드림트리님과 함께 오늘은 임정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꽁여사님, 우리 모두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은혜의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리지님이 대전, 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 대만에 계시거든요. 근데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거기는 8시까지 출근 등교라서 보통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등교와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아침 6시 40분에 아랫집에서 올라온 겁니다. 왜 이렇게 아침 6시부터 쿵쿵거리냐 이러면서. 아니, 우리는요, 그 시간엔 다 자고 있고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했더니, 어? 그래요? 미안해요. 그럼 이 집이 아니라 옆집인가 봅니다. 이러면서 갔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더 답답하실 것 같다. 언어 소통이 안 돼서 더 좀 속상하신 게 있을 텐데요. 이 일도 지혜롭게 잘 되길 바라고, 예, 뭐 아랫집에서 알고 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일로 얘기하는 일은 없겠죠. 멋진 여자님도 함께 하셨고, 또 마음의 앞 환자님, 무거운 마음으로 시편 묵상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하셨어요. 8751번 님이 신청하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대환, 조수진이 부릅니다. 네팔에서 실종된 한국인들 속히 찾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베이커 양이 작사하고 팔모 박사가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병이 들어 요양지로 떠난 동생이 사망하게 됐다는 비보를 들은 베이커 양은 상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이커 양에게 유명한 복음 찬송가 작가 팔모가 주일학교 군과 공부에 사용될 찬송시 하나를 작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이커 양은 폭풍우를 잔잔케 하심이란 주제가 붙은 주일학교 공과 책과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극적인 배 위에서의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평온케 하셨는가라는 내용의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바로 이 찬송이 찬송가 371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복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대한 물살이 마을과 도시를 휩쓸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강진과 가뭄, 홍수와 폭염, 산불과 빙하의 붕괴까지 이제 지구 곳곳이 재난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편리함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연을 마음껏 사용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비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 지구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으며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의 생명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재난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며 실종된 이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무너진 마을과 도시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삶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편리함보다 다음 세대의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갖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 위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0: 9월 2일 수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윤희진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야 나는 알았네. 브라운 월십이 전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콰데스의 찬양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입니다. 성우 손정학 원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8편.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0: 이 백성에게 밥을 줄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통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1: 성경 낭독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최은희 부르는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어서 윤상은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개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예수 믿으면 정말 변합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형교회에서 4년 동안 새가족 담당 목사로 섬기며 매년 평균 500여 명의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찾아오신 새가족마다 놀라운 사연과 간증을 듣곤 합니다. 40년 전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70대 남성. 임종 직전 당신 예수 믿으면 좋겠어 아내 유언 듣고 온 남편. 방황하는 아들을 위한 평생의 어머니 기도를 잊지 못해 나온 여성 등 하나님은 참 다양한 동기 방법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모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상적인 세 가족은 70대 여성으로 교회 복도에서 뵐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제게 늘 건네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였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때 제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변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병원 갈수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도 행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왜 내가 이제서야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행복 전달자라고 말입니다. 그 성도님을 만나면 저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 성도처럼 나를 믿고 뭐가 변했니? 뭐가 행복하니? 라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한번 시간을 내어 펜을 들어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전달자 성도님처럼 줄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하나라도 말할 수 없다면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누리고 누려야 할 넘치는 변화, 또 그로 인해 일상의 행복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남성처럼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나타난 놀라운 변화 행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뛰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극도의 흥분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니라. 아멘. 그는 첫째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선천적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할수 있는 최선이라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걷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빌어먹고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줄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듣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실한 신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앉아있던 자가 걷는 자, 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를 넘어 놀라운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목사님, 이 사건 혹시 그때만 가능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면 반드시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2장,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에 그는 일어나 자신의 소지품을 들고 돌아갈 때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도 계신다면 지금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앉아있던 자가 걷고 뛰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생명으로 좌절한 자가 용기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구걸하는 인생 소경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즉각적 변화를 경험하는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0: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흑인 노예상으로 무자비하게 노예들을 실어 나르던 선장 존 뉴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 남은 삶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전력하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비롯하여 찬양 작사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도시 고린도 항구에 교회가 세워지는 변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의 종 바울이 되는 변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주하던 종 오네 시모의 변화, 남편을 6명 두고도 도무지 만족 못하던 수가성 여인의 변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선교사의 머리에 돌을 던졌던 깡패 이기풍을 한국 최초의 목사 제주도 선교사로 만드시는 변화, 온 성도 앞에서 남의 돈을 가로챘던 죄악을 회개하게 만드는 성령의 변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탄식했던 딸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선포의 변화,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던 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변화, 죄와 쾌락의 중독에 빠져있던 형제의 변화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의 변화, 하나님이 없다 말하던 자가 목사가 되는 변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삶의 행복을 주시는 주님, 의심하지 말고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프롬 가시브루는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무엔의 찬양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초롬이 부르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어제 총회 창립 제11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승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이라며 교단 소속 모든 직분자가 연합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시상식에선 장로회 신학대 설립 당시 기본 재산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의 땅 30만 평을 기증한 고 신영우 장로를 비롯해 총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총회장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111회 총회에서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수급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은퇴 사형 목사 제도 신설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는 65세부터 80세까지의 은퇴 목회자가 노예의 관리와 파송을 거쳐 필요한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교단 재정 자립과 미래 선교 토대 마련을 위한 서대문 교육원 부지개발 사업 계획도 구체화됩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장로교총회 설립 114주년을 맞아 코람데오 부흥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코람데오 부흥협의회는 한국장로교의 영적 회복과 연합을 위한 사역

0: 계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회복적 정의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교육 현장의 갈등과 사법화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학교폭력 기록의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이 자녀의 미래를 건 맞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학폭 전문 로펌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가 교육과 조정보다 법적 다툼이 우선되는 사법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벌주의의 반대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을 중심에 둔 회복적 정의라며 학교 분쟁 해결센터 설치 등 점진적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오는 12월 1일까지 격주로 8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앞에 CBS 라디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모든 삶에 조금 깊이가 더해지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뭘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뭘까? 가만히 깊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알 수 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한때 광화문 광장에 걸려 있었던 이 식구가 한국 사람 대부분 읽어본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잎이라는 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식구 말이죠. 풀꽃은요, 장미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덩굴에 막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발에 밟힌듯 조그마한 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작은 꽃잎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색깔이 그리고 그 모양이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풀꽃

꽃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어머나 진짜 예쁘네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지나가 버릴 것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많은 뜻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돼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군인 시절에 정부 반하는 단체, 반정부 단체에 가담했다 그렇게 의혹을 받아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그를 향하여 총성이 울리기를 묶인 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기적같이 황제 니콜라이 1세의 감형 칙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납니다. 그때 그는 살게 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형 집행은 받지 않았지만 감형되었기에 그는 한 감옥에서 4년의 세월을 보내고 노역의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살이를 하는 동안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간들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자로 들어왔고요, 어떤 자는 강도로, 어떤 자는 정치범으로 그 수많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눈여겨 살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하자면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다음 그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소설로 인하여 그는 말하자면 탁월한 소설가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수형 생활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인간의 부조리함, 이성의 비합리성,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그의 소설 속에 그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내게 되었다 합니다. 말하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중요한 두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제 가라 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이제 라는 말입니다. 한국말 번역에 이제 가라라고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나 궁금해 열어봤더니 똑같이 이제 아타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어떤 신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는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 신의 어떤 선택한 순간, 그 시간에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신호로 보여줄 때, 시그널로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가라. 여러분 혹시 이제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쓰시나요? 아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할 때 쓰시지는 않나요? 맞아요. 이제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3장 9절에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제가 누구기에 애굽 왕 앞에 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가면 당신이 누군데, 아니 하나님은 누군데 라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혀도 뻣뻣합니다. 혀도 둔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듣다가 뭐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해. 그런 얘기 그만하고 가라고 그러면 가봐 라는 순종하라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핑계거리를 계속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을 따라 한번 가봐. 그래서 핑계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보면 순종을 원하시니 결국은 우리에게 가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많이 살펴본다면 핑계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사명 아니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왜 계십니까? 사명 아니라면 제가 왜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사명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그 가정을 왜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사명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조차 옮기고 싶어하지 않는 일터에 또 꾸역꾸역 가는 겁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능력은 끝도 없는 하나님. 뱀이 지팡이 되게, 손에 나병, 그리고 날강에 피,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전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주셨다. 품 안에 넣으면 나병이 걸렸다가 품 안에서 빼고 나면 나병이 제살로 되돌아오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 물을 떠왔는데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었다.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셨다. 사명 감당하다. 그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을 누리고 살도록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사명이에요? 건져내는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건져내야 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구덩이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건져내야 합니다. 건져내는 사명. 아내를 건져내고 남편을 건져내고 자식을 건져내고 부모님을 건져내는 그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라고 능력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을 못한다면 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할 이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도 없고 이유 없는 무덤 없지 않겠습니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저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못하는 게 아닐 거라고. 왜요? 왕궁에서 수사학을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뭐였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유는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전에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한 번도 써볼 일이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서 옛날 왕궁에 그 탁월한 수사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으니, 40년 동안 안 썼으니 뻣뻣해졌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죠. 더더욱이 다시 바로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왜 없겠었습니까? 당연히 언제인가 그 왕궁을 떠났던, 사실은 데려온 양자에 불과한 그 마침내 애굽을 배신하다니, 그런 사람이 다시 왕 앞에 나타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유가 되죠. 충분히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용맹하게 나섰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비난받으며 쫓겨났던 그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그것, 마음에 절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다?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근데요, 이 이유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만 들여다봅니다. 나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 40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애굽 왕 앞에 서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나를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배척받았던 그 백성, 내 동족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기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자기를 봐서는 절대로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이유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 내가 입과 귀와 눈을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지 않았어? 내가 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너 빨리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지팡이 들고 이적을 좀 행해봐. 그러면 그 백성들이 벌써 따라오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요, 나를 보는 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많은 철학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어를 나에게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만일 계속해서 자기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기 들여다본 자기 주목의 결과는 뭐냐면, 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저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 내가 정말 부족하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진짜 겸손이라 그럽니다. 능력의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형인 아론에게 모세라는 동생이 하나님 같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면서 형이 하나님 같구나, 하나님 같구나. 전 집안의 막내입니다. 막내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 누님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두 번째 누님인데 6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내가 황 목사 기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찾아가려니까 형태가 오는 게 어려워. 집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돼. 기도를 하는데 전화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누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근데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눴잖아요.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나를 쳐다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삶 속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외쳐 말합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를 군사들 오라고. 그러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엄청 많이 모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두렵다면 돌려보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아. 그럼 마침내 물가로 데려가셨다가 몇 명만 남겼다고요? 300명.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많은 군사들이 모인 게 기드온에게 용기가 됐을까요? 남은 300명이 용기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 군사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으니까 기도원 마음이 아마도 두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이 있었을 때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지 못하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야, 너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저기 미디안 적진으로 한번 가봐.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그 미디안 군사 하나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가 막 우리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그 옆에 듣던, 꿈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한술 더 뜹니다. 야,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이야기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 이야기를 듣다가 기드온 안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마침내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의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잡고 봐야 된다. 하나님 보면요, 보리떡 한 개로 미디안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과 항아리와 함성으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조금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데서 멈추어 우리 상황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는 눈은 감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활짝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세상 향락, 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술집 다니고 또 이성 좋아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는 육체는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가부는 외롭게 살아요. 외롭게 산데 소망이 땅에는 없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소망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에 우리 인생은 뭐냐?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프고 쉬지 못하도록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하는 소망 속에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지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재능을 연마하여 그 분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전문 기술자가 되고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예능에서도 많은 대상을 받고 등 성공하였으라. 그런데 남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늙어서 한 말입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수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눈으로 본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반대야. 못 해본 것 투정이야. 해볼래야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니까 회개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이런 전도서 때문에. 전도서만 아니면 그 말을 하는 신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전도서에 이런 반성하는 후회하는 이런 기록,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우상숭배 딱 했죠. 처비하자고 그래서 같이 했는데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솔로몬을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둘로 딱 찢어가지고 열 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어버리고 두 지파만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선자로부터 탁 멸시를 받았어요. 선자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팍 주저앉았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나는 이 부귀영화가 영원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죄로 인해 한 번에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는 열두 지파에서요 열 지파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쪽 유다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너로 인하여는 네 아들한테 그 지파도 죽이 싫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너희 아들에게 유다 지파라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주저앉고 무너질 텐데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망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솔로몬과 같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이 길을 가시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는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부모나 배우자, 남편한테 소망을 두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소망을 두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망 많이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믿고 부모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많은 실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행복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책임을 져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실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복이 없어서 이제 자녀만 믿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이를 악물고 자녀를 위해서 굳은 일을 다하며 키웠는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더 큰 실망과 고통과 좌절을 주어 지옥과 같은 마음을 줍니다. 이러한 아픔을 당하니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실망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낙심만 남았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산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목표를, 소망의 목표를 바꿔야 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살 길이 생깁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았는데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이걸 깨달은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이제 살 길이 생겼습니다 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찬 가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랬어요. 혼자 사시니까 애롭잖아요. 어디다 소망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온 세상 물로 심판할 때 그의 가족은 다 구원.

생지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전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평생 그는 죽음에 쫓겼어요. 그런데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눈,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됐습니다. 가난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 주면서 먹고 살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길이 생긴 거예요. 성도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고와 실망을 하게 하신 것은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수고와 슬픔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한테 너 이거 기록해? 근데 이게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7장을 봤죠. 7장에서 들림 사건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들림 받은 사람들이 딱 가서 지금 이 말씀 4절 말씀이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천국에 탁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처럼 실망, 좌절, 낙심, 눈물, 고통, 괴로움, 질병, 죽음, 늙음, 고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이제 종이 아니라 해방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고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종은 묶여있지만 자녀들은 자유하잖아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우린 부활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는 권세요. 왕자, 공주는 무슨 특별한 직책이 없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왕자, 공주에 비하면 밑에요. 권세가. 그 다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고 증언해 주신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 일은 성경 구절 몰라요. 몰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시여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셨으면 첫째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림자라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둘째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감사를 배우세요. 이제 예, 당신은 암입니다. 3일밖에 못 삽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제 3일 후에는 이 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내 영혼을 꼭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난도 감사하래. 하나님 내게 가난 주신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는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게 날 사는 것은 가부가 애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나도 이 가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넷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세상의 소망은 잊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소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떠나 참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세상 철학은 사람을 속에서 미치게 하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허무함을 줍니다. 미련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을 버리십시오. 이런 것은 성도님의 마음에 실망만 주고 고통과 애로움과 허무함만 줍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0: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믿으십시오.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시오.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십시오. 앞으로 남은 생은 편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예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결코 나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분별했고 수고했고 인내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던 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던 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었던 그 시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설렘을 조금씩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예배는 익숙한 일상이 되고 말씀은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믿었던 그 자리로, 처음 눈물 흘렸던 그 자리로,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말입니다. 8월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처음처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결심보다 돌아오려는 작은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한 문장의 기도가 우리 안에 식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따뜻하게 살려내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끝부분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연필 심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우개가. 새 문장을 쓰고 잘못 쓴 문장을 고치는 도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틀리지 않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쳐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을 펼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고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새롭게 써 가는지 더 오래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9월의 둘째 날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세 곡. 청주 율봉공원 주변 산책하면서 찬양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합니다. 루치아노님, 새싹 달고 오셨네요. 무무님, 모두들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새싹을 달고 계신 걸로 봐서 참여는 처음이신 청취자시네요. 고은하님, 무더웠던 여름은 먼 여행을 떠나고 기다리던 가을이 배달됐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 소리도 들리고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소리로 가득한 초가을의 아침인데요. 지난 여름 동안에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더위를 토해내는 소리 같이 들렸는데 지금은 새 계절, 새 시간, 이 가을을 끌어당기는 노랫소리 같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김숙희님께서 우리 찬송 369장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 곡 준비하는 사이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듣겠습니다.

김숙희님께 들려드린 신청곡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비 온 뒤 상쾌한 아침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백합님, 헬스장 가셨어요. 도담맘님,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니 켈리님도 저도 두어 달 걷기 쉬고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건강을 챙깁시다. 예, 늘 부지런히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루를 일구어 가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제가 좋은 거 한 가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혹은 이른 아침 잠은 깼는데 마음이 복잡다단한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예, 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석 달에 걸쳐서 이제 시편 전편을 낭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목이 좀 깁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뭐 제 개인 채널은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제 개인 유튜브, 뭐 그런 거였더라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CBS에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이제 부담감 없이 하루 10분씩 매일 40일 조금씩 매일 하는 시편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 애청자분들은 제 목소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들어보시고요. 평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된 제가 석 달 동안 녹음하면서 어땠나 또 이런 소감 같은 것도 제가 찬찬히 여러분과 나눌게요. More about Jesus, 예수 더하기 원하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빗댔습니다. 성전과 궁궐을 짓던 최고급 나무, 위풍당당한 자태는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아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시대 유대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과 로마의 위세 앞에서 스스로를 참새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자풀이 큰 나무로 불린 건 키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작은 참새들이 마음 놓고 깃들 수 있는 넉넉함과 품어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혹은 큰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작고 힘없는 이들을 많이 품어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 지친 이들이 쉬어갈 그늘이 되어 주겠죠. 작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작아서 큰 나무.

방학 동안 쉬었던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겠죠? 4379님 신청하신 원더풀 피스 내영훈의 그 귀 깊은 데서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서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바람이 분다 피러님 이 곡을 들으니까 신의악단 영화가 생각나요. 프리지아님도 영화 신의악단에서 박시우 씨가 부른 찬양 돌아오는 주일에 부를 찬양인데 너무 좋다고 그쵸.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잠깐 공지해드린 그 시편 통독 콘텐츠 제목을 많이 부르시는데 예, 제목이 길다 보니까 제가 개별 답장을 드리다가 이제 일일이 다 결국엔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입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제가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레인보우 상단 공지 부분에도 조금 이따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거의 7년을 타고 다니는 152번 버스에서 방송을 듣다니 반가워서 참여합니다. 정보석님이신데요. 예, 흔한 성함이 아닌데 탤런트 정보석님은 아니시죠? 예, 정보석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켈틱 워십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쁜 것 말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불러요. 슬픈 거 말고 행복한 것에 대해 불러요.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불러요. 충분한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불러요. 희망과 위로의 노래 핑크 마티니 스플렌더 인 더 그래스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0: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 일부를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에게 2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폭풍이 거세고요.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혁신연구원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에서 자세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예,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5: 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6: 네. 지난 일요일에 청와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포함해가지고 6개 부처 장관 교체하는 2기 내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포함이 안 되면서 유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일부에서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하고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김 실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5: 예.
6: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김 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갑자기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7: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6: 일요일에 개각 발표가 나고 그 다음 날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 다음에 어제 수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 예.
6: 그 청와대 실장이 3명이

0: 있거든요. 3실장이라고 하는데 실장이 교체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1: 예.
0: 포인트는 개각 발표 때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다. 여기 있고요. 그럼 왜 그만뒀느냐? 그 김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언론사랑 통화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오래전부터 본인이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만두겠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받지 않다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만뒀냐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버리지 ETF나 부동산 책임론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그리고 앞으로는 기조가 분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청와대가 지금 용해인 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데 일단 기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직 유지하고 장관직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장관 지명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인사청문회까지 봅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1: 뭐 물러나라, 낙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시죠. 인사청문회에서 지켜보시죠. 이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예.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그리고 용해인 장관 얘기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중폭의 내각 개각 여기서 특히 경제부처 수장들이 바뀌었는데 정작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실장이 유임하면서 야당 비판이 좀 거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물러난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김이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모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고 내각의
1: 예.
2: 구성원도 아니고 어떤 뭐 그런 자리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가 주도하는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고 지금 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직연으로 얽혀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김용범 실장하고.
1: 예.
2: 이제 김용범 실장이 원래 부처에 있을 때 이제 이 부하직원 비슷하게 이제 뭐 부하직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럼 여전히 이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작 그 컨트롤 타워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 어떤 진원지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
1: 예.
2: 그러니까 문제다라는 여론이 상당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용범 실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2: 관료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의 전문성
1: 예.
2: 그리고 이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화살을 맞아야 될 땐 또 맞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모 입장에서는
1: 예.
2: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의 표명을 하지만 사실 뭐 설거지하다가 그릇 좀 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좀 이제 뭐 믿고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1: 예.
2: 아마 여당에서도 오늘 보도 나온 걸 종합해 보면은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뭐 이 개각의 효과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좀 김용범 실장의 어떤 인사 처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마음을 돌려먹은 것 같다라는 이 김용범 실장의 말에 저는 거의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고요.
1: 예.
2: 참모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가고 후임이 이제 누구냐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1: 예,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박순봉 기자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직접 밝힌 입장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대안이 뭐냐라고 고사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수용을 해준 것 같아요.
1: 예.
3: 뭐 사실 김용범 실장이 뭐 한미통상협상 실무총괄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안 발표된 거 보면은 국세 수입 늘어난 규모로 보나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지표로 보나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1: 예.
3: 그만한 소위 코디네이터 구하는 게 쉽지 않은기도 한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또 문책하거나 책임은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개각 발표에 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라인에 대해서는 개각이 없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달쯤에 직접 밝히시길 이게 코스피 9000 꼭대기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 말을 한 만큼
1: 예.
3: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인사로나 아니면 정책 기조 변경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줬어야 되는데 국정 운영 변경을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가 그래도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이제 총책임

0: 하니까 좀 책임을 묻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죄송합니다. 개각에도 이제 여론의 방향이 김용호 실장 유인 때문에 좋지 못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됐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도 결이 좀 비슷한데요. 그 정성호 장관 케이스랑 좀 유사하지 않나. 어저께 경향신문 단독 보도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만류하고 반려하시다가 이제 시기를 보고 이제 막 수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중폭 개각에 대한 지금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잖아요.
1: 예.
2: 특히 그 공소취소 의심만 더 부추기고 있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부터 용해인 장관 지명자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좀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평가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아 이거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다. 개각 후폭풍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누구를 뭔가 바꿔야 되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아 그러면 김용법 실장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 지지율 하락이 좀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들이 민생이나 부동산이나 레버리지 ETF 등이 주로 꼽히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각으로서 돌파하지 못하는 국정의 어떤 난맥들을 김용법 실장이 어떤 교체로서 이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주된 뭐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말씀해 주신 흐름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1, 2주 전 정도부터는 이제 버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청와대 쪽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1: 예.
3: 근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신뢰를 하고 신임을 했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각을 발표하고 나서도 여론이 확 좋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청와대 안에서도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한 명은 내줘야 된다. 이런 흐름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책실장이 그만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우하는 형식을 좀 갖춰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게 왜냐면은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G20 회의 가려고 하다가 뭐 취소했다가 개각 발표하고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1: 예.
3: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제대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경질로 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사퇴했다라는 거, 내가 사의 표명했다라는 거 보여주고 예우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전선을 뒤로 확 물렸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차관 출신들을 이제 장관으로 기용을 하면서 기조 변화는 없는 거야.
1: 예.
3: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유임시키니까 기조는 안 바뀌어. 우리 잘못한 건 크게 없어. 이런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상황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될 만큼 많이 낙동강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을 이제 내보내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명씩 내주는 이런 그림을 주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격하는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껴가지고 더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1: 예.
3: 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시장도 물러났네. 그럼 이제 다음은 어디냐? 그럼 용해인 후보자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 뭐,
3: 그래서
1: 오케이 한 건 해결했어. 다음 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3: 그래서 아예 이 기조를 바꿀 거면은 확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이제 취재된 내용으로 추정컨대는 그러면 김용범 실장도 물러나는 게 좀 됐다가. 같이 물러나면 지난 일요일처럼 일요일 발표에 같이 들어가면 경질로 해석될 수 있으니 다음 날 한 건지 아니면 개각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보루인 김용범 실장을 이제 사표 수리하는 걸로 가는 건지 이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3: 근데 좀 복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3: 기본적으로 김용범 실장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기조 전체를 보면은 확 기조를 바꾸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1: 예.
3: 대통령의 인사 상황을 보면. 근데 김용범 실장을 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조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일단은 붙잡는 거 하나, 예우도 하나, 뭐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또 김용범 실장이 언론사와 얘기하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성장해서 분배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건 새로운 사람이 맞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앞서 이제 경제부처에서 차관들이 승진해서 장관이 되면서 기조 전환은 없는 걸로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는 걸로도 해석됐었거든요. 예, 이런 충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4: 이 국정 기조라는 게 예를 들면은 분배냐 성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다라고는 이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김영권 실장의 이제 시각으로

0: 보면은 실제로 김용범 실장이 자기가 직을 수행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와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산업구조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이 얻은 수익은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걸 깔아놓은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는 성장의 어떤 방정식, 성장의 방법론이 이제 세워졌다라면 그건 당연히 그다음에는 그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논의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은 귀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성장세를 성장에 사실 집중을 하는 거고 지금 예. 예산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분배를 논의하자라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죠. 다만 그 이유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내려간 것이냐. 그건 아니고.
1: 그건 아니다.
0: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이미 성장과 분배는 다 얘기했었다라는
0: 그렇죠.
1: 말씀이죠.
0: 본인이 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이거는 인사효과에 관한 그러한 이제 이 결단인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너무 커졌다. 여기에 대한 또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2: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문책론자이긴 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임기 동안 한 일들을 보면 잘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것도 그렇고 나라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 지표들이 개선된 게 있는 데다가 뭐 미국과의 협상 문제도 어려운 과제인데 잘 수행해 냈고요.
1: 예.
2: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렇게 잘 하다가도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가 보통 메시지인데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뭐 개인들이 자산을 많이 잃었다는 것,
1: 예.
2: 부동산 문제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 수장이나 이제 그걸 총땜했던 사람들 이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다 그냥 김용범 실장이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총대를 메고 있었던 건데
1: 예.
2: 그러면은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전반적으로 잘한 일이 있고 그래서 계속 쓰고 싶어도 유권자가 보기에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싶으면은. 조금 경질하는 형식으로도 좀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개각할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레버리지 ETF의 손해를 본 분들은 비록 김 실장이 총대를 맸다고 해도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이다. 네.
0: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 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뭐 얼마 알겠습니까 사실. 무슨 수석 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이 김용범 이름 석자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거의 무슨 뭐 제가 여기서 직접 인용이 어려울 만한 그러한 그건과
1: 예.
0: 상당한 어떤 수위의 그러한 이제 주장들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거의 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거든요. 김용범
1: 예.
0: 실장은.
1: 근데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이 여론이라는 여론의 압박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당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제 무슨 뭐 이 언론 표현으로 친명대 뭐 친청 이렇게 치러진 이 전당대회 결론으로 나온 김민석 지도부도
1: 예.
0: 일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정 기조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도 여당이 마찬가지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 중에는 여당의 입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3: 그러니까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상징적 교체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야당에서 보는 관점과 여당에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3: 통상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뭐 잘했다고 평가를 여당에서는 하지만 팩트시트 집행이나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1: 예.
3: 그 책임이 또 정책실장한테 있는 거고 또 경제지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국정지지율도 이렇게 하락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정지지율이 아주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 더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체감물가, 체감경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1: 예.
3: 그리고 저는 이 경질, 그러니까 사퇴하게 된 배경에는 전 페이스북도 있다고 봐요.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항상 사고 쳤거든요.
1: 예.
3: 본인이 설계한 정책의 어떤 깊이나 경중과 달리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반감을

0: 자아내기 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달에도 부동산 보유세 확대 관련해서 동의 없는 보유세 확대하겠다라고 했다가 난리 났었었고 지난 5월 달에도 코스피 8천 앞두고 이 초과 반도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예. 국민 배당금 얘기했다가 블룸버그 보도까지 이어진 이후에 증시 출렁했던 건 아닙니까? 증시 출렁했다라는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국민 성공의 비용이라는 말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전 이런 정책 실장은 빨리 경질해도 빨리 경질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 예우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고 예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걸 대통령이 이제 좀 간파를 하고 바꾸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책임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앞서 이제 페이스북 조심히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 뒤에 또 주제가 관련 주제가 하나 있고요. 일단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일단 그때까지는 가자라고 하는데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2: 네.
1: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대략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2: 사실 어제 좀 궁금했던 게 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미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종의 뭐 미끼로 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잖아요.
1: 청동격사다 예,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2: 그리고 뭐 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케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친명계 쪽이나 민주당 쪽에 좀 고루 물어봤는데 미끼로 내놓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다들 보더라고요.
1: 예.
2: 일단 대통령의 그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뭐 친명계 의원이 얘기해 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분이 아니다. 예전에 강선우 의원이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논란이 예. 처음에 갑질 의혹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터지는데 돈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여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강선우 의원을 다 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1: 예.
2: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정치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진 않는다. 이게 이제 친명계 쪽 얘기고. 근데 그러면 결국 뭐였냐? 이런 정도까지 안 좋을지 몰랐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1: 예. 그러니까
2: 여론 이 정도까지 안 좋아질지 몰랐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민주당 인사가 하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청와대에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강원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거 여론 안 좋아질 거 몰랐겠느냐. 그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거나
1: 예.
2: 아니면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1: 예.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론 비례대표만 두 번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겠다고 이게 이제 또 불을 끼얹었는데 기름을 끼얹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에 후보자 지명 뒤에 나온 얘기여서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렇죠. 어제도 그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논란이 예.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과 장관을 다 같이 하는 것은 상당한 욕심쟁이이다.
1: 예.
3: 그리고 그 욕심쟁이인 이유에 대해서 정당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양당이 받는 정당 보조금이 하나 200억이 넘는데 개혁신당도 정당 보조금을 그 정도 받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일부 받는 정당 보조금은 이거는 욕심쟁이다.
1: 예.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보고 가자라는 말 이외에 청와대가 무슨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인사면 물밑에서 아 지금 이럴 줄 몰랐는데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 예.
3: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누가. 근데 다른 당이란 말이에요. 기본소득당이란 말이죠.
1: 예.
3: 그러면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사실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관을 하라고 해서
1: 예.
3: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 논란만 되고 욕만 먹고
3: 그렇죠. 비난만 한 몸에 받고 이제 혹시 그만두시겠어요? 이러면은 완전히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적어도 이제 다른 식구인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의 기회라도 주고 그 얘기 들어본 다음에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까지 봤는데 잘 소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1: 예.
3: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소명이 잘 되면 아, 그래도 참 이 험난한 길 잘 헤쳐 오셨습니다. 임명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는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1: 예. 이기인 총장님.
0: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그냥 인사청문만 보고 가자 이외에 할 말이 없다라고 보는 건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결국 청와대가 지명한 거고 단순히 비례대표 두 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집권 여당이 당선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당선시켜준 다음에 이제 분가시켜서 국고보조금을 타게 한 게 이제 집권 여당을

0: 이 청와대도 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관 개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일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상의를 하고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측을 하고, 특히 지금 가장 주된 원인인 겸직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의 의사 전 들었을 거라고 봐요.
1: 예.
0: 그러면 그 응답을 해야죠.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아, 청와대가 사전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해서 당사자와 함께 겸직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봤더니 강력하더라.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지만 국민들이 빨리 판단을 하고 소모적인 어떤 판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하나만한 말, 그리고 그냥 말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만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과연 옳은 어떤 그 장관 지명에 대한 판단이고 대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아니, 그 얼마 전에
1: 한기 대변인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저희는 뭐 잘 건너뛰어요.
2: 아, 그래도 그럼 너무 좀 짜치니까. 아니, 며칠 전에 뉴스쇼의 뉴스 연구소 보니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번 인사 총평을 급한 불 끄는 개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정체성이 복합돼 있어요. 2030이고 여성이고 워킹맘이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니까 왼쪽이고,
1: 예.
2: 그다음에 소수 정당이고, 민주당의 강경 지지자들이 한때 좀 선호했던, 민주당에 있었으면 강성 의원으로 분류됐을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근데 여당 내에서 지금 불이 나 있는 부분들 보면 2030, 여성, 그다음에 왼쪽, 그리고 뭐 민주당 강경파잖아요. 동시에 불을 끌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판이었던 거죠. 뭐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약간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가 혼재돼 있는 성격의 국가라서 의원들도 장관 지명 받으면은 뭐 겸직을 하긴 하는데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거를 관행화 시켜놓은 게 비례대표는 이제 물러나고 지역구 의원은 계속 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원칙이 아니라 그냥 정당의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1: 예.
2: 왜냐면 지역구 의원은 뭐 사퇴해버리면 새로 선거해야 되고 뭐 의석을 잃을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선거에서. 근데 비례대표는 사퇴하면 다음번 승계하고 난 뒤에 그냥 장관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1: 어차피 당에서 이제 한 거니까요.
2: 예. 예. 뭐 비례대표는 사퇴해야 되고 뭐 지역구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그게 그 당의 이익에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관행으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에 표를 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 이기인 총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총선은 유권자들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은 실제로는 위성정당이,
1: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예,
2: 사실 꼼수거든요. 제도를 해킹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두 번이나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가 당선될 때는 이게 비례연합정당이고 뭐 연합정신이고 이렇게 해서 당선돼놓고 막상 이제 장관을 수행해야 될 때는 우리 당이 더 중요해, 기본소득당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죠. 그래서 예. 비례 두 번 한 것과 장관 견직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고 저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좀 이 누구보다도 공정한 어떤 잣대와 뭐 좀 약자 인권 이런 거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여가부 장관 성평등 가족부 장관 하는 게 적절하냐,
1: 예.
2: 이런 여론의 반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3: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전반적으로 다 좀 여론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 90% 이상 안 좋아하고, 뭐 친명계 의원은 이거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례대표라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정도의 여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어제 그 조국혁신당 쪽 통화를 하다가 정춘생 의원 통화했는데 정춘생 의원은 좀 옹호하더라고요. 그 담당 상임인데 넘어오면은 방어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성이고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너무 공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여론이 있고요.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게 그 인류한 전 의원은 이제 적십자 회장인가요? 요걸 했다가 예. 한번 물러났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기류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그 포기할 때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확장이라는 자산을 쭉 쌓아오는 과정인데 기업으로 치면 투자를 쭉 하다가
1: 예.
3: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결국 매각을 하는 과정인 건데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 다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류한 전 의원을 추천해 줄 사람들이 있을 거고
1: 예.
3: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혹시 나한테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갔다가 저기 버려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산 매각이라는

0: 거예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한 단계를 후퇴해가지고 왼쪽에서 좀 더 등용을 할게 이런 그림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해인 의원을 여기서 또 청와대가 손을 놔버리고 버린다 이런 그림이 바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1: 일단 선택이나 결정 상황은 용해인 의원 몫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여러분은 박성태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얘기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용해인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4: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냐? 예. 이거는 이제
1: 고 아니면 뭐 한 일부는 스탑이 되겠죠?
4: 아, 그건 저의 바람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맞혀봐라. 네,
1: 아니요, 바람을 해주세요. 그냥.
4: 아, 바람을.
1: 말주기는 원래 쉽지 않아요.
4: 평론이나 뭐 이런 거를 해라.
1: 네, 네, 맞추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4: 여기가 이제 장학 퀴즈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추기 쉽지 않죠, 그거는. 네. 아마 용해인 후보자 본인 생각만으로 되는 일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거기도 기본소속당도 나름의 이제 논의 체계가 있을 테니까.
1: 예.
4: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또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지 하나를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 도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비례연합정당 그걸 왜 했냔 말이죠. 위성정당을 예.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한 거는 민주당인데 위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정에서야 이제 제안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그리고 위성정당 전략을 취한 거는 민주당인데 위성정당으로 당선됐으니까 기본소속당이 더 얻은 표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더불어 시민연합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민주당에 던진 거냐 그러면
1: 예.
4: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할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기본소속당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장관직을 그냥 장관 후보직을 그냥 던지거나 뭐 그냥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
1: 예.
4: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그만둬라라고 주장하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라든가
1: 예.
4: 논리적 미비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원한다면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장관 후보자직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치인으로서는 결단할 수 있다고 보고
1: 예.
4: 그 결과가 이제 그 당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지겠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이제 보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1: 비례대표직은 내려놔야 된다.
4: 그렇게 갈 거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1: 아. 길은 이쪽인데 고기를 안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4: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1: 예.
5: 어저께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그 천하람 대표 예의실을 들면서 이 소수 정당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딜레마가 있다,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전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소수 정당으로서. 근데 이 기본소득당 의석의 소수정당은 같은 소수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특히 예. 같은 국회에서
1: 아, 급이 달라
5: 아, 다르죠.
4: 다르죠. 우리와 다르다.
5: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을 선출한 정당이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안 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5: 그게 지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고요.
1: 갑자기 그 얘기하실 때 눈을 크게 뜨시고
5: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고생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한신 의석도 확보했고
5: 아니,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고생을 생색내고 알아달라라는 게 아니라
1: 예.
5: 그 원칙을 지켜야지만 그 비례성의 어떤 제고 사회 각계 각층의 어떤 비례성을 제고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지켜지는 건데
1: 예.
5: 그걸 어기고 꼼수로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잠깐 어부바 해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분가시킨 정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두 번 됐다라고 그래서 그 소수정당을 존중해줬던다는 그 말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용해인 의원은 아마 장관도 하고 의원직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부에서 철회 못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본소득당을 어부바 해가지고

0: 그리고 그때 공천 줬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돼버릴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장관 지명 철회도 사실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용해인 의원이 의원직을 뭔가 버리거나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그럴 리도 만무하거든요. 전 그래서 결국 장관도 의원직도 겸직하게 될 텐데 그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0: 네, 부담으로 작용할 거 생각을 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 공항 귀빈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좌진 뭐 돌봄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고수하면 이 국정의 어떤 동반 하락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정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제 얼굴에 침 뱉기이긴 한데 저도 국회가 조금 우리 국민 민심과 닮은 국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이제 준연동 형 비례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킹하면 제도의 취지대로 가지가 않죠. 가령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1: 예.
2: 그리고 그 다음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몫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명자가 뭐 비례대표라고 해서 꼭 사퇴하는 거 아니지. 나는 겸직할래라고 했으면. 기본소득당이나 용해인 의원께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은 욕심을 부린다.
1: 예.
2: 기득권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은 똑같은 비판이 날아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급한 불 얘기를 할 때 2030 여성 워킹맘 왼쪽 소수정당 뭐 이렇게 열거했는데 여기서 모든 계층의 유권자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이 당사자성을 갖고 인사를 했으면 이 당사자성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1: 예.
2: 실제로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요.
1: 여성 쪽에서도 예. 특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워킹맘들은 야, 워킹맘들이 무슨 어떻게 그 애를 다 직장에 데리고 가냐. 네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애 데리고 가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1: 예.
2: 이 30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러면은 인사가 사실은 재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용해인 의원께서 조금 결단을 해 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사실 기본소득당과 용해인 후보에 대한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입장을 대신 약간 전해드리면 오준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수정당이 아니고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통해서라도 일부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기본소득당 측에서는 또 얘기한 바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3: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높다.
1: 예,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3: 네, 어제
1: 길게 썼더라고요.
3: 맞습니다. 아침이었는데 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해드리면은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고요.
1: 예.
3: 전체적인 내용하고 논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건진법사 전선백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가 이미 나왔거든요.
1: 예.
3: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예전 사건 있죠. 김문기 모른다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있는데 법리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지금 파기환송돼 있는 상황이라서 2심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조국 전 대표의 표현이고요.
1: 예.
3: 그리고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 점을 좀 짚었고요. 그래서 전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1: 예.
3: 다만 이걸 개정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될 거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재명 대통령에 국한되지가 않았는데 민주당은 다른 사건들은 공소취소 언급을 안 했다. 이것
1: 예.
3: 때문에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공소취소처럼 보이게 돼가지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작기소라는 거는 증거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조작기소로 규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3: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특위랄지 몇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아직 증거는 나오지가 않았다는 게 일단 조국 원장의 판단인 거네요.
3: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그런 국정조사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1: 예.
3: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리고 조국 혁신당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그 신장식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혜민 혁신당 의원이 그 AI 수석으로 기용이 됐잖아요.
1: 예.
0: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차적으로 집권연합연대에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동시에 그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걸 언급하면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아, 평택에서 싸웠던 김용남 전 의원을 왜 중요 직책에 맡기느냐 이런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근데 제일 궁금한 건 갑자기 조국 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 관련된 조언을 사실은 한 건데 이게 또 조언처럼 들리진 또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갑자기 왜 쓴 건가요?
0: 사실 조국 혁신당 쪽에 물어봤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좀 원론적으로 그냥 이제 법학자로서 예. 고언을 해준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표현은 뭐냐면 다시 대선 플랜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예.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1: 네.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은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라고 쓴 건지 아니면 견제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조언이라고 하려면은 이거는 늦은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1: 예.
2: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걸리는 죄면은 그때는 환영을 하고
1: 예.
2: 이재명 대통령에 걸리는 죄면은 이건 부당하다고 하니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작 기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확보가 안 됐으니 법무부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라는 건데
1: 예.
2: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거를 검찰의 전반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부당함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으로 설명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늦은 거죠. 그러면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라는 예. 거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이제 왜 하는 것이냐. 그건 저는 담론적인 분리 정립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다 여전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뭐 총선도 치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합당이나 또는 연대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조국 혁신당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더라도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지금 또 레버리지 얘기하니까 긴장되는데 괜히. 레버리지라는 말에 좀 그게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1: 예. 아, 레버리지.
2: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1: 예.
2: 어떻게 박성태 앵커는.
1: 넌 레버리지 싫어해요.
2: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싫어하게 됐는데.
3: 왜 자꾸 옆에 오세요?
4: 그걸 물어보시는 갑자기.
3: 왜 자꾸 옆에 오세요?
2: 레버리지. 근데 아무튼 그걸 확보를 하려면 예.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담론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예.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이랑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소취소가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소리와 우리의 참 진심 어린 그러한 조언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었다. 누구 때문에 안 들었느냐? 소위 민주당 내 친명들이 막은 거 아니냐. 이 구도인 거죠 지금.
1: 예.
2: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신대 간신 구도에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충신이었는데 안 들어줬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친명은 간신이다.
1: 간신이다.
2: 이 구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단 공소취소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발의했던 그 특검법은 저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조작기소 문제와 공소취소 문제를 그렇게 한 법에 엎어놓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 위인설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3: 저는 그거는 뭐 반대하는데 조작기소 부분만 뭐 따로 떼가지고 한번 조사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 문제가 실제로 많았고
1: 예.
3: 적법 절차나 뭐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수사한 사례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들은 전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결과 실제로 기소 공소를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나왔다. 그럼 공소 취소를 하는 거고요.
1: 예.
3: 뭐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판 받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드라이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국 그 원장 SNS 중에 제일 의아했던 건 그 2-2 뭐 이대로 가면 유죄 나오는데
1: 예.
3: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방법이 없고 전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이 필요하다. 된다. 이건 도대체 조언인 건지

0: 아니면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작기소 공소취소 엎어가지고 그런 시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면 저처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면 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를 하라는 건지.

0: 재판 그 태도를 보면
1: 예.
0: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엄청 뻔뻔했거든요. 그 지지자들 막 속여서 했단 말이에요. 뭐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이 말이 되냐 이런 것들로 나라를 쪼개놓은 어떤 당사자잖아요. 뭐 본인이 그렇게
1: 증거가 충분한데도 사실은 대법원 유죄 확정 때까지는 예. 얘기는 안 했죠.
0: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한 게 아니더라도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 재판에 대해서 너는 유죄 나오고 무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눈에 굉장히 뻔뻔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2: 저는 과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저는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워딩에 되게 민감해졌고 우호적 어떤 프렌들리한 라인이 좀 붕괴되니까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요. 저는 사실 이혜민 의원이 지금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국 대표의 화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2: 왜냐하면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되면 검찰 비례위원회에서 6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적극 조사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국 혁신단도 적극 화답하겠다라는 저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1심과 2심 이후의 어떤 재판을 분리해서 대처해야 된다. 조국 혁신단도 거기 그 뭐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그냥 2심 유죄라는 워딩만 떡 뽑아가지고 막 박지원 의원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1: 예.
2: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거리가 되게 멀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조국 대표가 좀 말씀이나 이 판결문을 제대로 좀 보고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그게 이제 유죄가 된 건데 김문기 씨 사건에서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1: 예.
2: 이제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 그게 사실 유죄로 판단된 거라서 사실 두 개를 똑같이 뭐 동일한 선상에서 등치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 뭔가 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문제 진단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 사실 이제 항목까지 나눠서 여러 조언을 한 것으로 형식은 갖췄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웬만한 민주당에서는 굳이 안 들어도 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난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2: 대체로 맞는 말이죠.
1: 예, 네, 맞는 말이죠. 그걸 네. 다시 꼭 조언이라고 한 의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2: 거기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랑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좀 끼워 넣어가지고 글을 예.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제가 뒤끝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대체 좀 뭔가 이 아직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앞으로 이제 뭐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지지율 하락할수록 조국 혁신당의 어떤 도움이 커질 테니 레버리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우리는 뭔가 우호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그 때려놓고 예전에 비스티보이즈 영화 보면 하정우가 그러거든요.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1: 예.
0: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연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그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본인들의 경쟁력으로 국민 지지를 넓히면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연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연대 압력을 느끼게 되는 건데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거는 뭐 공소 취소 관련해서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전부 다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이상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예. 조국 원장이 어쨌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법학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 정치인으로서는 메시지일 텐데 정치인이 내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사람들이 듣고 누구나 다 이런 의도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의도를 잘 몰라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 조언이냐면 박성태 앵커의 질문이 이게 조언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1: 예.
3: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메시지가 상당히 이제 실패한 메시지고 조국 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낸 메시지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정무적으로 이제 좀 헐거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정치인으로서는 다소간에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선거도 치르고 했지만
1: 예.
3: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이런 움직임 전에 있었던 게 바로 김용남 전 의원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 혹시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4: 그것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1: 예.
4: 혁신당 분위기는 아까 그 조국 전 대표 왜 이런 걸 썼냐는 반응에 그 반응을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대권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거 인사한 거 가지고는 혁신당 모 의원은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왜 냉탕 온탕 같이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본인 대선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대통령이랑 엇박새 날까? 이런 식으로 좀
1: 예.
4: 공격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0: 인상적인 표현은 이거였어요. 왜 남의 집 살림까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거는 연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밥 먹고 뭐 식사하고 이러는데 메뉴까지 그쪽이 좋아하는 걸 정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남 전 의원 이 원래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 좀 원외들이 많이 하는 자리라고 예. 하더라고요. 쉬고 있으니까 인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오만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이 부분 사실 뭐 조국영 신당 입장에서는 우리랑 손잡자면서 우리랑 칼싸움했던 분을 왜 직책을 주냐 이 얘기예요. 황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럼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거나 했던 분들을 다 제명하면 될까요? 저는 당직 인선에 다른 당의 당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너무 보는 게 되게 드물어서 그것도 저도 정책위 부의장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게 그냥 흔한 당직이라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고 최근 조국 혁신당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나 요구들이 과해요.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수했는데 대변인이란 사람이 그 회사 자체를 회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뭐 프로그램 폐지하라고 한다든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그렇고 그 정책실장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금융철 장관도 그만뒀는데 아예 안 된다 그걸로는 금융위 위원장까지 그만둬라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과한 얘기고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 앉혔는데 그 남의 당직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막 논평하고 있는 것도 과하고 조국 원장이 르센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것도 과하고 좀 이 당을 전반적으로 조금 좀 정돈을 해서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3: 예. 조국 신당 메시지가 예. 좀 이 뭐랄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과한 것도 과한 거지만 기준이
1: 예.
3: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통치 그다음에 정치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남이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해를 입혔던 사람이다 우리랑 싸웠던 사람이다 최근에 뭐 어디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1: 예. 네.
3: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좋지 않다. 마지막 뉴스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예산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820조입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죠.
0: 네. 역대 가장 많은 예산 821조 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1: 예.
0: 그 증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12.8%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역대 최고치로 또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리긴 했는데 오히려 재정은 안정됐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가 늘어나가지고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네. 안정됐다는 의미고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예산 중에서 289조는 보건복지 고용 쪽에 쓸 거고요. 또 주목되는 거는 미래대응 기금을 정부가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 162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1: 예. 미래대응기금의 162조 원. 그리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건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시 그냥 원상회복했군요.
0: 네. 낮추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줬다. 12억 원 기준으로 돌려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원래 정부안대로 14억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더 세금을 줄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예. 비거주도 그러면 사실은 공제를 비슷하게 해준다.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는 건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예산안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3: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에서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대응 기금 부분입니다.
1: 예.
3: 미래대응 기금에서도 한 100조 원 정도는 일단 여유자금으로 남겨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호황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1: 예.
3: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단 실거주 비거주의 구분 자체는 남겨놓는 거잖아요 정부안이. 근데 그 구분까지 없애는 거를 국회가 이제 정리할 거냐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이기인 총장님.
4: 좀 반도체 사이클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많아서 예산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만들어놓는데 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4: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국민들 가계로 따지자면 그 적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기금에 채워넣어야 될 돈이 많다고 하면서 거의 뭐 파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1: 예.
4: 이 기금이 그렇게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야당에서 좀 견제와 어떤 감시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기금은 넣을 만한데 10초?
2: 예. 예. 뭐 어쨌든 이렇게까지 예산을 크게 편성해 놓으면 어디서 구멍이 나기 마련인데 보통 뭐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든가 뭐 통합 재정 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나라 빚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이기인 총장님께

0: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부분은 오늘 2부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업보좌관이 나오시니까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려한 사항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대.

0: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예,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 부장관 만나고요. 그리고 뉴스 디테일도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5: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조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0: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부가 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은 820조 9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 일부를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부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청와대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요. 용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찬반 논란과 뒷이야기 그리고 여의도의 이슈들까지 오늘 조태임 CBS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그리고 이서희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뉴스 디테일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KPN카.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4: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4: 4호성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예,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죠. 총 주출이 820조 9천억 원. 예산은 물론 매년 경제도 성장하고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매년 늘지만 내년은 확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양극화도 더 완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보좌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먼저 재정기획보좌관이 이전에는 없던 자리여서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인데 어떤 자리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8: 네, 이전에는 있지 않은 새로운 이제 수석급 그 예.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재정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7: 예.
8: 그런 방향성과 앞으로 정부가 책임을 재정과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참모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예. 네. 이전에는 그러면 경제수석이 통할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8: 그렇습니다.
7: 기획과 재정,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0: 이를 네. 수석급으로 따로 또 만든 자리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의 한 분이겠군요. 박근근 장관과 함께 뭐 같이
1: 예,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예. 방향과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나 예. 지출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내년 예산 820조 9천억 원. 물론 이제 국회에서 예산 다 심의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크게 늘려잡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네, 뭐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만 이제 보시는데 그리고 너무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예. 저희들은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뭐 아시겠지만 5년에 1%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고 이제 지금 1%에서 0%로 떨어지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들어와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 올해 성장 전망도 좋고 내년 이후도 계속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좀 더 나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예.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이제 배정한 것이고요.
0: 예.
1: 뭐 산업이나 경제는 다 성장은 하는데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K자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의 K자 아랫단을 어떻게 또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정부가 책무가 되는데요.
0: 예.
1: 그 부분 복지 또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로서는 좀 크게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제가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 올해가 제일 중요하다.
1: 예.
0: 내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예.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거의 매년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내년 올해도 물론이지만 내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이전과는 다른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정책 당국자한테 안 중요한 애가 없습니다. 국민의 그렇겠지만. 삶을 책임지는 예.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23년, 4년, 5년. 그러니까 지난 한 3년을 보면
0: 예.
1: 경제가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는 잘 나가고 있는데
0: 예.
1: 한국 경제만 좀 침체했던 이유를 좀 되돌아보니까 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또 재정도 안정화되는
0: 예.
1: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는 커졌지만
0: 예.
1: 국민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챙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0: 이전에 사실 대한민국이 추격자로서 빠른 성장 어떻게 보면 또 탄탄한 회였지만
1: 네.
0: 이미 그 위상이 끝나가고 있고
1: 네, 네.
0: 그러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
1: 네.
0: 지금이 그 시기다.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예,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21조에 달합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네. 재정기획보좌관님이시니까
1: 네, 네.
0: 주력을 두는 부분을 몇 개 부분 좀 말씀을 주신다면요.
1: 크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은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고 삶을 보장하는 재정이다라고
0: 예.
1: 이제 특징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0: 예.
1: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부는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 중에 제일 중요한 숫자가 예산입니다.
0: 예.
1: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이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뒀던
0: 예.
1: 예산이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 동행하는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성장하는 순간까지
0: 예.
1: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데
0: 예.
1: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세 번째는 기획균등 예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가정의
0: 예.
1: 표현이 어렵다고. 또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게 차별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0: 학업이나 창업을
1: 그렇습니다.
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1: 예,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교육비 예산이나 그다음에 장학과 또는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희들 많이 신경을 썼고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지방국립대 네네. 30개 대학이죠?
1: 네. 30개 국공립대학입니다.
0: 여기는 다 등록금이 무료예요?
1: 신입생부터 무료입니다.
0: 신입생부터요? 내년부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재학생도 다 무료고요?
1: 재학생은 원래 70% 정도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0: 뭐 지방국립대학이든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장학금 형태가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 받고 있는데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학에 선택을 하시면
1: 예.
0: 등록금 걱정 없이 앞으로 학교를 이제 다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지금 그 부분에 앞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 예산이 되는군요.
0: 예.
1: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내다 보니까
0: 네.
1: 사립대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국립대는 30개 대가 학생회비만 내는 겁니까 그러면?
0: 학생회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학생회비는 막 자율적으로 총학생회 내게 돼 있기
1: 예.
0: 때문에 그거는 예. 선택의 문제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미래를 여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우리가 지금 뭐 현재 안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를 끌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 예.
0: 추격도 해야 되지만 추격으로부터 이제 추격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 예.
0: 뭐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7개 그 뭐 미래를 여는 그런 의미에서 7대 시드 산업 부분을
1: 예.
0: 크게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여는 성장 예산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1: 7대 시드 뭐 씨앗 산업에
0: 예.
1: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해당 산업을 키우겠다는
0: R&D와 말씀이시죠? 산업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 예, 조금 더 이제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확장 재정을 앞서 이제 성장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쓰는 거는 일단 돈이 세수가 많이 늘어나죠.
0: 네, 그렇습니다.
1: 내년에
0: 예.
1: 특히 반도체
0: 예.
1: 법인세
0: 네, 네.
1: 반도체 기업이 수백조씩 이익을 내니 뭐 실효세율을 한 17, 18% 잡아도 꽤 많은 세금이
0: 네.
1: 들어오고
0: 네.
1: 또 성과급 주면 근로소득세가 또 많이 들어오고요.
0: 그렇습니다.
1: 정부는 녹아났습니다.
0: 예.
1: 근데 얼마나 예상합니까? 들어오는 게 반도체에 따른
0: 지금 현재 예, 반도체 특수로 인한 내년도 법인세가 아마 200조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00조 이상이요?
0: 예, 100조만 예.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 예.
0: 세수 전망을 예하면 저 예산에 반영된 아마 법인세는 200조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가 200조.
0: 내년에 총국세가 국세 수입이 580조 정도가 넘습니다.
1: 예.
0: 400조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데
1: 예.
0: 이거는 우리 산업, 기업 그리고 또 기업이 노력만 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들이 다 이렇게
1: 그렇죠.
0: 좋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1: 인프라 환경도 필요하니까요.
0: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세금으로 환원해서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이제 예산 행위고
1: 예.
0: 재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0: 사실 내년에 뭐 AI 발, 전 세계적인 AI 산업의 붕으로 인해서
1: 예.
0: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특수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 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아지는 대가가 말씀하시는 소득세나 뭐
1: 예.
0: 또 증권거래세 또 소비세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1: 좋아졌다.
0: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반도체 특수로 세수도 많이 늘었고 이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K양극화 해소하는 데 쓰겠다
0: 예.
1: 이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많이 들어오니까
0: 네.
1: 미래 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여기에 162조 3천억 원이 들어가요.
0: 네.
1: 그러면 세수가 확 늘어난 부분의 상당수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세금이 많이 그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1: 예.
0: 가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진행자분 만약에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들어오면
1: 예.
0: 다 쓰지를 않죠.
1: 저희는 대출을 갚죠.
0: 예. 대출을 갚더라도 그걸 다 갚지는 않고 아마
1: 예.
0: 쓸 거 쓸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운용도 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사실은. 지금도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걸 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특수가 또 일각에서는 언제 또 사이클을 그려서
1: 예.
0: 또 그 사이클이 또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만약 늘어난 이 재정 규모를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1: 예.
0: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국가 빚을 갚는 것 또는 우리가 현재 재정 구조를 보면 한 해 110조 정도를
1: 예.
0: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세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 부분도 갚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씀이시죠.
1: 예.
0: 그렇지만 그걸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후년에 또 그만큼 또 그 이상의 또 국채를 발행하는 또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국채는 사실은 좀 안정적인 국채시장이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채는 발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1: 일정 규모 이상은 계속
0: 그렇습니다.
1: 발행하는 방식으로 예. 간다는 거군요.
0: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필요한 순 국고채에 대한 그 발행 부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0: 다 줄여서 예. 안정화 시켰고요. 또 올해 경제가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좋은 모습을 예. 가지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경제도 이제 재정도 크게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강화시키는 어제 예. 뭐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재정의 어떤 운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1: 예. 물론 뭐 그건 세수가 워낙 잘 들어오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가 부채 채무 비율이 예. 줄어드는 거는 명목 GDP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서 좀 줄어드는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분모가 크게 오르고 예. 그리고 분자도 줄이지는 않았지만 예. 줄일 수는 없지만 늘리는 빚 증가율도 줄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미래 정말 말 그대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저수지를 조금 일시적으로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예. 잘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162조 정도가 그럼 보통 때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인데 예. 사실 저도 잘 이해 안 됐던 게 그러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쓸 거 더 확확 쓰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예산을 짜버리면 그 다음엔 또 어떡하냐?
0: 그렇습니다.
1: 어딘가 확 투입됐다가 그 다음에부터 만약 반도체 사이클 안 좋아서 투입이 안 되면 예. 해당 분야가 이상해지니 예. 세수 아니, 지출은 뭐 일정적인 흐름대로 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도 갑자기 늘리다 보면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고
1: 예.
0: 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예를 들면 갑자기 늘어나는 그 재정 소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데 써야 될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1: 그럼 162조의 저수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0: 다는 아니고 내년에 162조 중에서 한 45조는 그 821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 쓰고 45조 정도는
0: 네네.
1: 나머지는
0: 여유자금으로 100조 정도 넘게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기금 형태로 이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다만 이런 식으로 하고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기금은 항목의 뭐 30% 내에서 네. 변경할 때 국회의 심의를 안 받으니
0: 네.
1: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냐.
0: 네.
1: 통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예, 네,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기금하고
1: 사실 지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시려고
0: 그 예, 일부 맞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기금이든 회계 일반 회계든 간에
1: 예.
0: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1: 예.
0: 국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서 이제 사업을 편성하게 되는 건데
1: 예.
0: 그래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편성된 예산 기금도 그 한도 내에서
1: 예.
0: 예를 들면 사업성 기금은 20% 정도 금융성 기금은 30% 정도는 이제 정부에게
1: 예.
0: 약간 그 재량의 어떤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1: 예.
0: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게 그 뭐랄까 재량의 어떤 그런 권한을 준 것이죠.
1: 예.
0: 미래 대응 기금도 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를 쓰게 돼 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은 사업성 기금의 성격도 있고 약간은 금융성, 계정성 기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운용을
1: 예.
0: 하니까요. 그런데 왜 30% 정도를 정부가
1: 거죠?
0: 했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GPU 같은 걸 사업을 정부가 이제 사야 되는데 내년에도 GPU를 그 뭐 엔비디아 베라 루빈급으로 굉장히 좋은
1: 예.
0: GPU를 사서 예를 들면 프론티어급 AI를 개발하는데 저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갑자기 뛸 수가 있습니다.
1: 시장에서.
0: 예산보다 뛸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현재 사업 예산으로 살 수가 없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런 부분은 기금 편성 내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담았는데 그 사업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1: 예.
0: 뭐 그렇게 이제 뭐 추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다.
1: 예.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소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1: 세 분의 역들은 다 국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0: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1: 예.
0: 심의하게 됩니다. 그 심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뭐 1조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한 3천억 정도는 30% 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1: 해당 내용이 그런 부분이죠.

0: 6조를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놨는데 네. 상황이 변할 때 30% 그러니까 1조 3천억이나 7천억 정도에서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 게.
1: 아, 1조에서 플러스 3천억 정도는.
0: 플러스 3천억 정도.
1: 예, 30% 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쓸 수 있도록.
0: 예.
1: 복수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0: 예, 예.
1: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심의가 없다라는 건데 보고는 그 내용도 세분에 또
1: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돼 있고요. 예,
1: 소요가 생길 때.
0: 네.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3.0%가 네.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돈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니까 누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정부는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1: 그러니까 이른바 통화정책은 긴축인데 재정은 예. 확장이지 않느냐.
0: 그래서 예. 아, 그게 더 쉬운 표현이네요.
1: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이제 예. 도식화하면 그랬는데 반드시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예를 들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0: 예.
1: 한국은행과 재정정책, 재정이 다 같이 긴축 기조를 가는 때가 있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과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통화당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 유동성이 많이 시중에 풀려서 예를 들면 예. 금융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아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그걸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0: 그래서 예.
1: 어떤 부분은 그 금리 긴축에 따르는 필요성이 부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서 또 고통받는 또
0: 예.
1: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0: 예.
1: 예를 들면 양극화 같은 경우나 또 그런 부분은 금리가 인상되면 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0: 예.
1: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재정정책은 어떤 계층을 정해서 타겟을
0: 예.
1: 정해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0: 예.
1: 그 실제로 우리가 그 관리재정 수지가 내년에는 적자가 0.1%입니다.
0: 예.
1: 거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0: 균형으로.
1: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래대응기금 100조까지 다 쓰게 되면 뭐 그런 비판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0: 예.
1: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어를 해서 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0: 예.
1: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경제 스텝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0: 예.
1: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정 소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재정을 쓰는 것이니까 그 방향 그렇게 맞지는 않다 비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남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K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특히 취약적 계층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텐데
1: 그렇습니다.
0: 일부 항목별로 보면 그냥 이건 현금 살포 아닌가라는 네.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네.
0: 세부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청년 미래 적금 같은 경우는
1: 네.
0: 원래 7천억 원에서 지금 1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1: 네.
0: 원래 소득 기준이 아마 연 6천만 원 있다가 다 주겠다.
1: 네, 7,500만 원.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1: 네.
0: 그냥 다 퍼주는 것 아닌가
1: 예,
0: 이런
1: 예.
0: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0: 현금 지원성으로 네. 뭐 굳이 가치 평가를 하는 분들은 여기에 살포라는 표현도 넣긴 하는데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1: 네.
0: 이거는 선심성 아니냐.
1: 말씀하신 사업은 청년 미래적금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0: 예, 매칭해서 자기가, 주는 거죠.
1: 자기가 적금을 넣고
0: 예.
1: 예, 뭐 5%와 6%, 12% 정도 매칭을 해서 이제 자산 형성하도록 하는 건데
0: 예.
1: 왜 내년부터는 이게 소득 기준을 다 없앴냐면 사실 청년이라고 해서 어떤 청년은 본인보다는 뭐 부모 세대가 사실은 여유가 있는 세대지만
0: 예.
1: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모든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나는 정말 그런 도움 필요 없어라고 하는 청년이 과연 얼마가 될지가 좀 그렇고요.
0: 예.
1: 청년 세대 전체가 다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줘야겠다는 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0: 예.
1: 소득 기준을 이제 제한한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득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0: 예.
1: 들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또
0: 더 형편이 많이 주죠, 그러면.
1: 그래서는 더 많이 주고 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0: 취업하시는
1: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주고 이렇게 차등화된 그 플랜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이걸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넣는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0: 예.
1: 좀 조사를 해본 바로는 공평한 기회를 한번 다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한번 확장을 한 것입니다. 기회를.
0: 예. 사실 세부적인 거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 네, 네.
0: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매칭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본인이 어느 정도를 하면 거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1: 네.
0: 건데 지금 많은

0: 청년들은 나는 여력이 안 돼서 이 자산 형성에 내 돈을 투입할 여력도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계층 이상만 받게 되는 혜택일 수 있다.
1: 네.
0: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 취약 계층에 집중해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1: 네, 또 그런 사업은 또 그런 사업대로 또 예. 청년들 지난 금요일 날 그 청년 예산 언박싱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예,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한 걸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0: 예.
1: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또 뭐 자산 형성이나 아니면 소득 지원이나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인데요.
0: 예.
1: 일자리를 찾기 위한 또 경력이 없는 청년들한테 채용을 가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을 일단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연 이 누가 이제 돌봐줘야 되느냐.
0: 예.
1: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혹시 국가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혹시 지내오신 적이
0: 있어요? 혼자 있을까요? 살아왔어요.
1: 대부분의 우리 좀 그 지금의 50대, 60대 세대들은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국가가 우리를 보살펴 준 건 분명히 예. 있습니다만은 어떤 뭐 취업 문제나 자산 형성이나 또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그런 좀 작지 않았나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 경력 형성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다르니
1: 그렇습니다.
0: 정부 역할이 더 필요해졌다.
1: 예,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0: 예.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1: 예.
0: 앞으로
1: 예.
0: 잘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류적현 청와대 보좌관님이었습니다. 정책기획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0: 예,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시작합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 기자 그리고 CBS 존태임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이제 김태희 줄여서 한 자씩에서 했는데 댓글에 재미없다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3: 아 죄송합니다.
0: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한 기자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세 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정말 민환 기자 세 분과 함께 그 뒷 이야기를 파볼 예정인데요. 먼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3: 네.
0: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 배경 이런 걸 좀 쭉 여의도에서 듣고 오셨다고요?
3: 네. 일단 이제 대통령실 설명은 용해인 의원이 이제 젊은 재선이고 사회적 약자 의지에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0: 예.
3: 뭐 추진력 있냐 실행력이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나 뭐 일가정 양립 이런 문제 좀 관심을 보였었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0: 예.
3: 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용해인 의원이 이제 세월호 때부터 이제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왔고 또 이태원 참사 특조위 때도 누구보다 이제 유족 측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왔 다는 거예요.
0: 예.
3: 그리고 이제 성평등이나 불평등, 뭐 차별 문제에도 이제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좀 왼쪽을 챙겨야 한다는 면에서 이제 용해인 의원을 좀 기용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용해인인가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0: 예.
3: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정 활동에 있어서 뭐 이제 뭐 대표 발의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소득 등에서는 뭐 일 가정 양립이나 뭐 피해 여성에 대한 관련 법을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련 법을 내긴 했다 이런 설명을
0: 예.
3: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성평등 가족위 이제 의원 얘기 들어봤을 때 용해인 의원 우선은 일단 이제 지금까지 커온 과정이 무슨 그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왔다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자기 일을 증명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면이 한 정부의 부처를 이끌기에 적합한 리더십인가 그건 좀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0: 그 여성 단체 쪽이랑 여성 학자들한테도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과연 이제 용혜인 의원이 만약에 그 정부의 의도대로 2030 여성의 표심을 얻는다던가 뭐 이런 왼쪽 이런 표심을 얻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용혜인 의원이 그 2030 보편적인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1: 아, 그 목소리가 이제 여성 단체나 여성계에서 나왔다는
0: 네,
1: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뭐 그 보수 인사들 몇몇 보수 인사들은 뭐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막상 여성 단체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그렇게 여성복을 위한 목소리를 그렇게 내오지 않았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원민경 장관이 그 지금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야 윤석열 전 정권에서 좀 이제 망쳐왔던 것들을 이제 회복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됐던 부처도 아니고
1: 예.
0: 그 개각 대상에 거론됐던 부처도 아닌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왜 여기를 건드렸나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과연 이 원민경 장관을 대체할 만한 인물 으로 용해 의원이 과연 적합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문제 해결에 매듭을 짓기보다는 문제를 세게 지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는 어떤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왼쪽을 좀 더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은데 정작 왼쪽에서 뭐지라고 한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가 됩니다. 김우지 기자님.
2: 원래 뭐 인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사람도 등용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의 한 멤버로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분이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의 사실 인사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정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쇄신 카드로서 던지면서 2030 여성의 떠나간 표심을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보관이 있는 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작 이제 그쪽에서 뜨뜻무지건하거나 심지어는 굉장히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번 인사가 좀 돌파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굉장히 시선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냐 마냐가 거의 이번 인사청문회의 가장 핵심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사는 호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호우가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문제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내 편이 있어가지고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모두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식의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 돌파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이 있죠.
1: 그러네요. 아, 돌파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2: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그 용혜인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1: 예.
2: 지금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기에는 이미 실기를 좀 한 면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한 전망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예, 일단 지금 돌파 말씀하신 거는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둘 다 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2: 그렇죠.
1: 거죠?
2: 그렇죠. 지금 점점
1: 장관직을
2: 문제가 그쪽으로 가고
1: 이것보다는.
2: 있죠. 예, 보통은 아까 이제 조태임 기자가 취재해 오셨던 것처럼 장관직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정도의 논쟁으로서
1: 예.
2: 좀 이야기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 그게 아니라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위성정당의 과거의 어떤 양당의 위선의 문제로까지 가고 있어서
1: 예.
2: 영 풀기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1: 사실 기본소득당 전 대표였죠.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희 기자님이 민주당 또 한글부 반장을 하고 계시니까. 아, 반장 바뀌었나요?
3: 아, 아직 부담스러워서 웃으신 것 같아요.
4: 아직 하고 있습니다.
1: 반장이 네. 일선 취재 기자들은 많이 갔지만 대단한 자리예요. 그죠 김유지 기자님?
2: 아니 그럼요. 네. 반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1: 완전 이게 초등학교 때 줄반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2: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1: 해당 사안에 다 꿰뚫고 있는 게 이제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게 반장입니다. 예.
4: 아니 좀 아니라고 하기도 부끄러운데.
1: 예, 예. 이제 말씀해 주세요.
4: 부담을 안고 예. 네. 그 어제 안 그래도 그 민주당에서 제일 화두가 아무래도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거취였는데 그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라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4: 근데 그 이유는 그 명분과 실리를 둘 다 그나마 충족하기에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 근데 명분은 지금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이라는 이 정당 자체가 원외가 되기 때문에
1: 예.
4: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그 의원 신분을 유지를 하는 게 그 기본소득당과 본인한테도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 예.
4: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을 고수해서 뭐

0: 뭐 어렵게 그 청문회를 통과해가지고 장관직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부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들도 지금 어제부터는 좀 공개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1: 예.
0: 좀 아무래도 오늘 그 출근길에 명확한 거취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라면 장관직을 내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 예, 사실 좀 애매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오늘 내놓은 게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겠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장관직도 부적절하다는 표현들이 나와버리면
2: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
1: 입장에서는 예. 곤란하죠.
2: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소명 기회까지는 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미묘한 게 과거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소명 기회까지는 줘야 된다라고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여론을 살핀 다음에 그 지금 철회하는 방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고 사실 무언가를 뒤집 기에는 애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이제 용해인 후보자의 선택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소명 기회를 다 듣고 청문회까지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론이 과연 이제 적절하다로 뒤집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1: 예.
2: 물음표를 표시하는 여론이 벌써 생긴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용해인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도 내려놓고 장관도 못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오히려 안한만 못한 카드가 되어버린 것이어가지고
1: 그러니까
2: 점점 몰리고 있죠.
1: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애매해질 수 있는.
3: 그런데 지금 이제 가능성들을 물었을 때는 의원직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3: 용해인 의원은 다른 의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소수 정당이고 이제 기본소득 등에 한 명밖에 없는
1: 그렇죠.
3: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원회가 됐을 때 받을 정당 보조금 이건 돈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돈 얘기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당의 그 근거가 그러니까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중요한 점이
1: 예.
3: 돈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용해인 의원 한 명만 생각한다면 뭐 본인이 그만둘 수 있지만 그 뒤에 뭐 조직도 있고 당원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여서 그건 조금 아마 오히려 장관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의원직을 내려놓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앞서 이혜훈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도 다 그랬거든요. 그 앞 인사청문회 전까지 논란이 엄청났는데 어쨌든 소명계를 주자 이게
1: 예.
3: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건데 이제 내심 이제 기대는 하겠죠. 이제 용해인 의원이 스스로 이제 물러나줄 기대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용해인이 만약 선택을 한다면은 의원직 아니 그 장관직을 포기하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1: 그럼 전망이 네. 많다는 얘기죠. 사실 보면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김행 후보자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때 강선 후보자 그랬고 지금 용해인 후보자까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항상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만큼 약간 뭔가 상징적인 인물로 배치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고
2: 네,
1: 그런
2: 뭐
1: 것 같아요.
2: 좋은 인선이 애초에 있었으면 사실 원민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통과를
1: 그렇죠.
2: 했고 지금도 그 부처 안에서 평가가 괜찮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성계 안에서도
1: 예.
2: 갈만한 분이 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의 임명권자가 이 부처 자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뭔가 딱 사람이 없는 거기보다는 적합한 사람을 안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예.
3: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여성계나 여성단체 쪽에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을 이제 임명하는 방식이 어떤 뭐 30대 젊은 여성, 육아하는 엄마 뭐 이런 상징성에 너무 이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1: 예.
3: 근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이런 여가위 쪽,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위 의원들 얘기 들어봐도 원민경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성 같은 게 지금 뒷받침되고 있고 조용히
1: 예.
3: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봤을 때 뭐 미프진 도입이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등에서 뭐 부딪힐 수는 있었겠지만
1: 대통령 기대 못 미치는
3: 네 그런 건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묵묵히 일을 잘 하고 있는
1: 예.
3: 상황에서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 상징성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그 대통령이 주만 역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1: 예.
3: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차별에 대한 것도 좀 짚어봐라 뭐 그리고 뭐 남녀 갈등 이런 것 하면 다양한 걸 주문하면서
1: 예.
3: 이거 근데 안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용해인 의원 안치면서 그럼 이 인사에서 주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를 이 정부에서는 계륵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따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3: 네.
1: 전문성이나 어떤 능력보다는 상징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라는 말씀이셨고.

0: 여권에서 그 상징성에 너무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검증이 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초반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을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 낭만 이해훈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다 당 밖에서 데려온 인사들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당하고는 접점이 없었던 분인데 예. 결국에는 낙마를 했잖아요. 또 이해훈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좀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회심의 카드를 던진 건데 결국에는 아주 안 좋은 그 유혹만 남기고 그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 밖에서 어쨌든 그 청년이고 여성이고 워킹맘인 그런 상징적인 인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결국에 낙마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내심 아 빨리 좀 용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좀 바라고 있고 이 바람이 청와대까지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원들의 대부분 지금 내심 예. 갖고 있는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만큼 깜짝인 것 같긴 예. 해요. 그러니까 원민경 장관도 본인의 개각 그러니까 교체 여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자기도 알고 깜짝 그렇죠. 놀랐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진행이 됐나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인사가 쇄신의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실패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용해인 후보자 논란으로 이미 약간 인사의 쇄신 뭐 전환 이런 이미지가 좀 퇴색됐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다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민티 민주당 TV 어제 개국을 했습니다. 37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저희랑 동시간대에서 저는 볼 수가 없고 그런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서희 반장님이 좀 보셨다고요. 내부에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0: 어제 뭐 그 방송 제작하셨던 분들은 방송 네. 끝나고 나서 뭐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접속자가 2만 명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그 훌쩍 넘은 두 배가 넘은 5만 한 넘었죠. 5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 자체에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였는데 예. 사실 의원들한테도 제가 어제 그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본회의장 앞에서 기다려서 아주 많은 의원들한테 반응을 좀 물어봤는데 그래도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뭐 그 개업 그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앞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좀 사실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2: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소희 반장님 보시기엔 재미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1: 스스로도 방송 나서 또 본인이
0: 예, 노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다음 주까지는 고정 출연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그래도 방송 막 경험이 많고 좀 말 잘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하면 그래도 좀 동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 섞인 예, 전망을 좀 내놓더라고요. 아.
2: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일단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출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김민석 대표 나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네요.
0: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예. 아,
3: 네, 김민석 대표 저도 이제 어제 봤잖아요. 근데 예. 사실 이제 첫 방송이니까 기대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어제 그 저희 뉴스쇼 끝나고 이제 봤는데 아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 어쨌든 대표 메시지 때문에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아, 이게 지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또 외부 진행자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기자 입장에서 저희 사실 아침에 단독 이제 기사 나오면은 저희 다 막 일일이 전화 다 돌리잖아요. 예. 그런 걸 아침에 좀 물어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런 그러네요. 민감한 질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대답해주면 그럼 정말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보고 또 일반 청취자들도 예. 많이 보고 할 것 같은데 좀 하나 걱정되는 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만 보게 될까 봐 이게 확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2: 예. 지금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사실은
1: Q&A 받는 거.
2: 예, 예. 민주당 반장님 예. 잘 아시겠지만은 아침 뭐 6시 좀 넘은 시간부터 뭐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 뭐 쭉 기자들이 전화하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근데 아예 당대표가 기자단에서 매일 한 명씩 뽑아서 민주TV에 나와서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들 취합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거기가 괜찮으면 우리가 또 같은 시간대니까 좀 그렇고. 아,
1: 그러니까 네. 경쟁사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시간대가 같아서 예, 물론 성격은 너무 다릅니다만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은 봉숭아학당이라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당대표가 기자

다들 모아놓고 이제 질의응답 받으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잘했던 이제 당대표 시절이 기자들한테는 되게 좋게 평가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예. 있어요. 근데 요새는 보통은 이제 공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는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가지고는 질의응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공부

0: 담당하는 분이랑 통화해 보니까 김민석 대표 그 37분인 게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왜 37분이냐라는 질문도 드렸었는데 이제 40분 안짝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 대표의 이야기들이 되게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36분 때부터 앞에서 카운트다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서 예. 진행자 굉장히 지금 초조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던데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살짝 웃긴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7시에 넣은 건 뭐 뉴스쇼를 견제하고 잔 건 아니겠고 김호준 씨의 뉴스 공장을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해석들이 뭐 제가 보통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임 기자님.
2: 네, 저에게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왜 하필 동시간대 하느냐 했을 때 한 의원이 오히려 걱정된다. 이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밀리면은 예. 그럼 이제 지금 한창 뭐 개파 갈등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뭐 김민석 대표 측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는 이제 첫 방송에다 양쪽 다 약간 새 대결을 한 모양새가 됐잖아요.
1: 양쪽이 결집했다.
2: 네, 맞습니다. 김어준 TV 그 뉴스 공장도 뭐 접속자가 평소보다 많이 늘었고 뭐 슈퍼챗이 5천만 원 넘게 예. 나왔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첫날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 경쟁 구도로 가는 건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3: 어제 그 김민석 대표도 근데 이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 민주당 TV는 교과서고 다른 채널들은 뭐 학습지다 뭐 이런 얘기도 그 SNS에 사전에 썼었잖아요.
1: 예.
3: 근데 사실 이 시간을 선택한 거는 결국 당이거든요. 그 7시가 아닌 시간도 사실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 특히나 방송 시간이 37분으로 이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원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경쟁할 의도가 없었으면 6시 반에 시작해도 되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3: 근데 사실 아예 오후나 저녁으로 미루지 않는 이상은 사실 30분 정도는 저도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시간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7시를 선택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견제 아니면 그래도 다소간의 경쟁은 그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좀 그게 그렇게 해석에 좀 힘을 실어주는 최근에 논평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논평을 지난주에 하나 냈었거든요.
1: 예.
3: 근데 그게 그 방송에서 그 김어준 씨가 30%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반등한 정권이 거의 없다.
1: 30%도 떨어진 게 그 얘기했었죠. 예.
3: 네네. 그래서 청와대야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의 성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아예 단언을 했었는데
1: 예.
3: 그 전례를 따져봤을 때 이거는 틀린 말이다라고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을 아예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저격을 했어요. 근데 이런 논평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도 그래서 전례를 찾아보니까 최근 1년 동안은 김어준 씨를 아예 언급한 논평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1: 아,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김민석 체제 들어서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난 변화인데 이런 것까지 보면은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어느 정도는 내심 그 김어준 씨의 그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을 좀 당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채널이 출발하지 않았느냐라고 예.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제 설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앞서 이제 이서희 반장님이 비록 노코멘트 했지만은 김민석 대표는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할 때까지만 좀 참자. 그 뒤엔 재밌을 거다. 아니 이거 이런 데서 직언해줘야 돼요. 왜냐면 옆에서는 아유 대표님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만 하거든요.
3: 아 이건 네. 저의 사견인데 네. 어제 저도 이제 담당 기자니까 당연히 그 영상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1: 예.
3: 근데 그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을 시작하시니까 잘 그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1: 예.
3: 방송 시간이 37분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말을 끊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방송의 그 끝까지 거의 내몰리는 예.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진행자도 약간 초조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방송의 재미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했습니다.
1: 예. 지금 민주당 반장님께서 재미없다고는 안 하고 이러면 재미가 살아날 거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제 김은지 기자가 가져온 내용, 취재한 내용은 공소 취소 논란인데 아마 조국 대표 얘기죠?
0: 네,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요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 이 얘기는 예. 제가 광고를 듣고 아 여기 본방송 클로징하고 대구쇼에서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아니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네,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대구쇼에서는 이서희 반장이 또 취재해온 이야기, 정청래 대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뉴스쇼에는 유승민 의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예, 잠시 뒤에 대구쇼로 저희가 현안들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너희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0: 크게 소리내어 웃어라. 먹고 마시고 흥겨워해라. 순간에 충실해라. 삶은 계속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별 수 있나. 여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로맨틱 코미디 작가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아시아생활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일부 내륙과 충청, 전북 서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최대 60mm까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여수,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간밤의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파주의 낮 기온은 29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제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분간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생활입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9: 고향 특례시.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